0: 7월 24일 한 주일 열심히 일하고 맞이한 반가운 금요일입니다.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첫 곡은요. 박미경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띄워드렸는데요. 우린 때로는 이유 같지 않아 보이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타인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본인일 경우에는 꽤나 또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편안한 인덕션보다 오징어 굽는 가스레인지가 더 좋아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더러우기 참 편하지만 나는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겠다.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요. 어르신들 이야기예요. 좀 우프긴 한데요. 번호키 숫자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열쇠는 잃어버려도 다시 만들면 그만인데 머릿속 번호는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거든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이유가 분명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또 저마다의 또 삶의 또 방법이고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남들은 이해 못해도 나만은 절대 포기 못하는 그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 하나쯤 있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로문자 샵 1053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무료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은빛 창가. 휴가지에서 맞는 아침은 평소와 참 다릅니다. 일상에서는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면 휴가지에서는 새 소리에 눈을 뜨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면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그림 같은 일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출은 언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날씨도 도와줘야 하고, 조금 일찍 일어나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빼꼼 얼굴을 내미니까요. 울릉도 같은 한적한 섬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가 공을 쌓아야 배를 탈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가 뜨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엔 그 변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계곡에서는 맑던 하늘이 갑자기 변해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모처럼 떠난 여행에서 욕심을 내다 보면 오히려 몸이 먼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 무리하게 움직이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쉬러 떠난 여행이 또 다른 일이 되기도 하죠. 휴가의 목적은 더 많이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쉬는 데 있지 않나요? 조금 천천히 걷고, 조금 덜 채우고,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것. 그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휴가도 우리에게 쉼이라는 선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올여름 나뿐 아니라 함께 휴가를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기분 좋게 쉬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잊지 않으면 좋겠죠. 그 배려가 모여서 우리의 휴가를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기분 좋게 쉴 수 있는 휴가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즌입니다.

Pangs of Convenience, Mrs. Cold 들려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아니라 새소리에 눈을 뜨는 거 얼마나 좋아요. 휴가지에서 만나는 이 모닝콜 반가운 일이죠. 그렇게 맞이한 아침에 바닷가 일출까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런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날씨가 맑아야 하고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또 품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다면 좋겠죠. 휴가지에서 다들 편하게 즐겁게 지내고 싶잖아요. 컨디션 유지도 중요하고. 그런데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계곡 등에서 야영을 계획하신 분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은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가실 거예요? 오늘 금요일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 100배. 오늘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돈 걱정 없이 그냥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질러보는 휴가 로망 같은 거 있지 않나요? 현실하고 상관없이 내가 진짜로 바라는 휴가는 이거야 라는 주제로 함께 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천중가지 여러분이 한 가지 휴가 로망 가지고 입장해 주세요. 기다릴게요. 들어오셔서 공감해 주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도윤지님, 8학년 6반 친정엄마 배여사님이 경산아파트 사고 났다고 조심하라는 전화가 새벽에 와서 휴무날 늦잠 깨워줬어요. 그래요?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 임대아파트라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조심하세요, 그래도요. 아유. 또 어머님 얼마나 걱정이 됐길래 새벽에 또 전화를 했겠어요. 우리 모두 조심해서 안 좋을 거 없으니까요. 조심, 또 조심. 8894님은요, 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덥다 보니 시원한 가을, 겨울이 그리워집니다. 이런 때는요, 또, 오늘 좀 많이 더워요. 앞으로는 더 더울 것 같고요. 더 더울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8894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저도 듣고 싶네요. 미스터 2 하얀 겨울 들려드릴게요.

미스터 투 하얀 겨울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신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채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채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이에요. 특별한 문화 선물. 휴가철이고 또 방학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자녀분들과 함께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비롯해서 시벨리우스 슈트라우스의 명곡을 들려드릴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와 피아니스트 홍지영의 환상적인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 아톨 연세에서 공연이 됩니다. 금호 아톨 연세입니다. 아직 신청할 기회가 남았어요. 나중에보다 이번에가 더 좋은 선택일 수가 있으니까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 그 감동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샵 1053으로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공연해 주시면요. 당첨자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이 휴가철 이 방학 기간에 이 아름다운 공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이죠. 7277님이 듣고 싶어한 한울타리 그대는 나의 인생 조갑경 홍서범의 내 사랑 투유 두 곡 듣고요. 오늘 여러분의 휴가 이야기 할 거예요. 공감백배에서 기다릴게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릎 장단치며 손뼉 장단치며 공감하게 하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나의 휴가 로망은 네모다. 내가 진짜 바라는 휴가는 네모다. 돈 걱정, 시간 걱정 잠시 내려놓고요. 오늘만큼은 그냥 막 상상해봅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진짜 이루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나의 휴가 로망은 네모다. 내가 진짜 바라는 휴가는 네모다. 네모칸 채워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진짜로 바라는 휴가는 네모다. 나의 휴가의 로망은 네모다. 네모칸들 가득가득하게 채워주세요. 에이, 그게 되겠어 싶은 상상. 상상은 공짜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현실은 로망을 따라가지 못하지만요. 상상 속에서야 우리가 어디든지 못 가겠어요. 매번 가는 똑같은 피서지. 늘 그 펜션 아니면 풀빌라, 호캉스. 거기가 거기인 휴가 말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휴가 마음껏 상상해서 들려주세요. 해보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정말로 쉬고 충전되어 돌아올 수 있는 휴가. 여러분만의 빈칸 신나게 신나게 채워주세요. 어떤 분은 뭐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혼자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무인도로 떠나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나의 진짜 휴가 로망은 네모다. 여러분의 네모칸 마구마구 채워서 보내주세요. 선물 드립니다.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리니까요.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6516님 찐 휴가라면 피정 가고 싶어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피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당장 생각나는 휴가지는 그 카톨릭 대학교 있는 그곳 정거장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수의 수녀님들이 하시는 데 있어요. 거기 오류동인 것 같아요. 오류동. 오류동에 피정의 집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 완전히 대침묵으로 피정하셔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5021님은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여기 있네요. 섬으로 휴가 떠나고 싶어요. 한 달 동안 내 시간을 갖는 게 소원이에요.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휴가 원하시는 분. 화려한 여행보다는 혼자만의 정적을 꿈꾸는 분들. 그만큼 지치고 번아웃 됐다라는 건데요. 한 달은 아니더라도 며칠은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강추입니다. 한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40님은요. 저는요. 북캉스를 가고 싶어요. 카페나 도서관, 책방에서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전주 도서관 여행도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북캉스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도서관 아니라도 어디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책을 읽는 건 정말 아름다운 환상적인 일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긴 시간 아니라도 가질 수 있는 북캉스 좋습니다. 2662님 저는요 올 3월에 약국 개국하면서 지금까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인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요 휴가를 간다면 어차피 올해는 못 가겠지만 그냥 누군가가 정해준 시간표대로 밥도 정해준 대로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흐흐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2662님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냥 해주는 대로 따라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내가 너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일하다 보니까 힘든 거여서 누가 제발 밥 좀 해주고 누가 제발 정해준 시간표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금감백배는요. 나의 진짜 휴가 내가 원하는 휴가 현실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휴가는 네모다. 한번 질러보세요. 그렇게 이해하게 하다 보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진일 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조용필.

조용필 여행을 떠나요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공감 100배는 현실과 무관하게 내가 정말 원하는 휴가는 네모다. 내가 진짜 진짜 원하는 휴가는 네모다. 그 생각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현실만 생각하고 상상해보는 거. 한번 상상하는 이 시간이 진짜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휴가는? 나의 휴가 로망은 네모다. 여러분의 네모칸 만나고 있습니다. 7525님, 저는요 결혼하고 여지껏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아유. 그 와중에 아이들이 타국에서 자리 잡고 살아야 하는 환경상 두 아들을 못 본 지 5년이나 되었어요. 제가 가야만 볼 수 있는 아이들과 휴가 보내고 싶은데 일 때문에 긴 시간 휴가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상상으로 두 아들을 만나서 집밥도 해주고 같이 머물다 오는 게 희망사항이에요. 언젠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오겠죠. 아니. 5년이나 못 봤다고요. 어떡하면 좋아. 7525님. 이건 상상해서 할 일이 아니고 진짜로 만나셔야 될 일인데요.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래도 길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5년은 너무 길어요. 꼭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아유, 7호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3999님, 수녀님, 무의도 휴가 좋아요. 인천에서 버스 타고 들어가면 제주도 같아요. 어우, 인천 분이세요? 홍보대사이십니까? 무의도 휴가 좋다고 추천 들어왔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가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찾아봤는데 괜찮아요. 가보세요. 전철 타고 갈 수 있습니다. 2889님은요. 제가 진짜 바라는 휴가는요. 제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서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배려하는 그런 휴가 보내고 싶어요라고 하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에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배려하는 그 순간이 진짜 휴가라는 거잖아요. 2889님, 그렇게 우리 노력해봐요. 박용님, 저희가 가고 싶은 휴가는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휴대폰도 끄고요. 좋은데요. 핸드폰 없이 알람도 없이 그냥 눈 뜨면 파도 소리 흘려나오고 딱 하루만 그렇게 지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휴가는 또 어떤 분은 아름다운 클래식 공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바쁘다, 시간 없다 해서 못 가지만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에게 드리는 특별한 휴가의 순간, 클래식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죠. 오늘이 금요일이라 마지막이라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친구도 생각해 보시고요. 친구에게 줘도 좋습니다. 이 공연, 환상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와 피아니스트 홍지영이 하는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의 친구들도 초대해 주세요. 장소는 가깝습니다. 서울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금호알톨 연세고요.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이에요. 이 클래식을 잘 모르는 분도 갔다 오시면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귀가 정화되는 느낌이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한번 시도해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받습니다. 10시 전까지 받으니까요. 글머리에 공연하시고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면 전화번호, 성함과 전화번호, 친구 성함 전화번호도 괜찮으니까요. 남겨주시면 당첨자분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2940님은 휴가 피정의 집 추천해요. 평창동 안토니오 피정의 집. 이 근교에 가실 수 있는 분 오류동 말고도 평창동도 있다고 합니다. 안토니오 피정의 집. 정보도 알려드리네요. 박혜영님은 제가 생각하는 휴가는 강원도 산속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인 컨테이너 하나 놓고 온종일 산에 핀 들꽃 구경하면서 산새 소리 들으고 좋아하는 커피 수시로 마시면서 수시로 얼마큼 마실래요? 자연인으로 한 달간 살아보고 싶어요. 자연의 멋진 풍경 보면서 좋아하는 일기도 쓰고 시도 쓰고 혼자만의 여유를 만끽하고 싶습니다. 32년째 가족 끼니 챙겨주느라 저 개인 시간을 못 가졌거든요. 박혜영님,
가족에게 이야기하세요. 한 달간 나 찾지 말고 자립해서 살으세요. 나 떠납니다. 괜찮아요. 32년 동안 고생했는데 한 달간 휴가 안 주겠어요? 가족들 가족 회의 모집하세요. 박혜영님. 이걸 로망으로 두지 말고 현실로 실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은 좀 그런가요? 일주일이라도. 구이구사님, 나의 희망, 휴망, 휴가지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아, 하와이는 20년 전부터 가고 싶었어요. 아직도 못 갔네요.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요. 요즘에 하와이도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구이구사님. 지금부터 잘 돈도 저축하고 시간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 노래 들으시면서 희망인지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허밍업 안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박혜영님이 듣고 싶어하는 잔나비 외딴섬 로맨틱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휴가 로망들 어떠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것만큼은 하고 싶다라는 것들. 현실은 여전히 장마고 또 어디 나가면 밀리는 도로 뻔한 피서지일지는 몰라도요. 오늘 이렇게 마음껏 상상해본 그 하나가 어쩌면 진짜 씨앗이 될지도 몰라요. 오늘의 이 로망 마음 한편에 잘 넣어두시고요. 언젠가 정말 그 바다 앞에, 그 산 앞에, 그 섬 앞에 서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품은 그 휴가 로망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주말 아침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 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해서 여러분 기다립니다.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신나는 그런 주말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요. Peter, Paul and Mary, Living on a Jet Plan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5: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4: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5: 네? 어쩔 수 없다고요?
4: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5: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6: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우치미즈라는 일본어가 있습니다. 여름날 햇볕에 뜨겁게 달궈진 길이나 마당에 물 한 바가지를 뿌려 열기를 식히는 풍습을 말하는데요. 물 한 바가지가 주는 시원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가에 엎드려 등목을 하던 여름날의 추억도 있고 얼음물을 뒤집어쓰며 모두를 웃게 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떠오르죠. 저도 함석헌 씨랑 같이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한 게 SNS에 있습니다. 그 한 바가지가 가져다 준 시원함은 무엇보다 강렬했는데요. 대서와 복날 사이 가장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잠시 더위를 식힐 예정이신가요? 자, 베니 앤더슨의 Thank you for the music. 그래도 음악이 있어서 이 여름을 지내면 하죠. 색소폰의 아시아 파지에바 그리고 라우텐 컴파니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9: 베니 앤더슨, 이 아바의 작곡가죠. 이 수염 이렇게 탑솔하게 나셨던 베니 앤더슨의 Thank you for the music. 음악에 대한 감사. 음악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색소폰의 아지아 파티에바, 라우텐 컴퍼니 바로크 앙상블 또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장희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파야, 엘 솜브레로 데 트레스 피코스, 발레 삼각 모자 모음곡 이 작품과 함께 이 스페인의 음악들을 아주 모든 레퍼토리로 들을 수 있는 멋진 그런 공연인데요. 19, 20세기 스페인 색채를 담은 작품을 한 무대에 올리고요. 오페라와 발레를 넘나든 파야의 음악 세계를 조명하고 또 스페인 출신 아티스트로 채운 포디움. 2012년 말코 지휘 콩쿠르 수상자 지휘자 안토니오 멘데스하고요. 2001년 사라사테 콩쿠르 수상자 바이올리니스트 레티시아 모레노가 협연을 해서 에마누엘 샤브리에의 에스파냐 그리고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파야의 오페라 La Vida Breve, 허무한 인생의 간주곡과 춤곡, 파야의 El Tres Picos, 이 삼각모자 그 모음곡 1번과 2번도 들려드리게 되는데요. 안토니오 멘데스는 이 코펜하겐에서 열린 말코 콩쿠르에서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2013년엔 자일스브르크 페스티벌의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파이널리스트에 올랐고요.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며 쥐리 토날레 심포니,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말러 체인보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습니다. 또 슈투트가르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과의 음반으로 에코 클래식 어워드를 또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BBC 심포니, 샌디에고 심포니, 빈 심포니, 또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베를린 콘서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또 헬스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퀘른 그르제니히 오케스트라, 뉴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연주한 바 있습니다. 자, 그의 지휘로 함께 만난 이 공연 여러분께 선물 드립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예술연단 콘서트홀 공연이고요. 국립심포니입니다. 다섯 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누엘 데 파야의 엘 솜브레로 데 트레스 피코스, 발레 삼각모자 중에서 라스 우바스 포도 들을 예정입니다. 비엑 블레즈가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이번 주에 선물로 드리는 공연 마누엘 데 파야의 엘 솜브레로 데 트레스 피코스 발레 삼각 모자 가운데서 라스 우바스 포도 들으셨습니다.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또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안토니오 멘데스와 바이올리니스트 레티시아 모레노가 연주하는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 샵1053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지 거슈인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피아니스트 러시아의 다닐 트리포노프, 야닉 네제스강이 지휘한 The Philadelphia Orchestra의 연주입니다.
1: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6년 7월 24일 11시 00분 경기 여주동남부, 경남 산청동남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조지 거슈윈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 1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셨습니다. 뭐 김연아 선수의 그 또 피겨스케이팅 곡으로도 유명한 작품이죠.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리포노프.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연주 직접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또 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감 받게요. 야닉 네제세강이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랄프 어윈의 퀴스의 일에 헌트 마담, 마담 그대 손의 키스를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그리고 요헨 리더가 지휘한 The Czech National Symphony Orchestra. 요즘에 또 카우프만 아주 왕성하게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콘서트도 많이 하고. 자,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팔셋을 이렇게 딱 노래해주는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그 마담 그대 손에 키스를 탁 이렇게 카우프만이 얘기하면은 다 손을 이렇게 잘 내어줄 것 같은데요. 아, 좀 씻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까요? 랄프 어윈의 이 퀴스의 일에 하운트 마담, 마담 그대 손의 키스를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요헨 리더가 지휘한 The 체크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요헨 리더는 요나스 카우프만하고 정말 그 같이 계속 다니는 그런 그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요나스 카우프만하고 아주 뭐 척하면 착 이렇게 알아듣는 그런 사이죠. 자, 이제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매일 여러분 만나는 예술가의 항구 만나실 차례인데요.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화가 김창렬입니다.

김창렬의 물방울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새로운 의미를 품게 됩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는 신문지와 한자 위에 물방울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탐구한 건 문자와 물방울의 관계였습니다. 기억과 역사를 담고 있는 문자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물방울, 서로 다른 두 존재를 한 화면에 담아내며 김창렬은 회귀 연작을 펼쳐나갔고요. 그 속에는 기억과 망각, 존재와 소멸 사이를 바라보는 작가의 깊은 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예술은 세계 미술계에서도 꾸준히 주목받았죠. 2004년 프랑스 주드폼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고 이후 중국 국가박물관과 부산시립미술관, 국립대만미술관 등에서도 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이어졌습니다. 2021년 김창렬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물방울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2023년 파리 세르누시 미술관을 비롯해 지금도 세계 여러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상이고 누군가에게는 치유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언어가 된 물방울인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카뮈 생상스의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비단조 작품 43, 첼리스트 요하네스 모저, 그리고 파브리스 볼론이 지휘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이 서독일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슈투트가르트의 연주입니다.

2016년 문을 연 제주도립 김창렬 미술관은 그가 추구한 회기의 철학을 건축으로 옮긴 공간입니다. 중정을 중심으로 큐브형 건물들이 둘러싸고 관람객은 그 동선을 따라 걸으며 김창렬의 예술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 5월 28일에는 서울 평창동에 김창렬 화가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창렬은 1988년 평창동에 집을 짓고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햇빛이 부족해 한지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한국의 풍부한 햇살 덕분에 그는 한지를 활용한 작품 세계를 더욱 깊이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생활하고 작업했던 이 집은 새롭게 지은 미술관이 아니라 한 예술가의 시간과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었죠. 작업실과 생활공간을 그대로 보존해 오늘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물방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방울이 태어난 공간까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술은 작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예술가가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보며 작품을 만들었는지까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예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김창렬 화가의 집에서 물방울에 담긴 그의 삶과 예술을 천천히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KL번호 488 그 중에 2악장 안다한테 천천히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켈레버너 488 2악장 안단테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이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자기 또 마음에 따라서 좋아하는 곡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뭐 한 최근 몇 년간은 이 23번을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 그리고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이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니콜라이 림스키 콜사코프의 자르스카야 니베스타, 오페라 황제의 신부 가운데서 우베르츄라 서곡 듣겠습니다. 연다니 버트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짜르스카야 니베스타. 여기서 짜리는 바로 그 이반 4세 뇌제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는 이반 4세의 이제 신부 간택 이야기 담겨 있었습니다. 오페라 황제의 신부 짜르스카야 니베스타 중에서 서곡 함께 오버처 들었고요. 연다니 버트가 지휘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으셨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엔리코 라바의 Le Solite Cose. 영어로는 the usual things. 늘 하는 똑같은 일들. 항상 그저 그런 것들. 이런 뜻인데요. 별다를 거 없이 평소와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Le Solite Cose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트럼펫의 엔리코 라바, 그리고 피아노의 아주 또 이탈리아 재즈 연주 훌륭하게 잘하죠. 스테파노 볼라니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러시아의 이 민요, 특히 이제 집시들이 주로 연주하는 드베 기타리, 두 대의 기타인데요. 바이올린의 알렉산드르 쿠즈니츠오프, 그리고 하프의 알렉산드르 볼다체프, 이 두 명이 함께 이번에는 바이올린과 하프로 연주를 합니다. 들어볼까요?

러시아의 민요, 특히 집시 음악으로 유명한 드베 기타리, 두대 기타. 바이올린 알렉산드르 쿠즈니츠호프, 하프의 알렉산드르 볼다초프 연주를 감상하셨는데요. 이 두대 기타가 아니라 바이올린과 하프 연주를 듣는 것도 아주 색다른 또 맛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 1번, 뭐 클라리네티스트가 되는 순간, 클라리넷을 만지는 순간부터 이 베버는 평생 갖고 가게 되는 음악이죠. F단조 작품 73, 사막장 론도 알레그레토, 클라리넷의 아르투르 스토켈, 그리고 레오 막파리 지휘한 오케스트르 필라모닉 드 룩상부르크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클라리넷의 아르투르 슈토켈 그리고 레오 막파리 지휘한 룩상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고요. 자,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F단조 작품 73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였습니다.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퀴즈 카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나무들이 모여 울창하게 이룬 공간입니다. 맑은 공기와 시원한 그늘 덕분에 많은 사람이 휴식을 위해 찾고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만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귀신과 요정, 괴물이 나타나는 신비롭고 으스스한 장소로 그려지고요. 또 범죄 영화나 추리소설에서는 범인이 훔친 물건이나 중요한 증거를 숨기는 장소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음악에서도 이것을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비틀즈의 노래 Norwegian Wood은 한때 노르웨이의 이것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제목 속 우드는 노르웨이산 가구로 꾸민 방을 뜻한다는 해석으로 다시 알려졌고요. 리알트 아일렌베르크는 이것 속의 물레방아에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평화로운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로베르트 슈만은 피아노 모음곡 이것의 전경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담았고요. 취코프스키의 발레에는 잠자는 이것 속의 미녀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상자, 2번 뒤주, 3번 옷장, 4번 숲. 여러분이 정답 보내시는 동안 관련된 네 곡의 음악이 이어집니다. 먼저 비틀즈의 곡 레논 앤 맥카트니 작곡의 Norwegian Wood, 비틀스의 노래로 듣고요. 또 리알트 아일렌베르크의 Die Mühle im Schwarzwald 작품 52 이것 속의 물레방아 레온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그리고 로베르트 슈만의 Waldszenen 이것의 전경 작품 82 가운데서 1곡 Eintritt 이것의 입구 피아니스트 우치다 미츠코의 연주로 또 표트르 치코프스키의 Sleeping Beauty 잠자는 미녀 하지만 원작은 이제 잠자는 이것 속의 공주죠. 스위트 작품 66A 그 중에 2악장 바닥스용 로즈 아다지오 장미의 아다지오 자 왕자들이 청혼을 오로라 공주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치코프스키 발레 가운데 잠자는 이것 속의 미녀가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잠자는 상자 속의 미녀 2번 잠자는 뒤주 속의 미녀 3번 잠자는 옷장 속의 미녀 4번 잠자는 숲 속의 미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왕이면 정답 보내주실 때 지금 어디에서 뭐 하시는 중인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 유클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 쭉쭉 올라가니까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 커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음악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곡 The Sleeping Beauty, Spiace Grassavica, 잠자는 미녀, 또는 발레 잠자는 요것 속의 공주, 작품 66A, 2악장 두 번째 곡 바닥스용 로즈 아다지오, 장미 아다지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오로라 공주에게 또 네 명의 왕자가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오로라 공주가 기분은 좋았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발트센엔, 숲의 전경, 작품 82 가운데서 1곡 아인트리트, 숲의 입구, 피아노의 우치다 미츠코의 연주였습니다. 리하르트 아일렌베르크의 디 뮐레 임 슈바츠발트, 숲속의 물레방아, 작품 52, 레온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또 레논 앤 맥카트니 곡, 비틀즈의 노르웨이전 우드 함께 또 들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차이콥스키 발레 가운데 잠자는 이곳 속의 미녀, 오늘의 퀴즈 정답은 4번 잠자는 숲 속의 미녀였습니다. 뒤주 아닙니다. 와. 자, 정답 맞춘 세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정답인 숲과 관련된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체키아의 메드르지 스메타나의 마블라스트, 나의 조국 가운데서 이제 제스키 루흐 아하유, 보헤미아의 숲과 초원에서, 이 작품 바로 이 마블라스트 가운데서 네 번째 곡인데요. 라파엘 쿠벨리기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이 체키아, 이 체크 리퍼블릭, 체코 공화국을 대표하는 그런 곡이죠. 베드리지 스메타나의 마 블라스트, 나의 조국. 내년에 또이 서울 시향이 프라이 봄 페스티벌 개막 공연으로 이걸 또 연주하게 된다니까 아주 기쁩니다. 자, 그중에서 네 번째 곡, 즈 체스키 루후 아하유, 보헤미아의 숲과 초원에서 함께 들었고요. 이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아주 크게 성장시켰던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단조 작품 47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마논단토, 오늘 아주 신나게 말 달려볼까요? 바이올린 안네소피무터,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한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양국 관세 최종 합의가 지켜지도록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결론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역사모의
1: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양국 관세 최종 합의가 지켜지도록 미측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과잉 생산 등을 이유로 한 관세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를 통한 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이 부과한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세는 미 동부 시간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결론이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앞서 이혼 재산 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 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파기 환송심에서 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기준 시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지난달 26일 두 번째 기일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들은 허위 입력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 당일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공개하고 있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1명과 20대 남성 1명에 대해 폭행치상, 특수감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개표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13일째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3일 이란에 대한 13일 연속 공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SNS에 미군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원과 상선에 가하는 위협을 더욱 약화하기 위해 이란의 군 지휘센터와 드론 저장 시설, 통신망, 해양 감시 시설 및 해상 전력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새벽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섬과 시리크, 반다르아바스 등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수도 테헤란 시내와 호메인 외곽의 산업시설, 이스파한, 카라지 등 중부 내륙 도시 곳곳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의 미군 기지와 시설 등을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거듭된 영토 침략과 미군 기지발 공격에 대응해 우리는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침략자들의 자산을 표적으로 보복 작전을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5% 내린 7,078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62% 하락한 777.50의 장을 열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직무대행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 8월 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을 향해서는 품격 있는 경쟁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가 지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국민께는 희망을, 당원께는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전대가 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대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내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최고위원들 사이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총리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종교 세력도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0: 매일신문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민선 9기 공공기관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통합 운영 중인 일부 공공기관을 기능과 전문성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재단과 공연전문재단, 관광재단으로 분리하고 대구미술관은 시직영체제로 전환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도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청소년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으로 나눕니다.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 기능을 분리해 운영과 안전관리에 집중하도록 개편합니다. 반면 공공시설관리공단은 현재 통합체계를 유지하되 스마트시설관리 등 운영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도심 노후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검단과 성서, 서대구 산단 등 8개 노후산업단지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업과 연구개발, 지식서비스업까지 입주를 허용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융복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 산업단지는 환경유해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확장을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별 관리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규제 완화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구미시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 월덱스가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2,60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월덱스는 오는 2030년까지 구미 국가 5산업단지 2만 5천 평에 생산시설과 연구개발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반도체 소재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월덱스는 2000년 구미에서 창업해 성장한 기업으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의 핵심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투자는 반도체 시장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투자가 구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경북 관광 로드쇼를 열고 일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로드쇼에서 한국관광공사와 일본 여행사는 안동 탈춘 공연, 하회 선유 줄불놀이, 포항 국제 불빛 축제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해 내년 일본 관광객 천여 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전통문화, 지역축제 등 경북만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며 현지 여행업계와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일본 여행사와 온라인 홍보, 현지 인플루언서 초청 등을 통해서 일본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오늘까지 경주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청소년 환경 캠프 같이 그린 에코 경북을 열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반영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실천의식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도내 청소년 60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는 환경기초시설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견학하며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구 행복기 숙사에 2학기 입주생을 모집합니다. 2학기 모집 인원은 230명으로 신청 자격은 대구 경북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만 39살 이하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입니다. 기간은 6개월 단위로 거주할 수 있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장 8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36.1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대봉성당 정인우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194일째 라디오 망집입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어린 왕자의 나무라고들 하죠. 바오밥 나무는요, 사막을 방글케 하는 그런 건조한 환경에서도 용케 잘 견뎌낸다고 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바오밥 나무가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지내는 비결은 바로 비움입니다. 자신의 줄기와 물통을 온전히 비워내고요. 우기 때는 부지런하게 빗물을 채워놓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를 버텨내고 또 그 물은 주민들의 생명수가 되어주기도 한답니다.

0: 나무 모양이 마치 나무가 물구나무를 선것 같달까요? 우리 주변의 나무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독특한 형태라서요.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는 별명도 갖고 있죠. 이 바오밤 나무는 줄기 내부에 최대 12만 리터까지 물을 저장할 수가 있대요. 와, 세상에. 그래서 이 극심한 건기에도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건기에는 잎을 떨어뜨려서 수분을 보존하고요. 우기에는 이 빗물을 흡수해서 저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강인한 생명력 또 장수 능력 덕분에 숲의 어머니, 생명의 나무라고도 불린대요. 우리도 좀 이런 바오밤 나무의 지혜를 우리 일상 가운데 좀 심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빼곡하게 가득 채우고만 사는 게 아니라 좀 비움으로써 다가오는 시간을 좀 대비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피정의 시간도 갖고 내가 비움의 시간도 가져보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 잘 비우고 오늘 라디오 빵집과 함께 기쁨 잘 채울 준비 되셨나요?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오픈 시간에 맞춰 입장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219님께서 바오밤 나무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 비움의 지혜를 배워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도 잘 비워야 되는데 늘 채울 것만 살지 않나? 그런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3877님께서 더울 때는 배도 가득 채우기보다 비우는 게 좋아요. 너무 배부르면요. 더 덥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3877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생활의 지혜가 아닌가 싶네요. 아, 제가 그래서 더웠나? 너무 가득 배를 채우고 살았나 싶은데요. 우리 적당히 또 맛있는 것들 점심 잘 챙겨 드시면서 오늘 또 신신우신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우리 빵집 손님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 계속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깨운.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라디오 빵집 오늘도 많은 분들 찾아와주고 계시는데요. 5682님께서 우리도 물, 전기, 에너지 아껴 쓰면서 비축해야겠죠. 너무 펑펑 쓰면 안 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사실은 저도 아낀다 아낀다 생각만 하고 잘 못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양치질 할 때 왜 자꾸 수도꼭지를 틀어놓게 되는지 설거지 할 때도 이게 퐁퐁 묻혀서 세제로 닦을 때는 물 꺼놔도 되는데 왜 자꾸 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아, 조금만 더워도 이제는 못 살아 못 살아 하면서 에어컨부터 좀 틀게 되는데 아 맞습니다. 좀 비축하고 또 아끼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4493님께서요. 주말에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 고민 중인데요. 우리 신신우 씨네 큐레이션 기다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또 금요일마다 이렇게 맛있는 빵지순례 떠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또 큐레이션을 통해서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해결해 보시면 좋겠네요. 금요일 2부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 함께 같이 준비되셨나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새롭게 합류한 우리 신신우 신의 순례지기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떠납니다. 오늘 과연 성순남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특구로 여러분 오늘의 마음들 또 듣고 싶은 노래들도 신청받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은 또 어떤 일상과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야기와 일상에 맛있는 또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드릴게요. 3907님께서요 내일이 중복이래요. 든든히 잘 먹고 남은 더위, 남은 여름 잘 견뎌봐야겠습니다. 신모님도 더운 여름 몇 겹씩 껴입으시고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용디와 모든 신모님들 더운 여름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3907님 또 이렇게 안부와 걱정과 기도까지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미사를 할 때 개드포 입고 장백이 입고 영대하고 띠 두르고 이제 제의까지 딱 입으면 가끔 숨이 막힐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미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또 신자분들과 같이 한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이 돼서 저에게 그 더위를 이겨내는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이런 더위를 이겨내는 힘이 신신우신이 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께 더위를 싹 물리칠 그런 힘이 딱 되길 위해서 우리 3907님께 이 노래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디바의 딱이야 전해드릴게요.

디바의 딱이야, 유채영의 이모션 두 곡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아 정말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원한 신신우 씨의 라디오 또 그 안에서 들려주는 신나는 노래가 정말 딱인 것 같네요. 우리 익명의 사연이 또 이렇게 왔는데요. 연로하신 부모님 점점 기력이 쇠하시네요.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건강 걱정 또 함께 있지 못하는 부모님 걱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 생각이 나고 걱정이 들 때 다시 더 자주 연락 한번 드리고 이제는 좀 다 컸지만 애교도 한번 부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유 우리 부모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이렇게 옛날로 돌아간 그 마음으로 가끔 이렇게 투정 부려도 부모님께서는 아 왜 그래 갑자기 부끄럽게 라고 하시겠지만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마음을 보여도 우리가 그렇게 어린 마음으로 애교를 부려도 부모님은 그걸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니까요. 우리가 부모님과 또 많은 분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만큼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때로는 부족한 모습으로 때로는 적당한 애교로 섞어보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런 애교 아우 부끄러워서 못하겠지만 이 노래와 함께 섞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 달빛에 가끔은 그래도 괜찮아.

옥상 달빛에 가끔은 그래도 괜찮아. 김예림의 넘버원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 넘버원 듣다 보니까 나의 넘버원은 누구인가? 아,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네요. 9484님께서요. 이번 여름휴가는 패스. 그 대신에 우리 신신우신 들으면서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 떠나요. 오늘 어디로 떠날지 깃발 대신 빵 들고 집합할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성순남 이민호 작가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줄까?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과 쭉 함께 하시면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놀러갈 땐 버스만 한 게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데이식스의 꿈의 버스.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준알기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튜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꼬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신신우신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금요일 2부는 귀로 듣는 빵집역 성지순례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떠납니다. 우리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여름 휴가지에 가기 좋은 성지 어디인지 만나볼 테니까요. 여러분 2부까지 놓치지 마세요. 1부 끝곡으로 몽니의 그대와 함께 들으시면서 잠시 후에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9: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진장 용디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10cm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 저마다 휴가 보내는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아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누군가는 좋은 걸 보러 가고, 저 용디는 휴가 보내는 방법, 방콕 박히는 게 제 휴가 보내는 방법입니다. 전 엄청난 집돌이거든요. 근데 이 집돌이다 보니까 이 일하고 쉼이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건지 쉬고 있는 건지, 그럴 때는 제가 일해야 될 걸 바리바리 싸들고 지금 저 카페로 갑니다. 그러면 아, 그래, 나는 지금 일하러 나온 거야 라고 이렇게 좀 분리시키는 그런 또 노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집을 좋아하는 저 용디인데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휴가 때 성지순례 한번 갈까? 우리 최수지 수녀님께서 신부님은 성지순례 좀 가셔야 돼요 라고 맨날 이렇게 잔소리도 하시고, 또 우리 지난주에 성순남과 함께 성지순례 떠나면서 제가 그 영상들을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있었나? 이런 곳은 영상이 아니라 눈으로 좀 봐야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지순례를 좀 떠나봐야겠다. 이번 휴가는 정말 순례와 함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카페로 떠나는 마음으로 가볍게 성지순례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2부, 성순남, 성지순례하는 작가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오늘도 빵집녀 순례를 떠나볼 텐데요. 우리 베드로 작가님께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빵순이 빵돌이 이민호 작가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0: K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Y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 역 K성지순례
0: 맛있는 빵지순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요. 이 을지로 본점 라디오 빵집에 모두 다 모이셨나요? 깃발 대신 빵 들고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민호 베드로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지난주 저희가 이 제주도 순례를 함께 했는데 제가 피드백을 몇 개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 신부님 방송 듣다가 침고여가지고 방송을 못 들을 뻔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함께 나눴던 그 먹을 것 꿀팁이 좀 통했나 봐요. 네. 어떠셨어요? 네.
1: 안 그래도 그 제 주변에서도 그 성지순례를 제주도에 있다 성지순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라는 분도 계신데 먹는 거 특히 뭐 흑돼지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잘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그래요. 우리 못 보신 청취자분들께서는요. 신신우신 우리 너튜브 다시 보기 또 다시 듣기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성순남 작가님과 함께 나눴던 제주도 성지순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꿀팁까지 함께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여름 휴가 기간에 떠나면 좋을 그런 곳 함께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제 막 휴가철 막 시작들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은 휴가철에 휴가를 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피해서 가시는 편인가요?
1: 저는 사실 제 삶이 순례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은 늘 휴가로 보일 수도 있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얼마 전에 뭐 오스트리아도 갔다 왔고 네. 물론 이런 촬영으로 이렇게 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0: 아, 딱 휴가철에만 뭐 성지순례를 가는 건 아니고 네. 나의 어떤 삶과 일상이 순례인 그런 삶.
1: 네, 맞습니다.
0: 좀 부러운데요?
1: 네, 부럽지만 네. 배고픈 삶입니다.
0: 자, 우리 많은 관계자 여러분, 성순남 이민호 작가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 저는 많은 성지를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건 제 삶에 또 생각해보면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또 매여 있는 몸이잖아요.
1: 네.
0: 본당 신자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미사를 함께 해야 되고 한 주만 어디 갔다 와도 아이들이 신부님 어디 갔다 왔어요? 약간 이런 모습이라서 성지 순례를 많이 못 가봤는데 성지를 또 많이 다녀본 입장에서는 이 반대의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모르는 성지를 찾아가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혹시?
1: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본당이 있지만 네. 본당보다 오히려 성지에 미사를 많이 가니까 가끔 본당에 가면은 약간 고향에 왔는데 고향이 많이 변해버린 느낌?
0: 네.
1: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 반대의 느낌을 또 봤습니다.
0: 네. 오히려 약간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1: 네.
0: 내 본당, 고향 같은 본당에서는 잘 미사를 못하는 그런
1: 맞아요.
0: 느낌도 있네요.
1: 네.
0: 네,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정말 뭐 사람도 북적북적 많고 많이들 떠나고 있는데 이 휴가철에 떠나면 좋을 순례지 한 군데를 좀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1: 네.
0: 힌트를 주시면 저희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제가 자꾸 그 먹는 거랑 연결을 하는 것 같긴 한데
0: 네.
1: 여기는 이제 불고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와, 불고기가 유명한 곳.
1: 네.
0: 일단 머릿속에 한두 군데 딱 잡히긴 했거든요.
1: 그렇죠.
0: 요 정도만 알려주십니까?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1: 남쪽입니다.
0: 남쪽에 있는 불고기가 유명한 곳. 이미 침 흘리면서 신부님 여기입니다라고 바로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불고기가 유명한 곳인데 약간 남쪽에 있대요. 어딜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정답 보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순례지를 맞추는 동안 우리 성순남 작가님의 또 추천곡 한 곡 듣고 오면 좋을 텐데요. 어떤 곡을 추천해 주셨나요?
1: 네, 이 곡이 약간 생뚱맞출 수도 있는데
0: 네.
1: 힌트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0: 네.
1: 김홍철 씨의 곡입니다.
0: 과연 힌트송이 될 수 있을지 이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김홍철의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함께 듣고 왔는데요. 신신호신에서 요들성은 처음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 오늘 빵집녀 성지순례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가 힌트송처럼 골라준 노래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함께 들었는데 7323님께서 오늘 스위스까지 가나요? 스위스 성지는 처음 들어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스위스가 아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었구나. 8323님께서 요들송의 지역? 감이 안 잡히는데요? 혹시 한국의 알프스와 관련된 지역인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국의 알프스로 또 유명한 지역이 있죠?
1: 네, 맞습니다.
0: 자, 오늘 힌트, 한국의 알프스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런 지역, 어디로 떠날지 공개해 주세요.
1: 네, 오늘은 언양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언양, 그렇죠. 불고기 하면 네. 언양이 또 유명한 그런 곳이죠.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의 알프스라고도 불리는 곳이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 여름철 휴가에 가면 좋은 순례지로 이제 언양이라는 지역을 골라주셨는데요. 이 언양도 여러 가지 이제 성지순례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 있을지 우리 작가님과 함께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적응되셨죠?
1: 네.
0: 하나, 둘, 셋 하면 출발. 네. 지난주에 좀 부끄러워하셔가지고.
1: 수진님 왜 부끄러워하셨는지 저도 느끼고 있어요.
0: 이번주엔 신나게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모이셨나요? 깃발 대신 빵 들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성순남과 함께 떠나는 여름 휴가철에 가면 좋은 순례지 제2탄 언양을 한번 가볼 텐데요. 이 언양의 위치 어느 쪽에 있죠?
1: 네, 언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들으면 모를 텐데 네. 울산 바로 옆에 있어요.
0: 아,
1: 네. 그리고 이렇게 울산 시 안에 속해 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래요?
1: 속해 있기는 그 안에 큰 범위에서는요.
0: 있는 네. 지역이군요.
1: 네, 네. 아.
0: 제가 또 언양 김씨지 않겠습니까?
1: 아~
0: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로만 많이 들어본 언양, 불고기가 맛있다, 이 한국의 알프스다, 뭐 정말 경치도 좋은 그런 곳이다 라고는 하는데 이 언양 지역에도 우리가 순례할 곳들이 좀 있나 봐요.
1: 네, 맞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들은 일단 언양 성당과 그리고 중림굴, 우리 그 대제공사라고 그 세라피나 수녀님께서
0: 네.
1: 말씀을 해주셨어요.
0: 아,
1: 얼마 전에
0: 그렇군요.
1: 얼마 전에 또 말씀을 해주셨던 중립골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네. 살티공소 언양지역의 공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갖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 또 공소들이 많은 언양지역 또 많은 정말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휴가철에 떠나기 좋은 지역으로 언양을 골라주셨어요. 왜 언양이었나요?
1: 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대로 그 영남 알프스의 한가운데 자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 보면은 산과 성지를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휴가철에 가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또 그 언양 지역이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부산 경남 지역 그러니까 그 영남 지역에 천주교 신앙이 가장 먼저 뿌리내린 고장이 바로 언양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보면은 박해 시대 이전부터, 그러니까 1790년대 그때부터 이 창녕 성씨, 뭐 해주오씨, 경주김씨, 고령 신씨 가문, 요쪽에 그 향반 이족 가문들이 신앙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경상도의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0: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바다를 만났다면 이번 주에는 약간 산을 만나면서
1: 네.
0: 이 여름의 시원함까지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순례가 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교회사에서 이 언양 어떻게 보면 그 아래쪽 지방에 많은 그런 또 신앙이 퍼져나갔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언양 지역의 특징으로 공소가 많다는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1: 네, 맞아요.
0: 이 공소의 성지순례 촬영을 가면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생각나시는 게 좀 있나요?
1: 사실 공소 같은 경우는 그 작은 마을에 보통 있어요.
0: 네.
1: 그렇고 공소 촬영을 갈 때는 늘 신경 쓰는 게 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혹시 제가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까?
0: 아, 그렇죠.
1: 그런 모습도 있고 드론 같은 게 뜨면 이제 벌소리 같이 들릴
0: 네네.
1: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이게 촬영을 가면서 이제 그 보면 이렇게 나와서 밭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보시면 네. 가서 일단 인사 먼저 드리고
0: 아 미리
1: 예, 네. 미리 좀 인사 드리고 저 여기 좀 공서 촬영을 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촬영을 접근하려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사실 말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찍으면 약간 경계하실 수도 있어요.
1: 네 맞아요.
0: 어디서 왔어요? 막 하시면서.
1: 그 저도 이렇게 머리 긴 남자가. 덩치도 좀 크고 수염도 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0: 굉장히 카메라를 들고 막 기웃기웃거리고 네. 있으면
1: 그래서 저 그 부분도 조금 네. 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0: 저 선량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네. 어떻게 음료수라도 한 병씩 들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아 그러면 좋은데 장비가 네. 이미 무거워.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카메라만 또 한 보따리이시기 때문에 네.
1: 신부님이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음료수를
0: 아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네. 한 병씩 나눠드리면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언양 지역의 특징, 공수들이 또 많아서 약간 또 재밌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게 성당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찍히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공수가 굉장히 그 그물망처럼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신앙이 마을 단위로 살아 숨쉰다는 증거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좀 언양 지역의 특징인 것 같아요.
0: 네. 이 공소가 많기 때문에 또 촬영의 약간 변수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한 장소를 계속 쭉 찍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갔다가 네, 저기도 갔다가 맞아요.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나요?
1: 네. 그리고 또 촬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순례를 가신 분들은 이제 공소가 사실 뭐 거기 뭐 주차장이 크고 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네.
1: 앞에 작은 이렇게 어떻게 마당 같은 데다 주차를 하고 순례를 하실 텐데 저는 촬영을 갔으니까 차를 빼야 돼요. 거기에 차가 있으면은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0: 그러네. 그래서 내 차가 화면에 잡히니까
1: 맞아요. 그래서 보통 공소가 그 마을의 약간 언덕 위에 있는데 네. 저는 저 밑에 조금 최대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방해가 안 되는 곳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고 이제 장비를 싸들고
0: 짊어지고
1: 네, 짊어지고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면서 어르신들한테 인사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0: 사실 이제 뭐 서울이나 대도시

0: 혼자예요. 저 혼자니까 저절로 좀 기도가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공소에 가면은 그 공소마다 다른데 보통 그 공소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 마을이 어떻게 공소와 함께 살아왔구나라는 게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좀 짠해지는 것도 있고, 예, 또이큰 성당이나 성지랑 좀 다른 순례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1: 공소만의 매력이 있는 또
0: 네.
1: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 언양 지역에 공소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공소들이 좀 있나요?
0: 네, 사실 공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수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중림굴 대제 공소 거기도 있고 이제 순정 공소, 길천 공소, 이제 상선필 공소, 하선필 공소, 직동 공소, 그리고 군궁정 공소 굉장히 많습니다.
1: 그 각자 마을의 어떤 또 특색과 이야기들이 또 숨겨져 있는 그런 공소들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공소를 들렸을 때 느꼈던 점은, 와, 이런 자료가 약간 정말 그 사진으로만 봤던
0: 네.
1: 그런 자료가 아직도 남아있네? 라는 느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공소를 들어갔는데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는 구할 수조차
0: 네.
1: 없는 옛날 그 느낌의 십자가의 길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0: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그리고 이 공소가 보면은 이 한국의 예전, 한국적인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에요, 가장.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구나. 이런 부분들도 보이고 저는 그래서 공소에 또 맛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1: 그 공소에서 미사도 같이 들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0: 공소에서 저는 안타깝게 미사를 드리지
1: 아,
0: 못했어요.
1: 그게 또 시간에 딱
0: 네,
1: 맞춰가야
0: 맞아요. 요즘
1: 되고.
0: 공소가 공소에서 이렇게 그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는 공소들은 더 외지에 있기 때문에
1: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0: 사실상 보면은 어떤 성당에서 행사로 가갖고 거기서 이렇게 연중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1: 그래도 이제 언양 지역의 많은 공소들이 그렇게 각기의 또 매력 포인트를 담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번 휴가 때 나는 언양 지역을 한번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소 하나하나 또 구경해가는 그런 맛이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우리 성순남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살고 계신 분들이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외지인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
0: 네.
1: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 저 공소 구경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면 또 공소회장님이 문도 열어주시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아, 공소회장님 안 계실 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이제 또다 생업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1: 그러네요, 그러네요. 우연히 뵈면 또더 반갑게 인사할 수
0: 그렇죠.
1: 있겠네요.
0: 네. 아, 근데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공소에 갔는데 그 앞에 살고 계신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1: 와.
0: 그래갖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살고 저기 담벼락이 저렇게 있는데 저 담벼락이 그때 예전에 그 외국인 신부님이 집에서 돌을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서 그 돌을 쌓아놓은 담벼락이야.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1: 와.
0: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딱 오니까 여기 다 재개발될 거야. 그래서 다 없어질 거야. 그리고 아 이게 우리 조상들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전부터 그런 그 우리 공동체의 증거인데 여기가 사라진다는 게 되게 아쉬운 그런 것도
1: 그렇네요.
0: 있었어요.
1: 거기도 사실은 역사자 우리 교회 기록을 또 남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현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교회 실정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또 많은 공소들, 또이 언양 지역의 성지들, 그 언양 지역의 성지가 품고 있는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연들이 좀 있나요?
0: 네, 일단 그 언양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기에는 1801년 신유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내려온 신자들이 이렇게 교촌을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언양은 달랐어요. 언양은 박해 이전부터 천주교를 받아들인 인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혼자서 그냥 개인 신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언양 지역에 토대를 좀 마련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창녕성씨 가문은 특히 뭐 성처인, 성진탁, 성철규 등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공소가 지금 생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고 볼수 있죠.
1: 지금 언양 지역에 또 신앙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공동체의 신심을 또 키워낸 분들의 또 그런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제가 아까 언양김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
1: 우리 집안에도 순교자가 있을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1: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0: 네.
1: 이렇게 천주교 이 초기 이렇게 신앙이 많이 전파가 되고 언양 지역에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0: 차원의 그런 마을과 교우촌과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성지순례를 하면 좀 기억하면 좋을 그런 순교자들 이야기, 인물들이 좀 있나요?
1: 네. 일단 그 김영재, 김아가다. 남매거든요. 그 남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중림굴 때 아마 수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최영업 신부님이 대지공소 그 중림굴에 그 한 석 달, 넉 달 그 정도 그 응거를 하셨었어요.
0: 네.
1: 갖고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니 수녀님과 그때 빵지순례를 할 때 수녀님께서는 그 중림굴까지 못 들어가셨다라고 제가 네. 들었어요. 작가님은 거기를 갔다 오셨다고요?
1: 네, 저는 한 네 번 올라가 봤습니다.
0: 오, 거기에 이제 올라가기가 좀 힘든 여건인가요?
1: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나라 성지순례를 할 때 두 군데가 좀 접근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0: 네.
1: 올라가기 힘든 거는 중림굴이 제일 힘들어요.
0: 오.
1: 그러니까 보통 등산로들이 그 등산로가 길면서 완만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0: 네네.
1: 여기는 그 임도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차가 원래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0: 네.
1: 그래갖고 되게 가파른 상태인데 거기를 올라가야 돼요.
0: 아.
1: 그래서 다른 등산로보다 여기가 좀 경사가 높아갖고 힘들어요. 네. 3km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예전에는 요 앞에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0: 네네.
1: 없어갖고 그 앞에 이제 그 개인 그 공간이죠. 사설 주차장에다가 돈을 5천 원을 내고 이렇게 네네. 올라갔어야 했는데 요즘은 그 가까운데 또 주차장이 또 생겼어요.
0: 생겼어요. 아.
1: 네, 그래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정도 네. 걷는 거 감수할 수 있다 하면은 거기 주차장에 세우면 될 것 같고 네. 전보다 더 가기가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 약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가기는 그쵸. 어려울 수 있겠다.
1: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스탬프 많이 찍잖아요.
0: 네네네네.
1: 근데 여기는 스탬프가 그래서 언양 성당에 가시면은
0: 아.
1: 거기 사무실에 말씀하시면은 네네. 거기서 중림굴의 스탬프를 또 네. 받을 수가 있어요.
0: 중림굴까지 못 가더라도
1: 네네.
0: 성지순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가 언양 성당
1: 네네.
0: 사무실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림굴에 그렇게 여러 번 그래도 작가님께서는 가보셨는데 그곳의 풍경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 일단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험한 건 아닌데 잘 정비되어 있는데 경사가 높아갖고 가면서 계속 그냥 숨이 찹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이게 촬영을 하잖아요.
0: 네.
1: 그래갖고 여기를 촬영하면은 저는 원래 촬영할 때 제 숨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숨을 한 20초 정도 참고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0: 네.
1: 왜냐하면 이미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네. 헉헉헉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촬영해야 되니까
0: 네.
1: 그래서 저는 좀 배로 좀 힘든
0: 네.
1: 감정을 느꼈어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길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보통 등산을 하실 생각을 안 하시고
0: 네.
1: 그냥 중립구 이제 성지순례 도장도 찍으러 올라가야지 해갖고 약간 마실 나오듯이 그냥 이렇게 오신 분들이
0: 이렇게.
1: 네 그렇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우리 그러면 작가님만의 어떤 성지순례전 꿀팁 언양 지역 이렇게 또 성지순례하면서 이런 것들 좀 챙겨가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1: 네 아무래도 그 아까 제가 영남의 알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네네.
1: 산이 많으니까 미끄럽지 않은 신발 그걸 꼭 챙기면 좋고 꼭 물을 꼭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교우촌이 다 산쪽에 있다 보니까
0: 네.
1: 편의점이 없어요.
0: 아 그렇겠네요.
1: 거기 그 상권이 이렇게 좀 조성될 수 있는
0: 네.
1: 곳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꼭 물을 챙겨야 돼요. 제가 저번에 촬영할 때도
0: 네.
1: 실수로 제가 물을 안 갖고 갔고
0: 네.
1: 실제로 물을 안 마시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체험을 해봤는데 물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0: 네,
1: 네. 그리고 아무래도 체력도 있어야 되고
0: 네.
1: 경상심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림굴은 가볼만하다. OX로 선택해 주신다면 하나 둘 셋
1: 오입니다.
0: 그만한 약간 느낌과 감정이 또 올라오나요?
1: 사실 그 중립굴에 올라가면은
0: 네.
1: 그 굴 속에서 우리 그 신앙 선조들이 생활을 하셨다는 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거를 눈으로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밑에 분명히 이게 굴이 있고 그 옆에 아마 교우촌을 형성해서 사셨을 거예요. 근데
0: 네.
1: 교우촌을 형성해서 뭐 온기를 굽고 뭐 온기를 굽고 또 수술 이렇게 태워갖고 만들면서 사셨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밑에서 이제 포졸들이 올라오면은 그걸 보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는 거죠.
0: 네.
1: 숨어서 그럼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쌀을 이제 불려 갖고 생식을 해서 드시고
0: 네네.
1: 이 삶이 녹아 있는 장소다 보니까
0: 네.
1: 저는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0: 그래요. 우리 이 중림굴에 대한 그 마음들 우리가 또 이렇게 상상을 함께 그려보면서 이 노래 딱 어울릴 것 같으니까 듣고 오면 좋겠습니다. 정인과 윤종신의 오르막길 함께 듣고 오실게요.

정인과 윤종신의 오르막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가보진 않았는데 왠지 중림골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아니 지난주에 저희가 이 제주도 성지순례하면서 맛있는 꿀팁

0: 요청 드렸더니 성지순례보다 거기에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1: 네.
0: 언양도 약간 맛있는 꿀팁 있나요?
1: 마침 또 제가 오르막길 얘기가 나왔으니까
0: 네.
1: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0: 네네.
1: 이게 중림굴까지 올라가는 데가 3km입니다. 3km인데 네. 거기서 1km를 와. 더 올라가면
0: 더 올라가요?
1: 간월제가 나옵니다.
0: 간월제.
1: 네. 간월제가 여기가 그 아름다운 들판이에요. 그렇고 가을에 가면은 억새가 진짜 장관입니다.
0: 네.
1: 그렇고 너무 아름다운 들판인데 이 간월제 정상에
0: 네.
1: 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점에서
0: 네.
1: 컵라면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의 한 4km를 급한 오르막을 올라간 거잖아요.
0: 네.
1: 오르막을 올라가서 라면을 먹는데 저는 와. 개인적으로 이 라면이 인생 라면이었어요. 너무나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 보통 군대 행군 얘기하는데 저는 네. 이때가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인생 라면을
0: 네.
1: 먹을 수 있다.
0: 아, 중림굴 성지순례하러 갔다가 약간 하느님 잠깐 반쯤 만나고
1: 네.
0: 1km 더 올라간 다음에 라면 먹으면
1: 네.
0: 기가 막히긴 하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또 추천해드리고 싶고
0: 네.
1: 그리고 사실 그 언양 지역이
0: 네.
1: 그 오르막이 순례입니다. 오르막이 순례고 아까 그 언양 지역 설명해 드리면서 언양 성당을 순례한다고 얘기했는데
0: 네네네.
1: 언양 성당이 사실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고딕식 형태로 지어진 부산교구의 유일한 석조 건물이에요.
0: 아, 석조 건물이에요?
1: 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0: 네.
1: 굉장히 아름답고 실제로 그 근대 문화유산 등록 거기 문화재에 또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
0: 네.
1: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성당 옆에 그 옛 사제관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은 신앙유물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0: 아, 박물관이군요.
1: 네. 맞아요.
0: 네네네.
1: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 그 공소에서 있었던 성모상들도 있고 그리고 모양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모상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성모상들도 있고 그리고 이 중림굴 인근에서 그 우리 아마 조상들이 만들었던
0: 네.
1: 옹기들, 옹기 조각들도 거기에 다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를 한번 또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오르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이 언양 성당에서도 네. 오르막이 있습니다.
0: 그만 올라갈래?
1: 맞습니다. 그리고 언양 성당에서 일단 살짝 올라가면 살짝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오상선 묘가 있어요.
0: 네.
1: 그 오상선 같은 경우 아까 그 언양 지역의 그 어떻게 보면은 해주 오씨 가문 그 가문의 후손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분의 묘도 있고 그러니까 언양에서 처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오한운데 그분의 증손자 이분의 묘가 있고 이 묘로 올라가면서 또 재밌는 거는
0: 네.
1: 이 중간에 여기 또 터줏대감 그 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까만 고양이가
0: 네네네.
1: 있는데 이 친구가 올 듯 말 듯 하면서 밀당을 하는데
0: 네.
1: 제 이렇게 손이 닿을 듯한 범위에서 보통 이렇게 더 떨어지진 않고
0: 네.
1: 주변을 또 와줘요. 그리고 이 친구랑 또 한번 이렇게 눈인사하는
0: 네.
1: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700m
0: 네.
1: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0: 아 그만 올라가요?
1: 아, 네. 또 오르막이 나와요. 그리고 산길을 올라가면 은
0: 네.
1: 성모동굴이 나오는데 그 산길로 올라가는 길이 이제 십자가의 길인데
0: 네네.
1: 힘들어서 절로 기도를 하게 돼요.
0: 정말 골고타 올라가는 느낌인데
1: 네, 근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올라가면은 동굴 안에 이제 성모상도 있고 거기서 이제 언양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여요.
0: 또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또 그런
1: 네,
0: 곳이네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도 보통 밑에만 순례하고 마시는데 거기도 꼭 올라가 보시기를 저는
0: 네.
1: 꼭 추천을 드려요.
0: 오늘 주제를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여름철 휴가지로 떠나면 좋을 성지순례가 아니라 여름철 전지훈련하러 가기 좋은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참 사랑할 만한 성지순례 장소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사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동산이에요.
0: 이게
1: 그런 게 있잖아요.
0: 엄청 험한 산은 아니고
1: 네, 네. 이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과 우리들과 이 갭이 좀 있기 때문에
0: 네.
1: 꼭
0: 여름철이 아니어도 괜찮겠네요. 좀 시원할 때 가면 또 풍경도 잘 보고
1: 네.
0: 예쁘게 또 이렇게
1: 맞아요.
0: 즐길 수 있는
1: 네, 겨울이 되기 직전에 가시면 또 그때는 네. 또 시원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겨울에 눈 오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네요.
1: 눈 오면 못 올라갑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중림굴은 못 올라가요.
0: 네. 우리 이번에 이 여름철 휴가지로 떠나면 좋은 성지순례 언양 지역을 골라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양 성당에 가면 그 박물관 거기 가셔서 또 이렇게 공소를 다 못 돌아보더라도 그 공소에서 나온 어떤 성모상 또 흔적들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언양 성당은 꼭 이렇게 중심부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성순남 성지순례하는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8284님께서 언양 꼭 가봐야겠어요. 그런 곳인 줄 몰랐네요. 저는 언양하면 불고기가 맛있는 곳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좀 부끄럽네요. 네. 언양 먹으러 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성지와 관련된 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에피소드, 스토리들이 좀 있나요?
1: 네, 아까 그 공소를 말씀드렸는데 네. 살티 공소라고 있습니다. 그 살티라는 뜻이 원래 거기가 이제 화살을 만들던 곳이에요. 아. 네, 거기서 이렇게 말이 유래가 됐는데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그 화살을 왜 만들었겠어요?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호랑이가 굉장히 많던 곳이라고 합니다.
0: 산골이다 보니까.
1: 네,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그 박해 시대 때 거기에 이제 피신을 와서 있으면은 여기까지 안 찾아오니까요.
0: 아, 오히려 군졸들이 안 오니까.
1: 맞아요. 네. 그리고 살티 공소가 거기에 이제 교우촌이 이제 네.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 보면은 이제 김영재와 김아가다의 묘가 있습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억하면은 좋을 어떻게 보면은 거기 또 스토리들이 있어요. 특히 네. 그 김아가다 같은 경우는 그 수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을 텐데 그 중림굴 대제공소에 이쪽에 피신을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아버지와 그 오빠가 잡혀가고 나니까 본인도 이제 자수를 합니다.
0: 네.
1: 자수를 했는데 이게 포졸들이 이제 김아가다와 다른 이제 또 처녀 두 명하고 세 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근데 이 세 명을 체포하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다른 데다 팔아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0: 아.
1: 네, 그러다가 이제 탈출을 해서 그 중림굴로 피신을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중림군 안에서도 계속 그렇게 잡혀가고 뭐하고 했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후유증 때문에 24살에 거기서 이제 숨지게 돼요. 예, 그렇고 이제 최영호 신부님의 그 19번째 서한에 보면은 네. 그 이야기가 또
0: 담겨 있군요. 또.
1: 네, 아. 맞아요.
0: 그렇군요. 이 언양 또 성지들 또 중림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또 인물들과 에피소드도 있으니까요. 성지순례 가시기 전에 또 이렇게 저희 지난 수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내용들 오늘 또 성순남 이민호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내용 잘 이렇게 또 가지고 가시면 더 뜻깊은 성지순례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언양 지역을 또 많이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봤던 많은 장소들 중에서 나는 이곳, 이 스팟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다. 어떤 곳을 좀 골라주시겠어요?
1: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공소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0: 네.
1: 공소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상선필, 하선필 공소 여기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거기가 그 안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절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된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보다도 이 두 곳에서 굉장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팟이 요 두 공소라고 말씀드렸죠.
0: 네.
1: 근데 그 두 공소 말고도 다른 공소들도 다 정말 그래서 저는 언양 지역은 공소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어요.
0: 네. 사실 이제 지역 인구가 점차 이제 소멸의 위기를 처하고 있고 또 개발이 되는 곳들도 있고 신앙 인구의 감소까지 이렇게 겹쳐져서 여러 공소들이 이제 뭐 관리가 안 되는 곳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없어서 이 공소의 어떤 존폐 위기에 처한 그런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공소들을 바라보실 때 성지순례를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좀 드시는지
1: 사실 그래도 언양 지역 같은 경우는 공소가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안에 보면 그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해갖고 굉장히 깔끔해진 공소들도 있고
0: 네.
1: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실제로 이 공소를 어떻게 빌려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써 있는 거 보면은 네.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공소들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일으킨 신앙이 아니라 평신도가 스스로 일으킨 신앙이잖아요. 이 공소가 사라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뿌리의 흔적이 사라지는 건데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재 측면에서도 이걸 좀 더 보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또 여러 공소를 돌아다니고 또 이 언양 지역을 성지순례하기에 사실 하루는 좀 짧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언양 지역을 좀 제대로 맛보고 싶다 하면 며칠 정도 잡고 가면 좋을까요?
1: 저는 언양 지역은 그래도 요 언양만 놓고 보면은 이틀은 충분히 잡아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0: 아, 그렇죠. 힘들겠네요. 네. 네.
1: 또 중림굴 올라갔다가 또 언양 성당 가서 또 언덕 올라가는 것보다는
0: 네.
1: 좀 쪼개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만약에 언양 지역을 포함해서

0: 주말에 좀 3, 4일까지 이번 휴가 기간에 내가 다 쓰겠다라고 한다면 근처의 지역들 어디를 좀 돌아보면 좋을까요?
1: 저는 언양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은 울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울산에 울산 병영순교성지라고 있는데, 네네네. 네 거기가 내려간 김에 아니면 뭐 부산에서는 올라오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보통 대부분들이 많이 내려가실 테니까 내려가셔서 보시기에는 같이 묶어서 보기엔 좋습니다. 여기 울산 같은 경우는 그 조선시대에 그 병마 절도 사형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군사를 훈련하는 장대벌이 이쪽에 있었는데 네네. 여기가 이제 군사를 평소에는 훈련하는 장소지만 이제 박해 시대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인들을 잡아다가 처형했던 처형장이에요.
0: 네.
1: 네. 그래서 여기에도 그 이양득, 허인백, 김종륜 세 분의 순교자가 처형을 당했고 이제 그 이양득 베드로 같은 경우는 중립굴 대제공소의 회장이셨던 분이에요.
0: 네.
1: 네. 그리고 그 김종륜, 허인백 이분들도 이 다른 데서 이주를 해서 피해서 대제공소까지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양 지역과 관련이 있는 분들인 거죠.
0: 네. 아, 이게 울산과 언양이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아예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다 얽히고 설키고
1: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순례를 하시면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0: 울산과 언양을 엮어서 이것도 네. 휴가 때 가 보면 좋겠다. 사실 요새 이제 그 AI한테 휴가 계획 좀 짜 줘. 동선 좀 이렇게 해 줘라고 많이 부탁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 우리 직접 다녀온 성순남 입장에서 그럼 언양과 울산을 같이 엮어서 간다. 어디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나오면 좋을지 간단하게 딱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그 일단 언양 성당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양 성당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중립굴 쪽으로 보시고 공소 같은 경우는 그 두 개를 크게 잡고 곁다리로 네네. 같이 붙여갖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그걸 다 끝난 다음에 울산을 갔다가 올라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코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또 성지 순례를 사랑하는 성순남 작가님이 추천해준 언양과 울산 지역 코스니까요. 아 이번 휴가 때 정말 뭘 해볼까? 좀 나는 시원한 산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르막길이 두렵지 않으신 분들 함께 언양과 울산 순례를 해보시면 정말 이 맛있는 성지 순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성지 순례하는 남자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 빵지 순례 이렇게 시간 채워가 봤는데요. 우리 2주 이렇게 연속으로 바다와 산 이렇게 만나보게 되었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1: 2주 연속 나오니까 네.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집 같은 느낌이 네. 더 들기 시작했습니다.
0: 네. 그러면 앞으로 좀 자주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다음 기회에도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을까요?
1: 네, 다음에도 불러주시면은 네. 또 여러분들이 수녀미님이 못 해주시는 이제 먹을 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네. 같이 또 이제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우리 수녀님의 약간 위기 의식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순남 작가님 앞으로도 이 맛있는 빵제 순례 시간에 자주 모셔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양 지역 함께 떠나갔고요. 우리 작가님과는 또 다음번 좋은 기회 때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강용인의 신신우신 이번 주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러 지역으로 각자 이제 떠나시게 되었는데요. 이 휴가철에도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쉰다라는 마음보다는 주님과 함께 떠난다라는 생각으로 가보시는 건 또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은총을 가득히 주셔서 새롭게 충전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순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 잘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과 주일에 생명의 빵도 잘 챙겨 드시고요. 혹시 휴가 가셨다고 그래서 이번 주 미사 빠져야지 라는 마음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항상 가시는 곳마다 미사와 함께 생명의 빵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라디오 빵집 문을 다시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0: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1: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0: 네? 어쩔 수 없다고요?
1: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0: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2: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라틴어로 부르다, 소환하다 라는 뜻을 가진 보카레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보케이션. 지금 떠나고 싶은 여름 웨케이션도 아니고 보케이션은 뭘까요? 보케이션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부르심, 천직, 소명이라는 뜻의 단어라고 합니다. 흔히 기도는 내가 하느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으려면 이런저런 나의 소리를 멈추고 고요해져야 한다고요. 그렇게 고요한 중에 듣게 되는 부르심의 소리.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세상이 추구하고 내가 추구하고 싶었던 목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 그 소명의 길을 걷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월 24일 연중 제16주간 금요일이에요.

사랑의 날개 노래 선교단 소명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저 사람은 천상 저일이 천직이야 할 때가 있죠. 물론 일적으로 그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정말 기분 좋게 즐겁게 하거나 마치 그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 일과 그 사람이 찰떡궁합처럼 보일 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런 천직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발견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지 오랫동안 관찰하고 생각한 끝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두고 하느님의 부르심, 나의 보케이션이 뭘까 살펴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일 하나조차도 그렇게 소중하고 귀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하루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고 내 안에서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퀴즈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는 주일은 연중 제17주일이자 세계 땡땡땡과 땡땡의 날입니다. 2021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으로 고독과 죽음의 고통을 겪는 이분들을 위로하고 또 신앙의 전수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이분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그들의 소명을 격려하고자 제정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은 과연 무슨 날일까요? 1번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2번 세계 어린이와 조카의 날, 3번 세계 고양이와 강쥐의 날.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 너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만점에 5단 만들어주신 분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을 보내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시리,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시노드 코너에서 진행하는 사연 이벤트 토요일까지입니다. 성당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꼈던 경험을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참여자 중 세 분을 추첨해서 미카엘 신부님이 직접 내돈내산 아이스크림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메시지나 너튜브 인별그램에 게시물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아네스의 행복찻집 참여하기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일은 세계 땡땡땡과 땡땡의 날,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힌트송 더 조지의 그랜파 듣고 올게요.

할아버지에게 사랑과 약속,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노래였습니다. 더 저지의 그랜드파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죠.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는 보편교회와 함께 7월 26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과 가까운 넷째 주일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지냈는데요.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제16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잊혀졌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인이라면서 노년은 쇠퇴와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 여정을 시작하거나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시기다. 하느님께 나아가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인들을 격려하셨죠. 윤세호님, 정답 1번 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대건안드레아님도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맞춰주셨습니다. 또 문자메시지로도 4023님, 정답 1번 하셨고요. 또 너튜브로도 뭐 요한님, 윤세호님, 김성환님, 윤세호님, 아우, 잘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정답, 추첨 선물은 우리 너튜브로 맞춰주신 박애순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액상 마그네슘 받아가실 5단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8217 하나님, 세계 나가자 하셨고요. 나가자와 덥다의 날이라고 하셨어요. 주말에 나가자 하면, 아, 더워 나가지 말자, 이거죠? 그럴듯하네요. 이거는 뭐,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그냥 오늘부터 매일매일에 해당될 것 같아요. 3400님, 에어컨과 냉방의 날 하셨습니다. 지금 맥락이 다 비슷하긴 하네요. 에어컨과 냉방, 맞아요. 주일에도 빵빵하게 틀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9351님, 주말에 남편 생일 선물 사러 백화점 가기로 했습니다. 백화점과 쇼핑의 날 하셨어요. 아유, 즐겁게 보내시고, 또 조부모와 노인의 날인 만큼 우리 조부모님들, 어르신들 챙겨드릴 선물, 깜짝 선물 하나 사오셔도 좋겠는데요.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쇼핑 가시는 9351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오늘의 차담은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인 만큼 나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 어르신들을 대할 때꼭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있다면 나눠주세요. 샵 0931번 문자나 CPBC방 앱또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놀아줘 효도 듣고 올게요.

피자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을 만날 때 꼭 하는 습관이나 일부러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827 하나님, 저는 어르신들 손을 꼭 잡고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상하게 경청의 의미 같기도 하고 자꾸 손을 잡게 되더라고요. 아유, 뭐 이렇게 막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르신이라고. 근데 이렇게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젊은 분이라면 어르신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이거 좋은 제스처인 것 같아요. 5028님, 엄마가 당신이 나이 든 모습을 서글퍼 하시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어르신들을 보면 어쩜 그 연세에도 그렇게 고우시냐, 그렇게 멋지시냐 라는 말씀을 꼭 해드립니다. 이거 괜찮네요. 이게 사람 마음이 나이가 들고 좀 주름이 지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해도 막상 그 젊은 시절에 비교하면 좀 서글퍼지는 게 또 마음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고우시다, 나이가 들어도 멋지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저라면 정말 고맙고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활용점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런 멋진 멘트 뒤에 저도 어르신처럼 나이 먹고 싶어요 하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야, 내가 좀 나이 들어도 멋있나? 이렇게 되게 기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튜브의 김엘리님을, 저는 아빠가 40살일 때 낳은 막내딸인데요. 대학생 때 아빠랑 시내에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5-6살 되는 아기가 우리 아빠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러서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아이고, 이해됩니다. 또 워낙 늦둥이시니까 나한테는 너무나 아빠고 젊고 고마운 젊은 아빠인데 할아버지라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쵸? 물론 아이가 아무 아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괜히 그렇긴 하죠. 이해됩니다.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은 김엘리님과 우리 5028님 두 분께 모두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러 또 넘어오세요. 1, 2, 3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 비장 노래해드리리. 노래해드리리.

0: 이글라라 수녀이고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마리글라라 수녀님.
2: 네,
1: 그리고요.
2: 안녕하세요. 저는 미리네 성모 성심 수녀회의 비주얼 담당,
1: 오!
2: 수녀님 앞방 쓰고 있는
1: 네.
2: 웃음 담당 김덕화 대리사 수녀입니다.
1: 오, 반갑습니다. 아, 웃음 담당
2: 네,
1: 맞으시네요.
2: 맞죠.
1: 아, 물론 비주얼 담당.
2: 네네. 사실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면은 비주얼 담당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1: 네.
2: 이게 확인도 되고 실시간 확인도 되고 댓글로 화살 확인 사살까지 된다고 하더라고 해서 비주얼 담당 아니고 저는 웃음 담당입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그럼 수현님 비주얼 담당 맞으시죠? 댓글 남겨주시고요. 근데 수현님 두 분이 자매 아니시죠?
2: 네,
1: 아니,
2: 아닙니다.
1: 뭔가 되게 좀 닮으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0: 네, 좀 들었습니다.
1: 그쵸?
0: 네.
1: 같이 계시니까 또두 분의 합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 수도명이신가요? 글라라가 아니고 마리글라라시고, 대리사가 아니고 덕화
2: 네.
1: 대리사시잖아요. 독특한 수도명인데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2: 아, 저희들이 회원들이 많아요. 한 570명 정도? 그렇다 보니까 흔한 세례명인 경우에는 이름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 동명이인이
1: 그렇겠네요.
2: 많아서 본인 이렇게 세속명에다가 세례명을 붙여서 수도명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름이 덕화인데
1: 네.
2: 세례명 대례사를 붙여서 덕화 대례사 이렇게 수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1: 제가 수도자가 되면 그냥 아네스 아니고 낙영아네스
2: 그렇죠.
1: 해도 되는
2: 네.
1: 거예요? 신기하다. 그럼 마리글라라 수녀님은요?
0: 저는 진이라는 이름 대신에
1: 네.
0: 앞에 마리자를 붙였는데요. 저희가 수도에서 이제 성모님 영성을 사는 수도회이다 보니까 마리아의 영성을 담고자 하는 지향을 담아서 마리아의 마리자를 붙였습니다.
1: 그 마리글라라
0: 네.
1: 수녀님이시군요. 우리 수녀님들에 대한 응원도 지금 엄청납니다. 베로니님, 수녀님 너무 반가워요 하셨고요. 처음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이근수님, 이진희 수녀님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파이팅 해주셨고요. 또 김성화님도 이진희, 김덕화 대리사 수녀님 응원합니다. 아자! 하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 우리 행복찻집에서는 처음 보는 또 응원 우리 행복가족들 이름인데 사실 우리 수녀님들이 굉장히 멀리서 대구까지 오셨더라고요. 네, 어디에서 오셨나요?
2: 예, 공주 수리치골 성모 성지에서 왔고요.
1: 공주요?
2: 네네.
1: 충청도?
2: 네.
1: 네. 대구까지?
2: 네.
1: 어머나. 사실 저희가 대구 분원에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2: 네.
1: 공주에서 수녀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일단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불러주셔서
2: 감사합니다.
1: 어떻게
2: 예.
1: 수녀님들이 좀뭐 미리내에서 노래를 가장 잘 부르시는
2: 아니요,
1: 수녀님들인가요?
2: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구 교구에 파견된 스님들이 보통 본당이나 의료 사도직에 종사하신 스님들이 대부분이신데요.
1: 네.
2: 병원 스님들 같으면은 주사 바늘을 꽂아드리 이러면 출연하실 수 있다는데 여기는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는 코너다 보니까 부담이 크셨던지 저희도 잘하지 못하지만 저희 공주 본원에서 우리 이진희 수녀님 마리글라라 스님이 전례 담당 소임을 하고 계시고 또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강 세어봐도 50곡이 넘더라고요. 많은 곡들을
1: 진짜.
2: 예. 그래서 대신 출연을 하게 되었고 또
1: 왜?
2: 저는 이 토크에 활력을 좀 보태드리고자 스님의 매니저를 사칭하면서
1: 아,
2: 따라왔습니다.
1: 매니저를 사칭하셨군요.
2: 네.
1: 아, 그 주사바늘 꽂아드리기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꽤그또 병원에 사목하시는 수녀님들 만날 일이 많더라고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0: 저희가 공주에서도 산골짜기에 위치한 수리치골 성모성지에 저희 수녀의 둥지를 트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아침에 미사 끝나고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한 지금 2시간 반, 3시간 걸렸죠. 그렇게 해서
1: 아이고야.
0: 지금 긴먼 길을 왔는데 대구를
1: 네.
0: 향해 달려오면서 사실은 힘들고 이런 것보다도 너무 긴장이 많이 되니까
1: 그래요?
0: 떨리는 마음이 한가득이어가지고
1: 네.
0: 힘들다는 것도 느낄 겨를 없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1: 아유,
0: 네.
1: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가 또 대프리카잖아요.
2: 네.
1: 어때요? 진짜 다른 지역보다 좀 덥고 그래요?
2: 정말 정말 덥더라고요. 네,
1: 그래요.
2: 대구를 아프리카에 빗대서 아마 대프리카라고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아마 그렇다면 저희 사는 공주 수리치골은 공마존, 아마존밀림 같은 예,
1: 그래요?
2: 경치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굉장히 습해요.
1: 네.
2: 그래서 그래도 이 대구 도시보다는 2, 3도 낮아서 여름을 지내기가 편한데 정말 대프리카 너무 덥습니다.
1: 확실히
2: 예, 햇볕이
1: 덥군요.
2: 따가워요.
1: 맞아요.
2: 햇볕이.
1: 좀
2: 네.
1: 습하기도
2: 아,
1: 하죠.
2: 예.
1: 공마존과 대프리카의
2: 네.
1: 만남이네요. 좋습니다. 그래도 이런 대프리카의 무더위도 또 지역도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0: 오늘 노래해 드릴이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시편 여행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성경 속의 시편이 총 150개 정도에 달하는데, 수도자들은 매일 의무로 또 바치고 있는 성물도 안에서 시편 기도를 시간마다 바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수녀회 같은 경우는 이 시편들을 노래로 작곡해서 더큰 찬미와 그리고 기도가 되는 성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노래로 이렇게 작곡하게 된 계기는 저희 수녀의 시간 전례 은총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아니스의 행복찻집 가족들과도 시편 기도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싶고,
0: 어머나.
1: 또 시편을 노래로 찬양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미리 다녀와 보는 행복한 천국 여행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바람을 담아서 주제를 시편 여행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0: 와, 정말 이 시간이 수녀님들과 함께하는 음악 피정 그 자체네요, 정말. 이 취지를 아주 잘 살려주셨고요. 참 요즘 여름 휴가 많이 떠나시는데, 이런 시편 여행은 또 어떨까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로 떠나볼까요?
1: 네, 첫 번째 시편 여행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를 저희가 골라보았는데요. 시편 23편 노래입니다. 워낙에 또 그리스도교 신자분들에게는 잘 알려진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은 장례미사 화답송 중에 하나로 이게 지정되어 있는 시편이거든요. 23편이. 근데 저희 수녀회에서도 특별히 수녀님들의 장례미사 때마다 저희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하느님 나라 본 고향으로 먼저 돌아가신 우리 천국에 계신 수녀님들 영혼을 기억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있어요. 이 시편 여행이라는 주제에 맞게 행복찻집 우리 가족분들도 노래를 들으시면서 언젠가 돌아가실 하느님 나라, 그곳을 미리 그려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이 곡도 그러면 우리 수녀님들이 직접 만드신 곡인 거예요?
2: 저희가 오늘 부르는 모든 곡은 수녀님이 작곡한 곡입니다.
0: 진짜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1: 부끄럽습니다.
0: 어머나, 지금 기대가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자, 우리 수녀님들 편하게 노래 불러주시고요. 직접 만드신 주님은 나의 목자, 바로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0: 와, 이게 뭔가요? 와, 선생님도 너무 좋은데요?
1: 떨려요.
0: 세상에, 우리 미래네 성모 성심 수녀회를 대표하는 우리 수녀님들의 노래였습니다. 무슨 지금 여름 휴가를 주님의 목장으로 온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머나, 지금
1: 과찬이십니다. 네.
0: 감동받아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요.
1: 저희는 떨려서 말이 안
0: 너무 좋았어요. 네. 또 마지막에 그 약간의 라이브 인증까지 너무 좋았고요. 와, 지금 뭐 너튜브 반응도 뜨겁습니다. 우리 정재훈 신부님이신 것 같은데요. 공주에서 오신 게 아니라 미모도 목소리도 마음도 공주님 아니신가요? 그러셨어요.
1: 비주얼 담당 알아보시는 겁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0: 잘 알아보셨고요. 그리고 4023님은 수리치골에서 미사드리면서 수녀님 성가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참 천상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도우심이네요. 이렇게 오늘 듣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면 우리 공가영님께서 작사 작곡 천재 마리글라나 수녀님 멋져요 하셨고요. 토크 활력 데레사 수녀님 멋져요 하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가슴이 뭉클하네요. 자, 이렇게 수녀님들께서는 노래 부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1: 이 성가 부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얼마 전에 저희 스님 중에 한 분이 부친상을 당하셔서 장례미사에 한 40여 분 스님이 참례를 했습니다. 거기서 영성지 후에도 이 곡을 불러드렸는데, 그 이별에 대한 뭐 아쉬움, 뭐 이런 거보다 슬픔보다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 너무, 진짜 또 의탁하는 마음, 주님은 나의 목자.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뭉클했거든요. 근데 부르는 지금도 사실 그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주는 은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맞네요. 그 편안한 곳으로 가셔서 이제 또 언젠가 거기서 다시 만날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장례 미사 때도 이 곡을 자주 부르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언젠가 이 삶이라는 여행에서 하느님 나라로 돌아갈 그날을 준비하면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요?
2: 우리가 보통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미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행을 지상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런 삶이야말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지상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이 지상 여행에 충실하게 임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면 좀 어떤 모습일까? 정말 내가 제일 예뻤던 모습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아이의 모습이 될까? 아니면 좀 김태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우리 수녀님들께서는 하늘 나라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좀 태어나고 싶으세요?
1: 천국의 비주얼 담당?
0: 천국.
1: 그건 농담이고요.
0: 천국에서도 지상에서도.
1: 아니, 저는 실제 꿈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여운 참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0: 참새요.
1: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른 예수님 귀가에 가서 제잘제잘 알려드리고 싶고, 또 예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실 때까지
0: 계속 제가
1: 네네 제잘거리고 그러다
0: 좋은데요?
1: 피곤하면 예수님 어깨에 또 앉아서 졸다가 또 세상 기도를 들으러 날아다닐 것 같아요.
0: 어머 세상에, 괜찮다.
1: 네.
0: 저도 좀 이렇게 따라할래요. 저도 참새 될래요. 마리글라라 수녀님은요?
2: 저는 이제 지상에서는 이 몸을 갖고 태어나서 보이는 존재로 살아봤으니까, 전 천국에 가면 보이지 않는 존재인 소리로 그저 존재하고 싶습니다.
0: 소리로.
2: 하느님을 제일 기쁘게 그리고 제일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런 악기로, 그 악기의 소리인 저는 그 소리 메신저로 다시 태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지금도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 정말
2: 그런가요?
0: 소리만 남는 거죠.
2: 네.
0: 와, 근데 소리 참새 정말 생각도 못한 답변들이네요. 저희한테도 그런 묵상거리를 좀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뭐 댓글로도 아유 너무 저 또한 감동이네요. 하늘에 천사로 태어나.

0: 하실 것 같습니다라고도 남겨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시편 여행 두 번째로 또 떠나볼까요?
1: 네, 두 번째로 떠날 여행지는 하느님들의라는 곡입니다. 시편 92편의 내용을 담은 곡인데요. 이 노래는 하느님의 활동과 업적을 기념하면서 감사드리는 개인 시편 감사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의 메시지는 원래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주님을 찾아가서 감사드리고 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찬양하고 알리는 것이 또 이제 저희의 그런 소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후렴구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집에 심겨지리라 하느님들의 꽃피우리라 라는 후렴구 가사처럼 되시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들리고자 하고요.
0: 네.
1: 저희가 보통 이제 기도 때 이 시편을 바치기 때문에 잔잔하게 기도 분위기로 하는데 오늘 여행이다 보니까
0: 네.
1: 저희가 조금 그래도 즐겁고 경쾌하게 신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0: 네.
1: 조금 편곡을 해서
0: 우와.
1: 저희가 조금 즐겁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이 곡도 직접 만드신 곡이죠?
1: 네.
0: 미리 찾아보니까 2024년에 우리 네. 미래네 성모성신수녀회 그 설립 40주년 기념
1: 네,
0: 앨범으로 나왔더라고요.
1: 네,
0: 네. 오, 굉장히
1: 있습니다.
0: 더 의미 있는 곡이겠어요.
1: 네.
0: 노래 좋더라고요. 네. 우리 정말 심겨졌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느님 뜨레.

0: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곡이에요. 제가 막 정화가 돼서 진짜 하느님 뜰에 심긴 그 예쁜 꽃이 된 그런 기분입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진영님도 박수 짝짝짝짝 보내주셨고요. 우리 김영민님께서는 더위가 다 날아가네요. 하느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셨고요. 8813님, 웬 천상의 목소리예요. 이 대프리카의 무더위를 수녀님께서 숲속 옹달샘 한 모금 시원한 산골 바람으로 몰아내시는 것 같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정말 좋은 또두 번째 곡이었는데요. 제목이 하느님 뜰에였잖아요. 이게 그 말씀하신 주님의 집에 심겨지리라, 하느님 뜰에 꽃 피우리라 이런 맥락에서 지으신 이름일까요?
1: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후렴구에 지금 주님의 집에 심겨지리라 또 하느님 뜰에 꽃피우리라라는 가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주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이고 또 하느님 뜰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찬미의 꽃을 피우고 또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그러는 바라는 지향을 담아서 하느님 뜰에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참 시편 92편 물론 참 예쁜 구절이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이렇게 또 아름다운 노래랑 들으니까 이 구절이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1: 그런가요?
0: 네, 앞으로 소풍 갈 때마다 너무 들어도 좋을 것 같고. 그럼 혹시 우리 수녀님들을 이 미리네 성무성심 수녀회에 왜 뿌리를 내리셨을까요? 왜 많은 수도회 중에 여길 선택하셨어요?
2: 저는 미리네 성모성심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장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그게 인연이 돼서 입회하게 되었고요. 제가 성서 담당자로서도 오랜 시간을 소임을 했지만 그때 느낀 게 성서는 어디까지나 하느님이 먼저고 저희는 응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윤회설은 믿지 않아도 다시 100번 태어나도 하느님께서는 저를 이곳 미리네 성모성심 수녀회로 불러주실 것 같고 저도 아마 기꺼이 100번, 1000번이라도 또 응답할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수녀님이 뿌리를 내리신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이렇게 꽂으신
2: 그렇지요.
0: 거군요. 아,
2: 감사히 이렇게
0: 알겠습니다.
2: 막 갔습니다.
0: 네. 잘 숨기셨습니다. 우리 마리글라라 수녀님은 왜 미리네를 선택하셨어요?
1: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희 본당 옆에 이웃 본당에 교중미사 반주자가 없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반주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 본당에 가서 교중미사 반주를 꽤 오래도록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본당 수녀님이 저희 미리네 성모성심 수녀회 수녀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성소의 연결 고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이렇게 미리네 성모성심 수녀회에 불려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0: 또 하느님께서 수녀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계기로 이렇게 또 불러주셨군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이런 것도 보면 참 신기해요. 근데 그 미리네가 은하수를 거는 순우리말이잖아요. 왜 수도회 이름이 미리네예요?
1: 저희가 미리네 지금 원래는 수원교구에서 저희가 미리네 성지에 분지를 먼저 틀었었거든요. 거기가 총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전교구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미리 저기 수리지골 성모성지로 이사를 다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0: 그러셨군요.
1: 거기에 유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네라는 이름이 저희가 붙이게 되었습니다.
0: 제가 근데 또 찾아보니까 설립자가 우리 대구대교구
2: 아, 네,
0: 신부님이시더라고요.
2: 맞습니다.
0: 맞나요? 그리고 또 약간 인연이 된 것도
2: 그럼요, 굉장히.
0: 신기하고요. 네, 고 정행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수도회마다 뭐 기도나 사회복지, 교육 등그 카리스마에 따라서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미리네 성모성심 수녀회는 어떤 사도직을 실천하고 계세요?
2: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저희 수호회 설립자이신 정행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께서 가족 수도예요. 미리네 성모성심 수녀회와 또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그다음 성요셉 애덕 수녀회를 설립하신 신부님께서 대구교구 서품 받으신 신부님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부터 대구 분원에 큰 분원이 있었어요. 대구교구 내에. 그거 외에도 저희가 대구교구에서 지금 사도직으로 본당과 천주성삼병원을 운영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외에도 전국 100여 개 소임지에서 복지, 유아교육, 피정지 운영 및 성지 관리, 또 제의 제작, 주기관 파견 등의 다양한 사도직을 통해서 교회 요청에 응답하면서 또 성모 성심의 영성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다 하시네요.
2: 네,
0: 다 한다고 봐야 되네요.
1: 예. 종합입니다.
0: 네. 그 전래 그런 제작도 하세요? 전래 용품?
2: 네네. 제작부터 해서 선물까지도 뭐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소임들을 하고 있고요.
0: 몰랐네요.
2: 또 SCM 빵집도 유명합니다. 맛있습니다.
0: 아 맞아, SCM. 그 검색하니까 우리 미리네 성모성심 수녀회 SCM이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라틴어에서 유래하는데요. S는 사크리. 그래서 원래 사체르라는 그 지금 단어고요. 네. 거룩한 성스러운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꼬르디스는 마음, 심장이라는 뜻이고요.
0: 아, 성심.
1: 예, 그리고 마리에, 그리고 대미리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리에는 다 아시다시피 마리아의 이런 뜻이라서 마리아의 거룩한 마음. 그래서 사크리 꼬르디스 마리아 대미리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성모 성심이 되겠죠.
0: 그렇군요. 네. 라틴어 약자로 SCM이었군요. 네. 이제부터 SCM이라고 해야겠어요. 너무 길었어요. 네. 네, 저는 그래도 우리 SCM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도 오늘 두 수녀님들 덕분에 좀 수녀회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또 무엇보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미래네 성심 시, 성, 길어요.
1: 네, 맞아요.
0: SCM이 기억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우리 너튜브로 곡이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윤문자님, 미리네 성모성심 수녀님들 너무 멋지세요. 또 편곡된 하느님들에도 색다른 느낌이네요 하셨고,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셨지? 공가영님께서 우리 공주에 가면은 매일 수녀님들의 노래로 미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맞아요?
2: 예, 맞습니다. 주말에는 또 네. 성지 순례 오신 분들하고 함께 미사 네. 전례를 참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거든요. 항상
0: 매주 주일에
2: 토요일 주일 주말에
0: 주일.
2: 그리고 언제든지요. 저희 네. 시간 전례에 오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공주로 떠나야겠습니다. 네. 아유, 아무튼 이제 마지막 곡을 불러주실 시간이에요. 벌써 지금 공가영님도 노래가 세 곡밖에 안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가영님께서 수녀님 또 대구로 좀 가시라고 해주세요. 자, 일단은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 끝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하느님 내 하느님이라는 곡으로요. 시편 63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의 전체적 메시지는 이제 가사에 보면 내가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그리나이다 이런 가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통해서 하느님만이 우리가 찾아야 하는 유일한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저희 수도자들은 특히 다른 시편보다 이 시편을 아침 기도 때 더 자주 접하고 있어요. 보통 주일 일주일에 아침 또 축일 대축일 아침 기도에는 항상 시편 63편을 처음으로 바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새로이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는 아침에 저희가 이 시편을 노래로 부르면서 하느님을 찾고 또 그 하느님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하느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분의 현존을 잘 잊어버리고
0: 맞아요.
1: 그리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0: 맞아.
1: 그때서야 비로소 하느님을 찾아서 가죠. 그리고 간청하죠. 그렇지만 신앙인은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느님을 찾고 또 갈망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초대된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0: 네.
1: 이 노래를 통해서 저희처럼 내가 찾은 하느님 안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해 보면서 노래
0: 네.
1: 준비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는 시편에 그냥 화답 속에 나올 때 그럴 때 그냥 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와 이렇게 이런 묵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채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오늘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가 또 시편 여행이니만큼 이런 점에서 성경 속 시편은 꼭 읽어보셔라 마무리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1: 저는 이 시편 여행이 오늘로서 끝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을 담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기쁠 때도 또 힘들 때도 감사할 때도 또 길을 잃은 것 같을 때에도 시편을 자주 펼쳐보시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누리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 안에서 날마다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라봅니다.
0: 네. 네. 오늘부터 저 시편만 계속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시편님 덕분에. 그렇게 시편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오늘 잘 전해주셨고요. 아유, 뭐 앵콜 해주실 거죠. 벌써부터 뭐 앵콜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곡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수녀님 대구 분원으로 오시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자주 모시고 싶은데.
2: 주사바늘을 꽂아드리겠습니다.
0: 주사바늘 우선 그거라도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너무 즐거운 시간 마련해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미리네 성모성심신여회 이 마리 글라라 수녀님, 김덕화드레사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공주까지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1: 네.
0: 마지막 곡과 함께 우리 수녀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대봉성당 정인우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폴킴의 노래로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문을 열었어요. 986 하나님. 거실에 자리 차지하고 있던 아이 어렸을 때 쓰던 부피가 큰 아이 장난감 중고시장에서 싹 다 처분했어요. 속이 시원해요 하셨습니다. 아우 그냥 이거 너무 시원하죠. 네, 부피가 큰 것들 아이가 또 찾기 전에 미리 싹싹 다 처분을 하고 예, 안녕 이렇게 하고 또 보내줘야 되거든요. 예, 아우 이것도 속 시원하다. 그 자리에 다른 걸 또 채울 수 있잖아요. 예, 다른 걸로 좀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으니까. 518님 오랜만에 이발하고 왔더니 개운하네요 하셨는데 제가 이걸 또 노안 이슈로 좀 잘못 읽을 뻔했어요. 오랜만에 이별하고 왔더니 개운하네요 라고 읽을 뻔해가지고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했는데 미안해 I'm so sorry. 이발하고 왔더니 개운하시군요. 에이. 아우 이발하고 나면은 깔끔해지고 생각보다 이 본인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개운하거든요. 에. 근데 지금 한 석 달째 이발을 안 하시는 한 분이 좀 이따 오실 거예요. 에. 그러니까 5518님이 어떻게 얼마큼 개운한지 한번 좀 세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4102님, 그동안 미루고 미뤘는데 드디어 휴대전화 사진을 백업해놨어요. 혹시라도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사진 다 날아갈까봐 불안불안했었는데요. 이젠 괜찮아요. 아우, 이거 잘하셨네. 이거 제가 지금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사진 백업 이거 해놔야 되는데 요즘에는 따로 막 일기 막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사진으로 이제 하루를 기록해 놓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아이들 모습도 그렇고 뭐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것도 그렇고 사진 이거 날아가면 진짜 뭔가 나의 추억이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불안한데 잘하셨어요. 0706님 우리 아이 시험 끝났는데 왜 제가 개운하죠? 아우 이거 뭐 말해 뭐예요. 에, 진짜 너무 개운하지. 아이 시험 볼 때 같이 내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내 시험도 아닌데 괜히 같이 마음 졸이고 그러잖아요. 아이 시험 잘 끝났으니까 0706님하고 좋은 시간 잘 보내시면 좋겠어요. 자 금요일 2부 시간은 개그맨 이문진이 아니야. 잠깐만. 아우, 손가락질을 저렇게 밖에서. 어우, 세상에. 사태질을 하고, 지금 뭐. 어우, 세상에. 아니, 개그맨 이문제를 해야 되는데, 개문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아차 싶었어요. 미안해. I'm so sorry. 아, 사태질 좀 하지 말. 아우, 깜짝 놀랐잖아. 미안해요. 개그맨 이문제 씨와 함께하는. 그리고 또 옷도. 개옷을 입고 왔어요. 옷에 개가 그려져 있어. 그래서 개문제라고 할 뻔했어. 미안해. I'm so sorry. But I love you. 진짜로 어디 사태질이에요. DJ한테 진짜 누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김영민님이 먼저 지금 너튜브 들어와 계시면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봐요 했는데 오늘도 쉽진 않을 것 같네요. 밖에서 지금 손을 지금 뭐지 여기 어깨 여기 어디 여기 허리에 올리고 지금 당장 싸울 듯한 기세거든요, 여러분. 하, 이거를 또 해야 되나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죠 뭐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 CPBC 라디오 들어오셔가지고 아이 참 2부 저 혼자 하면 안 될까요? 무서워 죽겠네 지금. 네,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평화롭게 한번 지내는 방법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샤를르 트렌의 두스 프랑스. 네, 달콤한 프랑스예요. 네, 우리 작가님도 나한테 많이 화나셨네 지금. 네, 이렇게 어려운 곡을 저한테 샤를르 트렌의 두스 프랑스. 네, 이렇게 이 노래하고 로비 윌리엄스의 Beyond the Sea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고 좀 천천히 이문재 씨 모셔보도록 할게요. 신동철 미카엘님 안 보이는 라디오로 안 보이는 라디오 난 괜찮을 것 같아 오늘은.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 머리 아파.
1: 저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저는 바로 발견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나운서 우리 김빈나 아나운서님께서 우리 PD님께서 제 이름을 잘못 부르는 그런 문제를
0: 너무 시끄러워
1: 보여주셔서 지금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가장 잘 알아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 PD님의 문제를 저희 네. 이 문제가 한번 문제 없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시끄러워. 어떻게 한 호흡에 이렇게 계속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아까 저 뭐라 그랬죠?
0: 일상 속 다양한 문제를 빛나는 지혜로 해결해보는 문제
2: It's a 문제
1: Right, let's go.
0: 아니 좀
1: 지금 잠깐만요
0: 원고,
1: 잠깐만요.
0: 아니, 잠깐만요 원고에 있는 대로 좀 해줘요.
1: 원고에 있는 대로 네, 하신 원고에. 거예요 지금?
0: 아니, 그러니까
1: 밖에서
0: 저는,
1: 저 소개할 때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원고에 개그맨 네. 이문제라고 돼 있었는데 네. 제가 노안 이슈로 빨리 읽으려고 네. 개문제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개문까지 하고 바로 수정했잖아요 선생님.
1: 저희 엄마 아빠 네. 이거 맨날 듣는 거 알죠?
0: 어머니
1: 누나
0: 아버님
1: 누나 매형도 회사 일 멈추고 듣는 거 알죠?
0: 그러니까 누나 매형까지는 괜찮고 어머니 네. 아버님 일단 사과드립니다.
1: 아마
0: 사과드리고
1: 좀 이따 연락 올 겁니다 아마. 네. 재밌었다고
0: 사랑하고 네. 네. 네. 저희 그 진짜 그 마음은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이 옷을 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또 이런 또 멍멍이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1: 티에 또 개가 있어요.
0: 그런 거지. 네. 저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항상 우리 PD님께서 저를 아껴주고 네. 많이 사랑해주고 네. 많이 또 좋아해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0: 그럼요.
1: 네, 저는 뭐 이거 말 실수다.
0: 그래서 그렇게 삿대질하고 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네. 네?
1: 화가 단단히 났었죠.
0: 화가 단단히 나고 막 네. 당장 들어올 듯이 막. 노래 두 곡 나가는데 당장 문을 열어라 하고 막 지금 그랬나요?
1: 네. CCTV는 공개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밖에서 약간 좀 추태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0: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지금 문을 좀 잠그고 있다가 네. 네. 화장실로 피신했다가 네. 네. 들어왔어요. 문제님의 그 화가 조금 삭혀 지신 네. 것 같아가지고 네.
1: 괜찮았습니다.
0: 이제 괜찮으시죠? 네,
1: 괜찮았습니다. 예, 예. 행복합니다. 또. 네.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만나면 항상 행복합니다.
0: 그러니까
1: 지금 너튜브가 네. 잠시 송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1: 아니, 아까 누가 그랬는데 차라리 안 보이는 라디오를 해달라고 저한테 머리 안 자르고 왔다고.
0: 네, 머리 오늘도 네. 안 자르고 오셨는데 네.
1: 네. 오늘은 뭐라 하지 마요.
0: 네, 그럼요. 잘 어울리네 오늘 머리가 굉장히 네, 잘 어울려요.
1: 좋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이문재 씨가 다양한 연기를 예, 보여주셨어요.
1: 이 개그 콘서트라는 코너를 운영하면서 네. 수없이 많은 코너와 수없이
0: 근데
1: 많은
0: 본인이 운영한 거 아니잖아요. 출연한 거지.
1: 캐릭터가 있었죠.
0: 네? 본인이 개콘을
1: 아니.
0: 운영한 건 아니잖아요.
1: 아니.
0: 출연했지, 출연.
1: 아니, 또 시작이네. 잠깐만. 오늘 호흡이 자꾸 이렇게 약간
0: 그래서
1: 거칠죠?
0: 여러 가지 역할을 했잖아요.
1: 여러 가지. 그렇죠? 근데 왜냐면 왜 우리가 운영을 하냐면 개그맨들은 직접 아이디어를 쓰잖아요. 네. 저희가 대본 쓰죠. 뭐 음악이랑 의상, 무대 연출 이런 거 다 신경 써서 검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코너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코너들을 모아서 이제 방송을 운영하는 게 이제 감독님의 역할이고.
0: 그러니까. 그렇죠. 감독님, PD님이 엄연히 계신데.
1: 그렇게 말하면 시원해요. 또?
0: 아니 본인을 이렇게 이끌어주신 그 PD님도 계시고 그런데
1: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잠깐만요
0: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이제 뭐
1: 그게 아니죠 이렇게 말을 자꾸 이렇게 다른 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좋게 해석해야지
0: 알았어요 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는데 보니까 형사 뭐 왕 네. 왕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선생님
1: 왕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요?
0: 교도소 수감 난 못 봤어 왕 한 거 못 봤어 네. 네. 네. 그리고 교도소 수감자
1: 그런 건 또 좋아하네 뭐 교도소 수감자는 봤어요
0: 혹시? 수감 못 봤어요
1: 관심이 없네요 저한테 크게
0: 근데 네. 넘사벽이라는 코너에서 깔창 역할을 했대요 깔창 역할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깔창 역할은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 맡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네.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0: 말을 잘못 전달. 예를 들면?
1: 예를 들면은 이쁜 나무 길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저희가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깔창아요. 여기 뭐 메타세콰이어 길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메소포타미아 길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잘못 전달하는 그런 바보 같은 캐릭터.
0: 되게 목소리 좋은데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어린 왕자 개그맨 이문재입니다.
0: 그러면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역할은 뭐예요?
1: 아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힘들었던 네, 거요? 네. 두근두근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0: 뚜뚜. 네,
1: 네, 맞아요.
0: 문재 오빠 이거잖아요.
1: 그 캐릭터가 제일 어려웠죠.
0: 어려웠어요?
1: 네.
0: 왜요?
1: 저는 그렇게 뭐 두근두근에 나오는 캐릭터가 제 일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였거든요, 사실. 그 코너를 제가 짜긴 했는데 네, 제가 짠 다음부터는 그 같이 하는 이제 여자 선배들 그리고 또 작가님 그리고 감독님 저 빼고 다 여성분들이셨어요.
0: 네.
1: 그래서 같이 회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낸 아이디어는 정말 아 뭐요? 그게 약간 이런 느낌.
0: 다 부시당하고
1: 네, 남자의 네, 로망스, 로맨틱함을 네, 이야기하면 아 뭐야라고 말해요.
0: 네.
1: 근데 그 여성분

0: 들끼리 이거 어때? 그럼 전부 다 한단 말이야. 네. 네. 그래서 그걸 녹화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객석에 수없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인데 남자들은 전부 다 뭐지? 약간 이런 분위기야.
1: 여자들은

0: 그런 캐릭터가 잘 된 거죠.
1: 네. 순수한 남자 맞잖아요, 근데.
0: 아, 그
1: 그런 거 잘 모르고
0: 좀 네. 그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멍청한 순수한 거죠.
1: 순수한 남자 맞잖아요.
0: 예, 네, 그건 네, 그렇죠. 네,
1: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0: 갑자기
1: 여자들이 그렇게 다 와 이렇게 막 아이디어 다 내고 했는데 문재인님 네.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쨌든 빵 터졌잖아요.
0: 제가 짠 코너입니다 처음에.
1: 그러니까 짰는데 나중에 의견 다 무시됐다면서요.
0: 그렇죠. 그 여성분들의 그 뭔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제가 너무 많이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네네. 네.
1: 반면에 동료들에게 극찬을 받았던 역할은
0: 역시 이 코너죠.
1: 뚜뚜뚜. 네.
0: 왜냐하면
1: 거봐요.
0: 이거를 제일 모르는 애가 이 역할을 제일 잘 소화했다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자 말을 잘 듣자. 그거지.
0: 아니,
1: 그래야지 극찬도 받고 시청률도 잘 나오고 인기도 얻고
0: 역할에 그렇다.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 여자 말을 잘 듣자
1: 그렇다.
0: 아 그렇다.
1: 네, 그렇다.
0: 아 그렇다.
1: 신동철 미카엘님 네. 순정 만화 느낌이 그래서 그랬구나 여자분 시점이라 거봐요 사람들 다 그래도 안 해. PMS님 그... 순수하고 머리 긴 남자 문디님 저도 같답니다. 남자분들 또 이렇게 또 공감하시고
0: 그리고 의외로 네. 이 남성분들이 이 코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왜요?
0: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줬고 또 뭐라 그랬냐면
1: 네.
0: 아, 저 이 코너 할 때 용기 내서 고백해서 저희 잘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아니 뭐 결혼했습니다라고 저 이제 너튜브나 이런 네. 제 개인 SNS에 댓글로 주신 분들도 있어요.
1: 와.
0: 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의 뭐 추억 한 편에 네. 약간 자리매김을 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1: 그분들은 그러면 잘 됐는데 그 코너 할 때 네. 본인은
0: 뭐요? 뭐요? 뭐 또 오늘 금요일인데 뭐 오늘 또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인데 또 자꾸 또 슬슬 시동 거시네요 오늘 토크?
1: 아니에요 오늘 지금 네. 제가 안 보이는 라디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네. 진짜로 보이는 라디오 안 열리고 있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저기 안 보이는 라디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밖에서 PD님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네,
1: 기다려주시면은 머리 안 자르고 온 순수한 남자 문재님 보실 수 있습니다
0: 근데 머리 안 자르고 왔다고
1: 네
0: 그러니까
1: 더 이상 얘기하지 말까요 이제?
0: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머리 스타일이 네. 어떤 머리 스타일로 변신할지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기대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기대를 넘어서 이제는 포기한 상태예요. 포기. 안 덥냐고 지금 피디님 작가님이 안 덥냐고 그래요.
0: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아니 귀에 나 뭐 뒤에 뭐. 그럼 뭐 나는 뭐 아예 안 타겠네. 나는 머리가 긴데.
0: 안 타지 않아요?
1: 안 타는 것 같긴 하네요.
0: 안 탄다니까요. 네. 아, 진짜 머리가 길면요. 목 뒤에 네. 여러분 머리 기르면은 목 뒤에가 덜 뜨거워요.
1: 근데 저는 이게 더우면 머리 묶어요.
0: 왜요?
1: 더우니까요. 근데 묶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0: 아, 그렇죠.
1: 네, 땀 나고 되게 더워 보이는데.
0: 제 스타일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잠깐만.
1: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을 자꾸. 우리 작가님이 네. 이마는 왜 안 자르시나 앞머리 왜 안 자르시나 이마를 보호하는 건가요? 하시는데 문재인이 이마 드러내는 게 훨씬 잘생겼거든요
0: 탈까봐요
1: 탈까봐요?
0: 이마 타요 이마에 선크림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걸을 때 땀나면 눈에 들어가더라고
1: 아니 그러면은 따가워요. 얼굴도 이미 탔는데 얼굴 보호하려면 앞에까지 다 길러야죠 다 이게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0: 이게 무슨 방송이 지금 자, 내가 오자마자 나한테
1: 가야 되겠다.
0: 계속 시작부터 나를
1: 30분 지금. 지났어요. 자, 가야 돼요, 이제. 자, 우리 고민 사연 만나 볼게요. 1429님이 빵톡으로 보내 주신 고민 사연 저희가 꽁투로 각색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우리 사랑스러운 며느리는요 결혼 5년 차인데도 항상 여름휴가를 시부모인 저와 남편을 데리고 갑니다. 아유,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민폐 안 끼치려고 노력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눈치 없는 영감탱이에요. 아버님, 저녁 식사는 리조트 앞에 횟집 알아놨어요. 광어회 소주 한 잔 딱 어떠세요?
1: 어, 뭐야, 나 아버지 무슨 뭐 앵그리버드야 뭐예요?
2: 회? 아니, 노량진에서도 매번 먹는 회를 뭐 여기까지 와서 먹냐? 고기나 먹자, 고기.

0: 아니 그래도 속초까지 오셨는데 회는 한번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가 속초에서 진짜 유명하대요. 상차림 진짜 잘 나와요 아버님.
1: 야, 좀, 정말로 참 상차림 그 잘 나오면 뭐하냐. 헛배만 부르지 그냥. 어? 제대로 된 횟집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 상차림 잘 나오는 집은 다 관광지 그 뜨내기들 현혹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0: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애들이 알아본 식당은 무시하고 결국 속초에서 삼겹살 먹었습니다. 저까지 나서서 설득을 해도 얼마나 저 앵그리 버드가 고집이 센지 굽히지를 않더라고요. 게다가 다음 날은요. 아버님, 서울 가기 전에 우리 점심 드시고 나서 바다 보이는 카페에서 빙수 한 그릇 드시고 가는 거 어때요?
1: 진짜 참 이거 참 빙수는 무슨 이 도시 일인데 그 참 차도 막히니까 그냥 뭐 휴게소에서 점심 먹자. 아, 참.
0: 아니 그래도 다 같이 오랜만에 여기 속초까지 왔는데 어차피 내일도 휴가시잖아요. 여기 온 김에 그냥 실컷 바다 구경하고 가요. 아버님.
1: 그,
0: 네?
1: 참,
0: 아버님.
1: 참, 나 참이.
0: 네? 어? 아버님.
1: 어허, 이거 말해 참.
0: 네?
1: 어?
0: 네? 네? 아버님.
1: 어제도 바다 실컷 봤는데 무슨 바다를 또 보냐 그. 어? 사람들 다 점심 먹고 내려갈 거라서 천천히 가면 해 다 져서 서울 도착한다. 우리 빨리빨리 가자고. 빙수 먹고 싶으면 너네끼리 서울 가서 사 먹고. 참.
0: 며느리가 빙수가 먹고 싶어서 그랬겠냐고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시간 맞춰서 여행 왔으니까 최대한 힐링 좀 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그 예쁜 마음일 텐데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몰라주네요. 저 영감탱이 저거. 아휴, 중간에서 눈치 보는 아들도 안쓰럽고 저 영감탱이랑 싸우더라도 세게 한마디 한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아들네랑 내년부터는 따로 휴가를 간 게 나을까요? 아유, 저 영감탱이를 버리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2: 아, 제가 네. 캐릭터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 화를 돋고 왔어.
0: 아니
2: 이게 약간
0: 여기 지금
2: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캐릭터도 네. 됐는데 너무 이 여러분의 화를 돋구는 톤으로 내가 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좀.
0: 심지어 네. 아버님 맹구썰 나왔어요. 아, 미카엘 님이 아버님 맹구. 아. 네. 아. 벌써 이제 네. 네. 망했다.
2: 네. 네.
0: 빙수도 이건... 싫고 희한하네. 아버님 똥꼬집이구만 송송윤리님. 네. 영감탱이 마탱이가 아주 그냥 뭐 이랬죠. 어제 막말하시면 안 돼요.
2: 연기를 제가 너무 세게 했나 봐요.
0: 연기 너무 잘하셨어요.
2: 네, 지금 여러분 호흡이 너무 지금 네. 안 좋아요.
0: 말 안 통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네. 아버님 자기 고집만 부리는 캐릭터들이 계시거든요.
2: 많죠.
0: 그러면 이제 아들도 뭐라고 못하고.
2: 그렇죠. 온 네. 가족이 다 눈치를 보게 되죠.
0: 네.
2: 무슨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0: 쉽지 않아요. 설득하다가 네. 힘 다 빠지기 때문에 설득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어차피
2: 맞아요.
0: 안 바뀌어.
2: 아, 그럼요.
0: 그런 거죠.
2: 아, 그럼요. 네. 안 바뀝니다.
0: 안 바뀝니다. 영감탱이.
2: 누가 듣겠어요?
0: 아니.
2: 잠시만요.
0: 아니.
2: 누가 듣겠어요? 지금 들으면서 뜨끔했던 분들이 있죠? 네, 고집 세신 분들.
0: 예. 네.
2: 예. 네. 저희 또 어르신들 많이 듣는데.
0: 안 돼요.
2: 예. 네. 네. 괜히 며느리나, 예? 네? 아니면 또 누구 전화 오면, 사위 막 전화 오면 좀 뜨끔하신 분들이
0: 뜨끔하신
2: 있을 것
0: 분들
2: 같은데.
0: 계실 거예요. 네. 자, 고민 보내주신 1429님께 누룽지 세트, 비누 세트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합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를 두셨거든요? 누가 이렇게 같이 가고 싶어 해요. 부모님하고 5년째인데 지금 매년 같이 간다는 거는 너무 좋은 며느리와 아드님을 두셨는데 아버님이 너무 몰라주시네.
2: 아버님이 5년 동안 이 캐릭터를 유지하신 걸까요?
0: 그러지 않을까요?
2: 아니면 아버님은 이 캐릭터를 지금 평생 유지해 오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평생이죠. 평생.
2: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다른 입장인데
0: 네.
2: 이게 저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0: 어떻게 달라요?
2: 저희는 이제 부모님과 뭔가 즐기고 추억을 만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0: 그래서, 네,
2: 그래서 휴가를 이게 지금 나에게 맞춘 계획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같이 가는 건 좋지만 일단
0: 네.
2: 부모님이 가고 싶은 곳이나 어르신들이 좀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휴가를 맞춰서 한 이틀 정도는 먼저 놀고 어르신들 보내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좀 보내는 게
0: 이렇게

0: 계획적으로 약간 전략적으로 휴가를 좀 가면 어떨까?
1: 먼저 보내드린다.
0: 네. 그리고 아니면 같이 가서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기분 좋으실 때 이제 먼저 보내시고 남은 시간은 또 가족들과 따로 보내시고 다음에 가면 약간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계속 이렇게 가서 사실 이제 아버님들 말 많이 안 듣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렇죠 아빠. 아 잠깐만. 저희 아버지 지금 듣고 있어가지고
1: 집안마다 꼭 한 분이 있어요.
0: 보통 아버지들이
1: 아버지거나 뭐 어머니거나 둘 중에 한 분은 말 안 듣더라고.
0: 저희 집 우리 아빠가 말 안 듣죠. 이거 진짜 매일 듣거든요.
1: 그래도 같이 간다.
0: 그래서 에?
1: 그래도 같이 가서 미리 보내드린다 두 분을. 그럼 차는 어떻게 할 거야? 차는
0: 두 분 미리 같이 보내드리지 못해요.
1: 그럼 그러니까
0: 왜냐면 저희는 엄마가 같이 안 가려고. 아빠랑 같이 안 가려고 해서
1: 이 영감탱이 버려 이거예요.
0: 엄마 따로 가거나 아버지 따로 가거나
1: 주로 그렇더라고요.
0: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멘트맨으로 마크한 사람이 있습니다.
1: 누구예요?
0: 매형.
1: 매형.
0: 매형은 또 아버지.
1: 매형 너무 고맙다. 천사 천사.
0: 최고죠. 네. 엄마랑 누나랑 아빠랑 안 친하더라고요.
1: 아하.
0: 매형은 또 이제 아버지와 친하더라고요.
1: 야, 네. 그런 매형이 있는 것도 진짜 복이에요, 복.
0: 다행이죠.
1: 네. 네.
0: 매형 감사합니다.
1: 네. 네. 근데 문채 씨는 만약에 아들 입장이잖아요.
0: 네.
1: 이 집의 아들이에요. 5년 차인데 항상 여름 휴가를 시부모님과 함께 가는 너무 착한 와이프를 얻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들 거예요?
0: 아니면... 안 되죠. 대들진 않죠.
1: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또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0: 메뉴를 뭐 두 개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좀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근데 어르신들이 뭔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맞춰드리고
1: 네.
0: 그다음에 뭐 아내와 따로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제가 또 못했던 거를 좀 아내를 위해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막 지금 이미 이 상태는
1: 네.
0: 사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인데 뭐 막 싸울 수도 없고 미할 수도 없고 하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이 서로
1: 상하지 않게
0: 거기서 최대한 서로 이제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어르신들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해 줄이고
1: 그러면은 이제 횟집을 알아놨는데 고기 먹자 이러면 어떡해요?
0: 근데 자꾸 내가 이렇게 좋은 얘기 하는데 자꾸 나를 내가 아니, 뭔가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1: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잠깐만. 여기서 지금 이거를 이분은 지금 그 속초 가서 횟집을 가자고 했는데 고기를 먹으러 간다. 그러면 이제 반반씩 먹는다. 반반씩 먹을 수도 없잖아. 고기 먹었으면 고기 먹으러 가세요. 횟집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0: 그러면 뭐
1: 고기 먹어야죠.
0: 고기 드셔야죠. 고기 드시게 해드리고 집에 갈 때 회를 포장해 간다거나
1: 숙소 갈 때
0: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현지에
1: 네.
0: 그걸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낫죠.
1: 막상 그러면 내년에 휴가를 따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좀 확 느끼는 게 좀 있으실라나요 아버지가?
0: 내년부터 이제 갑자기 안 부르면
1: 안 부른다
0: 아...
1: 안 부른다 이러면은
0: 알죠. 어르신이 되면 촉이 그렇게 빠르잖아요.
1: 그래요?
0: 네. 전화 갑자기 전화와서 야 나 꿈자리 안 좋은데 뭐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휴가를 가거나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안 하면 얘 왜 안 오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네. 그럴 때 이제 느끼게 되죠. 어르신들이.
1: 그러면은 약간 내년에 한번 따로 가보는 게 나으려나요?
0: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 여쭤봐요?
0: 개인적으로. 네.
1: 개인적으로?
0: 아들이?
1: 아들이?
0: 아버님 뭐 이번에 휴가 갈 건데 어떻게 뭐 생각 있으세요? 아니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라고 말하겠죠. 그럼 이런 아버지도 보통 뭐라 하겠어요? 아 더운데 아유. 어디가 집에서 에어컨 밑에서 TV 보는 게 최고지. 아 그래요? 그럼 용돈 얼마 좀 드릴게요. 그럼 딱 드리면 그래. 어? 고맙다. 나오거든. 아빠.
1: 그럼 안 모시고 간다 이거죠.
0: 네?
1: 그럼 안 모시고 간다.
0: 아니 안 모시고 간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니죠.
1: 그런 거 아니야?
0: 아니죠. 모시고 갈 건데.
1: 갈 건데.
0: 의사를 여쭤보고 네. 아버님의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맞춰가고
1: 네.
0: 아니면은 보통 뭐 따로 가야죠. 한 번쯤 따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왜냐하면 며느리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서.
0: 여행 자체가 사실 힘들기도 하거든요.
1: 그럼요.
0: 여행이라는 게 뭔가 약간 좀 내가 이제 되게 힘들게 구속받던 이런 관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쉬다가 오고 떠나는 건데 또 한 번 그런 이 얽히고 설킨 관계들과 함께 계속 뭔가 풀어나가면서 또 그 쉼을 나눈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도 모시고 가족들도 모시고 남편도 모시고 다 그런 만큼이요. 그런 만큼 불편해지는 것 같아.
1: 네. 네.
0: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을 확실히 자기가 이렇게 뭔가 느끼고 여행이라는 것에 대한 이 감정을.
1: 영행행행한
0: 여행.
1: 것 같은데.
0: 아, 진짜.
1: 네, 영행행행한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말 꼬인 것 같은데.
0: 아니 진짜로 왜냐면 여행은 쉬러 가는 겁니다. 스트레스 네. 받으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좀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1: 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는 동안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방안이 사실은 딱히 생각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죠?
0: 아 그렇죠.
1: 네.
0: 샵 1053이죠. 100원이 드는 문자고요. CPBC 있어. CPBC,
1: yeah.
0: 예, ye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yeah.
1: 펑. 어플리케이션.
0: 그래서 펑톡에 접속하셔서 여러분 yes.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뭐 드리죠? 뭐 우리 가장 좋아하시는 뭐 드리죠?
0: 청춘 누룽지.
1: Yes. 예,
0: 좋아하시죠, 여러분?
1: 예, 네,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장미여관이에요. 참을 만큼 참았어.
2: 장미야.
3: 오빠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뭔지는 알아?
2: 야, 잘못했다.
3: 그게 문제야.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사과야?
2: 아 그럼 내가 웃자라고 미안하다고 했잖아.
3: 아 왜 화를 내? 진짜 지친다. 말이 안 통해.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2: 뭐 당분간? 됐다 야 우리 헤어져!

0: 금요일 문젠
1: 문제. 좋았어요. 아 이거 한번 하면 진짜 살이 2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문제.
0: 거짓말. 아. 거짓말.
1: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어 드디어 네. 보이는 라디오가 열렸습니다. 아, 여러분 많이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죠? 아, 예, 오늘 뭔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1: 네. 예. 문제가 있었는데.
0: 문제가 있었는데.
1: 문제가 있었는데요.
0: 해결이 됐습니다.
1: 해결이 됐다고요?
0: 문제님 덕분에.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은 예. 예, 지금 개그맨 이문재님을 보실 수 있어요. 드디어.
1: 네. 네네.
0: 예, 열렸습니다. 머리 많이 길렀네요부터 있었고.
1: 그런데 저희가. 머리 얘기 또 굉장히 보이니까 슬슬 또 시동 거시죠 여러분?
0: 네. 네. 안 보여서 좀 조용했는데. 네.
1: 안 보여서 조용했는데 보이니까 또 이제 할 말 많아졌죠 여러분? 네, 또 네. 댓글로 또 네. 토크로 또.
0: 토크로 네. 또. 네. 네.
1: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어요.
0: 송송윤리님 거 소개해 주세요.
1: 송송윤리님. 수산시장 거랑 바닷가에서 먹는 게 같은가 속상하네요.
0: 맞아. 라고. 바로 잡아서 먹는 거랑 같냐고. 그 앞에 있는 횟집.
1: 아니 잠깐만요. 얼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아쉬워하면
0: 아니,
1: 어떡해요.
0: 아니 아까 그 네. 영감탱이 역할 너무 잘하셔가지고
1: 다리 뭐가 달라
0: 고기 먹어 막 이래가지고
1: 9617님께서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외식을 항상 모시고 갔는데 아버님이 늘 음식 흠을 잡으시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아버님 입맛이 저희와 조금 다르셔서 저희랑 드시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외식을 안 모시고 갔더니 다음부터는 음식 흠 안 잡으시더라고요.
0: 아.
1: 예쁘고 부드럽게 한 번쯤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
1: 087님 일단 한 번 정도는 따로 가봐야 아버님도 느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0: 한 번 정도 따로 가봐야 네. 네. 그동안에 뭐 아들 며느리가 수고했구나 이런 거 아실 수도 있죠.
1: 둘 중에 하나입니다.
0: 어떻게?
1: 그러니까 뭐 아니면 백도라고 해요. 뭐 아니면 도개걸릇이 아니라 뭐 아니면 백도라고 해서 이게 느끼던가 아니면 네. 삐지던가.
0: 삐지던가.
1: 크게 삐지죠.
0: 아.
1: 예. 네.
0: 그럼 더 난감한데.
1: 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0: 네. PMS님이 계획표를 짜서 미리 드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가기 전에 바꾸면 되죠. 저는 INFJ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합니다. 제이시니까 이제 계획을 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 하시는구나.
1: 저도 저 INFJ예요.
0: 진짜요?
1: 네.
0: 그럼 다 계획을 짜시겠네요. 몇 시에 뭐 먹고 뭐 몇 시 어디 가고 이렇게.
1: 계획대로 안 되던데요.
0: 그렇죠.
1: 절대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은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0: 여행 계획은 저는 그냥 좀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게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1: 맞아요.
0: 네.
1: 진짜 쉼이 있어야 돼요. 여행은 맞아요. 쉬러 가는 거라서 꽉 채우면 안 됩니다.
0: 김영민님, 며느님 포기하세요. 그냥 부모님 효도 관광 보내드리세요.
1: 어려운 일이죠. 효도 관광도 요즘 너무 코스가 많아서 아 그거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동철 미카엘님,
0: 네.
1: 음식이 문제면 뷔페를 가면 되고 아버님이 먼저 가시고 싶으시면 택시 태워서 보내드리죠 뭐.
0: 아 근데 속초에서 어디까지를 혼자 택시 태워서 보낼 수는 없잖아.
1: 속초에서 택시 불러라. 나 집 앞에 잘 가는 치킨집에서 치킨 먹고 올란다. 7시간만 기다려라. 집 대전인데 속초에서 택시 타고 집 앞에서 저녁 먹고 올란다.
0: 아니, 그건 안 돼.
1: 기다려라.
0: 다시는 못 봐. 다시는 못 봐 진짜. 가이드 따라 다니시는 그 패키지 여행을 보내드리세요.
1: 그렇지. 이게 정답이죠. 예, 왜냐면 가이드분이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몸에 좋은 건강식품. 어머니 아버님 좋아하시는 걸로 옥 뭐 이런 기운 이런 거 이런 거 쫙 코스로 쫙 설명해 주잖아요.
0: 그리고 이제 패키지는 음식을 따로 우리가 고를 수 없으니까 그냥 드실 거야 아마.
1: 맞죠. 네.
0: 투덜투덜 되시더라도.
1: 그리고 이제 비슷한 동년배 분들하고 있으면 대화의 결이 맞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럼 그분들끼리 또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0: 맞아요.
1: 그게 나은 것 같네요.
0: 그게 나은 것 같아요.
1: 패키지 여행.
0: 네, 패키지 여행 보내드리는 거. 네,
1: 근데
0: 네.
1: 어머니 아버지 따로 가셔야 돼요. 같이 가면 또 싸워.
0: 그것도?
1: 둘이가 또 싸워.
0: 네. 그 아버님 늘 항상 혼자 여행을 가셔야 되잖아.
1: 그래서 낚시를 하셨죠 우리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낚싯대를 혼자 들고 나가셔서 안 들어오시고
0: 3117님
1: 물고기 못 잡아서 그냥 오시고
0: 물고기
1: 왜 가셨는지 참.
0: 3117님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살아보시고 할아버지 되시면 비슷한 성격이 되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셨어요.
1: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0: 나 진짜 저런 모습 싫은데
1: 안 갈 거다.
0: 그런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1: 차 불러라, 나 지금 집에 갈 거다. 에. 갑자기 이럴 수도 있죠.
0: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지.
1: 그럼 안 되죠.
0: 자,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비슷한 경험 있다고 하신 9617님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누룽지 부모님한테 보내주세요. 근데 부모님이 난 누룽지 안 먹는다.
0: 딱딱하다. 부드러운 거 없냐.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세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이명화예요. 유난이다.
1: 진짜 잘한다.
0: 유난이요.
1: 잘해요.
0: 유난이요.

0: 유난이다.
1: 이게 네. 저희만 말해서 그렇지 정말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2: 맞아요. 네. 집안마다 꼭 이런 분들이 한 분은 계세요.
1: 있죠.
2: 있어요.
1: 있어야 네. 돼요.
2: 어머니 아버지든 아니면 뭐 고모 뭐 이모부든 있어. 큰아버지든 큰엄마든 다 있어. 한 명씩은. 말 안 통하는 사람.
1: 보통 이런 캐릭터는 네. 약간 고모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고모부. 이모나 이모부보다는 맞아. 약간 고모부 쪽이
2: 고모부 말 안 통한 사람
1: 고모부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 있어 있어. 네.
1: 그래가지고. 그리고 약간 이모나 이모부는 같이 놀러 가서 취하고 약간 신나는 캐릭터인데
2: 맞아.
1: 고모나 고모부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
2: 있어 있어 있어. 네.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다수결 문자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1: 다수결 문자.
2: 1번
1: 남편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성격을 고친다. 2번 포기하고 내년부터는 아들 내외랑 휴가를 따로 간다.
2: 아하. 둘 중에 번호 하나만 골라서 문자 보내주세요.
1: 네네네.
2: 네,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PC 빵빵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 방송하는 동안에 네.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아, 좀 랩하는 줄 알았어.
2: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얘기할.
1: 그렇죠.
2: 9941님 며느리든 누구든 여행 준비한 사람의 노고를 생각하면 토달면 안 돼요. 아유, 그 돈이면 서울에서 뭐 할 수 있는데 여행지 갔는데.
1: 그렇죠.
2: 이거 얼마냐? 짜다. 이런 말 하면 다음부터 같이 못 가죠.
1: 저 진짜 근데 이거 방송 짜다. 끝나고 딱 보면 아버지 전화 와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느낌상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2: 그럼 제가 받을게요. 아버지 네. 전화. 아버님 아니에요. 이렇게 받겠습니다. 네. 네. 황상현님.
1: 황상현님, 시아버지께 객관식 보기를 제시하여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방안은 어떠실까요?
2: 어떻게? 1번 아버님 고기, 2번 회.
1: 그렇죠.
2: 네. 3번
1: 육회공 있죠. 네. 육식이냐 네. 아니면
2: 중식 이렇게
1: 네. 아버님 고를 수 있게 PMS님 문디님 좀 있으면 비띠님 머리랑 비슷할 듯해요. 아, 좀 더 길러주세요 라고. 아, 예.
2: 아예 이제는 네. 길러달라.
1: 길러볼까요? 네.
2: 비슷해요. 이제 좀 있으면 비슷할 거예요. 뒷머리는 저랑 거의 네. 비슷해요 지금. 뒷머리 한번 보여줘.
1: 박관 지금 누군지 모를 것 같은데 서로. 네.
2: 그러니까
1: 잠깐만요. 꽃비 띠바라기님
2: 네
1: 문디 머리 보니 각진 휴지꽉이 생각이 나요 라고.
2: 네모난 휴지꽉이 왜 생각이 나지?
1: 각진 휴지꽉이요. 네, PMS님 아니 꽃빛 디바라기님 네, 끝나고 네. 문자로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네,
2: 전화번호 네. 네, 남기지 마세요.
1: 전화하겠습니다.
2: 네.
1: 국이 짜다.
2: 국이 짜다. 꼭 얘기해.
1: 물이 짜다. 네. 물이 짜다고요? 그래 아니, 오늘은 물도 그, 짜다.
2: 그 뭐 얼마냐? 막 이런 거 맨날. 네. 이거 서울에 가서 먹으면 얼만데? 막 이런 거. 네. 사람 잘 안 변해요. 2번. 2번 따로가 2번이 많아 확실히.
1: 2번이 네. 많네요.
2: 2번이 많아요.
1: 네네네. 네. 저 서로가 네.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즐거운 추억 만들고 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2: 황상현님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시트콤의 신구 배우님 생각났어요. 아, 그 맞아. 그 역할을 하셨었어요. 맞아.
1: 네, 네. 맞아.
2: 오늘 며느리들한테 많이들 감정 이입을 하셨어요.
1: 맞아요. 네. 보통 오는 글들이 되게 짧게 의사만 전달하는데 오늘은 좀 약간 장문으로 네 줄 이상씩 보내줬거든요. 여러분들.
2: 맞아요.
1: 하신 말씀이 많았던 거죠.
2: 네. 네,
1: 감사합니다. 여러분.
2: 2번 따로 간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2번 보내주신 1113님께 시트세제 에코밴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gratulations.
2: 네. Yes.
1: English. 네. Yeah.
2: 아, 아쉽지만 오늘 또 이렇게 문제님을 짧게 보여드리는 걸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는 15분짜리인가요?
2: 미안해요.
1: 15분 보이는 네. 라디오인가요?
2: Yes.
1: Right. 네. Yeah.
2: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셨는데 네. 네. 뭐 괜찮다 이 정도면 전 이 정도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짧게 보여주고 짧게 놀림받고 괜찮지 않아요? 이거 딱 곽휴지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1: 감독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2: 네, 아니에요. 거북이의 빙고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죠.
1: 아, 아쉽습니다.
2: 네. 다음 주 우리가 여름 특집이 있어서 또 문제는 못 봐요. 8월 달에 만나는 걸로 해요. 여러분 빛나는
1: 오후 되세요.
2: 뭐 했어? 아니.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8월 첫 주까지 여름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멀리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몸과 마음의 쉼이 더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어떨까요? 책 속 여행은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어디든 떠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음속 책 한 권 정하셨나요?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첫 곡 들으시면서 내 마음을 쉬게 해줄 책 한 권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0: 오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17이다가 부른 성경 읽으세요.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곳은 한여름에도 13도에서 18도를 유지하는 아주 서늘하고 특별한 공간입니다. 배 밑바닥을 닮은 골짜기라는 의미를 담아서 베론이라 불리는 곳, 바로 베론 성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베론 성지를 대표하는 작은 토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큼 좁고 어두운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황사형 알렉시오는 조선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장의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흰 비단에 쓴 편지라 해서 백서라고 불리는 이 기록은 제가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상훈 작가가 쓴 역사소설 백서이고 또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추천사가 담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베론 성지의 토굴은 비록 작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전해지는 가장 큰 울림은 공간의 온도가 아니라 황사형 알렉시오가 지켜낸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던 순간에도 하느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믿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베론 성지를 찾아 기도하는 거겠죠? 예, 혹시 지금 나도 삶의 토굴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어서 힘겹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마음에도 담아주지 마시고 지금 오솔길 가족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조금 늦어서 여는 말씀을 놓치고 노래가 나올 때 들어왔는데 순간 응? SNS인가 했어요. 물론 그 즉시 이 성가인 줄 알고 와하하 웃었답니다. 예, 아주 신나는 곡이었죠? 성경 읽읍시다. 네, 유치칠리아님, 휴가 때 밀린 책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김혜라님의 바깥은 여름 소설과 영적 독서도 읽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들으니 신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김혜란 작가의 책도 참 좋죠. 네, 2037님, 일주일간 기도 요술길 방송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도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님의 피정 때 뵈어요. 남겨주셨는데요. 저의 일정을 아주 꿰고 계시네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침에 비가 내리지 않고 매미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네요. 비가 안 와서 좋긴 한데 또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애군 그러나 기도의 오솔길 들어오는 길은 예, 산들바람이 부는데 시원하게 좋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시원한 바람소리 듣듯 기도의 오솔길 예,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동일선이가 부릅니다. 숨.

네, 여러분의 따끈한 사연 만나봅니다. 이애경 젬마님, 모델스타 수녀님 첫 인사드려요.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반가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창에는 잘 못 들어오고 어쩌다 이렇게 글 남깁니다. 그래도 방송은 항상 잘 듣고 있답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젬마님 환영합니다. 기도 요솔길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푸른하늘 사무엘님, 오늘 저는 갑자기 고속화도로 1차선에서 차가 퍼지면서 시동이 꺼져서 어휴 이런 정말로 큰일 날 상황이 터졌답니다. 하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해결되어서 다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남겨주셨는데요. 예, 가슴이 쿵했습니다. 예,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정말 놀랄 순간이었지만 잘 해결되었고 또 이렇게 오솔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기도하며 기억하겠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것 같고요. 정말 방송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또 피디님과 기술 감독님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다면 제가 이 방송을 할 수 없겠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4950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최교성 세례자의 요한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골수암으로 호스피스에 계시는데요. 지난 1월엔 형님이신 최교선 신부님을 떠나보내셨는데 그 상실감이 지워지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힘들고 막막하실까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호스피스 병실에서 사랑이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 신부님께 주님께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주셔서 하루하루 잘 견뎌나가시고 또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인데요.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3027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8월 1일 토요일 입회하는 심지슬 소아드레사 자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원교구 정자 꽃매성당인데요. 부모님도 언니도 본당의 신부님을 비롯해서 모든 신자분들이 소아드레사 자매의 성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언니도 수도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딸 둘을 주님께 봉헌하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참 좋겠네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한데요. 저희 집 성소자, 예, 성바로 딸 수도에 입회한답니다. 예, 수염들이 요즘 노래 연습도 하면서 자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소아드레사 자매의 그 입회가 수도 공동체에도 좋은 활력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네, 7834님, 제 딸 세실리아와 민호가 어렵고 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결혼과 함께 원하는 직장도 선물 받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위 민호가 영세교리를 시작했고 세례식까지 무사히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청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예, 행복한 결혼과 함께 원하는 직장도 선물 받았다니까 이 은총이 너무나 큽니다. 예, 주님께 정말 감사와 사랑을 드리면서 예,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음성 기도를 들으실 차례인데요. 익명의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반갑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네요.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겹습니다.

네, 자매님 용기 내어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연은 아주 짧지만 그 짧은 글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는데요. 예,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다. 그 말씀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짐작하게 됩니다. 예, 무엇보다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도 무겁게 하는데요. 예, 살다 보면 힘든 일보다도 또 도움을 청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외롭고 막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음성 사연에 성함도 남기지 않으시고 또 담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실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말로 꺼내기에는 예,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까지 함께 얽혀 있어서 예, 밝힐 수 없는 사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하느님께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내 말하지 못한 사연까지도 예, 애써 감추고 있는 눈물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예, 적어도 오늘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매님 마음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승덕님의 아베 마리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바울의 딸 수제 수녀들이 부른 아무것도 너를 이어들었습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들려드린 노래가 위로와 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7855님께서 자매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남겨주셨고요. 2037님께서는 자매님 얼마나 힘든지 짧은 사연 속에서 느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 많이 안타깝네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자매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잘 풀리고 밝은 빛이 보이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티나님께서 익명의 자매님 힘든 일이 있나 보네요. 하느님 믿고 힘내세요 남겨주셨어요. 예, 어떨 때는 이 어려움에 그 끝없는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일까 언제 끝날까 할 때가 있고 또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살아가노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니까 우리 익명의 자매님 힘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시간 그래서 더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티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저희 본당 보나 형님이랑 모이세 형제님 가정에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형님 부부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저를 버리시진 않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음을 열면 도와주실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 예, 우리가 마음의 문만 닫지 않는다면 예, 정말 도와주실 분도 계시고요. 하느님은 결코 정말 버리지 않으시죠. 네, 제가 이어서 준비한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몰라 마음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답을 찾으려 했을수록 더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두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자매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미처 보지는 못하는 길도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성모님, 불안한 마음을 당신께 맡겨드려오니 언제나 자매를 아드님께로 이끌어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나정신님이 부른 주님께 맡기세요 였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 CB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팅겨벨님께서 기도 청하시는 자매님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저도 또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남겨주셨고요. 병원이어서 이어폰 끼고 듣다 이제 인사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말 어떤 말일까요? 도와줘 라는 말이랍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것도 큰 용기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던 말입니다. 네, 유채칠리아님, 익명의 자매님, 사연 속에서 힘듦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외롭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8875님, 하나뿐인 남동생의 아내 올케가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김진주 자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김진주 자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유방암은 의료기술이 참 좋아서 저희 수임들도 쾌유하신 다음에 지금 사도직도 열심히 하시고 기쁘게 사시거든요. 지금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 기도하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니 클라라님, 늘 듣지는 못해도 같은 마음으로 듣고 또 찾아오고 있어요.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카타레나님, 수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사랑하고요. 언제든 기회만 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1838년 명년이 제주에 온 지 38년이 지났다. 고왔던 손은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박혀 이제는 영락 없는 노비의 손이었다. 명년의 머리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60 가까이 되자 이제 제주 사람들은 명년을 한양 할망으로 불렀다. 명년은 한양으로 떠나는 대정 현감의 배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외고 노비로 인정받아 초가집에서 혼자 살며 전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명년의 외딴 집에서 전해진 성경 말씀은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섬사람들의 마음에 마른 수건에 물이 스며들듯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명년의 친구 갓난이가 아주 열심히 전교활동을 하여 명년을 따르는 신자들이 200여 명에 이르렀다. 이상훈 작가가 쓴 역사소설 백서, 정명년이 아들 황경안을 만나다 중 한 대목을 만나봤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유배지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정명년 마리아의 삶을 통해 백서라는 기록 뒤에는 한 사람의 신앙뿐 아니라 한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깊은 고통과 믿음의 시간이 담겨 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명년은 정난주 마리아로 알려진 황사영 알렉시오의 아내이자 정약용 세례자 요한의 조카인데요. 남편 황사영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정난주 마리아 역시 죄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린 아들과 함께 제주로 유배됩니다. 명년, 정난주 마리아는 빼앗긴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아들과도 헤어져야 했으며 낯선 제주 땅에서 노비의 신분으로 긴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픔 안에 머물지 않고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황서영 알렉시오가 토굴 안에서 백서를 통해 믿음을 기록했다면 정난주 마리아는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써내려간 것이지요. 어쩌면 신앙이란 거창한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겨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토굴 속 어둠은 깊었지만 그 안에서 쓰인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황사영에게 토굴은 절망의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토굴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황서영 알렉시오가 토굴 안에서 믿음 하나로 한 줄 한 줄 백서를 써내려갔듯이 믿음으로 우리의 막막함과 두려움까지도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희망의 한 줄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의 오솔길 가족을 위해서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끝곡으로 달빛마을이 부르는 오직 믿음으로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6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학교 1학년 무렵 한티 영성관에서 1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1년간의 신학교 초학년 생활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배추의 머리를 묶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름철 배추가 자라나기 시작할 때 배추의 머리를 묶어주는데 그렇게 해야만 가을이 될 때까지 배추의 속이 잘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배추의 머리를 풀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였던 밭은 농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풀면서 조마조마해왔습니다. 그 속이 꽉 찬 배추가 되느냐 아니면 배추가 작을 때부터 배추벌레가 함께 있어서 그 속이 텅 비어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결정하시는 바로 그러한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신 땅으로서 우리들은 우리 마음과 영혼의 돌이라든가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어내는 좋은 땅이 되었다 하더라도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막바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인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더라도 그 열매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심어졌다 하더라도 그 맺어지는 열매를 많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의 열매를 맺도록 결정하셨느냐, 어떻게 관장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자기 자신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실제로도 우리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질 때 나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들은 다른 이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또 내가 맺는 30배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의 30개의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 다른 이들보다 덜 소중히 대하셔서 100개의 열매를 가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몫이니만큼 우리가 30배의 열매를 내든 60배를 내든 100배를 내든 벌레 먹은 배추가 나든 속이 꽉 찬 배추가 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100배 열매가 아니라 내 30배의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심어주시기에 이러한 열매가 났다라는 사실, 바로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제 16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인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9: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8: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9: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푹푹 찌는 이런 찜통 같은 날엔 아마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일본에서는요, 냉장고 모양의 소형 냉각 부스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일본도 너무 덥네요. 40도 안팎 폭염이 이어지는데 야외에서 작업하는 산업 현장과 물류창고 곳곳에 냉장고 모양의 소형 냉각 부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냉각 부스가요, 자판기나 업소용 냉장고 같이 생겼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으면 5도 정도의 차가운 바람이 머리와 목, 어깨 등으로 뿜어져 나오고요. 내부 온도는 15도로 유지된다네요. 너무 추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20분 뒤엔 꺼지고 전력 소비도 이동식 에어컨보다 훨씬 적다는데요. 아, 얼마나 더우면 이런 게 나왔을까 싶기도 합니다. 20분씩 시원하게 쉬고 싶을 때 잠깐 일을 멈추고 쉬어가는 공간이 되겠어요. 그렇게 시원하게 쉰 20분의 힘으로 1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겠죠? 우리도 힘든 시간 버티기 위해 잠깐 쉬어갈까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금요일 첫 곡, 이여름 썸머 쿨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와,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덥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오늘은 제가 뭐 때문에 또 덥다 이야기 말씀드리냐면 운전하고 오는데요. 차 그 온도에 40.5도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오늘도 더운 날이었습니다. 세훈님께서 설디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는 내일 서울로 가족끼리 휴가 갑니다. 라고 어머나 너무 좋겠다. 서울로 휴가를 가시나요? 왜 서울로 정하셨어요? 뭔가 서울에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휴가를 간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보통 그 바다로 많이 가기도 하잖아요. 여름 휴가 하면 생각나는 양대산맥이 바다랑 그리고 계곡이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호님은 서울로 가족 휴가를 가시네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냉각 박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원한 템들 그런 거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으로 가시는 거니까 손선풍기 이런 거 그리고 그 냉각 티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가지고 가시고요. 재미난 휴가 보내시길 바랄게요. 영민님이 설디 시원한 거 찾으신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좀 시원한 걸 찾게 되는 음료도 시원한 거. 이 여름에 혹시 따뜻한 거 뜨거운 거 드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음료. 우리가 뭐 국밥이나 그런 국 종류들 말고 뭐 음료,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것만 해도 아 말고는 지금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희님이 더운 날 지쳐있는데 반가운 채팅이네요. 더운 날 신앙학교 하는 신부님, 교사들, 주일학교 친구들 화이팅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자모회이실까요? 진짜 더운 날 모두 지쳐있는 와중에 신앙학교 준비하고 또 참여하고 이끌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녀오시는 길 건강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여름에는 덥다는 말을 우리가 말을 10마디 하면 그 중에 6번 이상은 그 말을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하겠죠? 20분을 쉰 힘으로 1시간, 2시간쯤 버티고 점심 맛있게 먹은 힘으로 5시간 버텨보고요. 금요일 떠올리면서 월화수목 버티고 주일에 미사드린 힘으로 일주일 힘내보고 우리 그렇게 잠깐 쉬는 힘으로 더 긴 시간 잘 지내보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금요일 아침부터 신이 나는데 벌써 금요일 5시 지금 8분이죠? 8분. 8분이 넘어가니까 얼마나 설레? 힘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죠? 5시엔 설레는 라디오입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금요일 코너들 소개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와 관련된 퀴즈 대뜸 내니까요. 정답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금요일 코너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랜덤 게임이 준비되어 있을까? 저 설디와 승부 겨뤄보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 정답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의 승리, 그리고 없다 그럼 저 설디의 승리로 끝나는 그런 랜덤 게임입니다. 오늘은 단어가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는 그런 게임 준비해왔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타민 5시 오후의 짧은 에세이까지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세훈님이 신청해 주신 싹쓰리의 그 여름을 틀어줘 듣고 올게요.

싹쓸이 그 여름을 틀어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불금을 거치고 라고 영민님이 해주셨는데 불금 거치고요. 불금 지나고 나면은 주말 본격적인 주말이니까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설레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실시간 채팅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튜브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 참여하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희는 퀴즈 풀러 떠나볼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냅니다. 정답을요 대뜸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 대구 동구 소식입니다. 대구 동구에요. 동구 땡땡 유원지 다들 아시나요? 동구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곳 유원지에 새로운 관광명소 트리워크가 개방식을 가졌습니다. 이곳 유원지 트리워크는 금호강변 숲 위로 조성된 173m 길이의 공중 산책로라고 하는데요. 울창한 숲의 높이에서 금홍악의 풍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해가 지고 난 후에는 은은한 조명이 불이 켜져서 감미로운 클래식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시원한 강바람 맞으면서 걸을 수 있는 트리워크, 밥맛을 가보고 싶게 만드는데요. 대구 동구에 위치하고 지하철 1호선과 아양교역 그리고 해안역 사이에 땡땡역이 있습니다. 금호강이 흐르는 추억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한 이 유원지, 과연 무슨 유원지일까요? 여러분들 이 유원지에서의 추억 있으신가요? 요즘 여기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예쁜 카페들도 더 많이 생기고 젊은 분들의 힐링 스팟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동촌 유원지, 2번 남촌 유원지, 동서남북 중에 이제 동쪽이냐 남쪽이냐 동촌이냐 남촌이냐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자분들께는 저희가 이 무더위에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동촌 유원지 남촌 유원지 중에 정답 받아보면서 힌트송 듣고 와야 되겠죠? 태진아가 부릅니다. 동반자.

태진아 동반자 듣고 왔습니다. 힌트송 한 글자가 오늘의 정답의 한 글자랑 같죠? 이곳 유원지에 가면요, 사격도 있고 풍선 터뜨리기도 있고 뭐 놀이기구도 있고, 근데 이 유원지가요 보니까 역사가 깊습니다. 1918년 일제가 처음 만들었고요, 대구에 들어온 일제 고위 관료들이 빼어난 금호강이 보이는 금호강 북쪽에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시대에는 동물원이 있었대요. 곰도 있고 너구리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아픈 역사를 지우고 이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동촌 유원지, 2번 남촌 유원지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컵빙수 이용권 보내드릴 거예요. 아, 여기는 그 SNS에 진짜 많이 올라와요. 특히 날씨가 나들이 가기 좋은 그런 날씨가 되면, 봄이나 가을 이때가 되면 여기에서 뭐 나들이 즐기기 하는 그런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짧은 쇼츠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 피크닉 세트 대여해주는 업체들도 좀 있고, 이 금호강변을 바라보는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되게 유명한 북카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한번 좀 여유 있을 때 시간을 내서 가봐야지, 그런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원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이랑 가도 좋고 뭐 운동을 하러 가도 좋은데, 그런 거 말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나 혼자서 좀 조용히, 근데 그냥 조용히 가만히 이렇게 벤치에만 앉아있고 싶진 않고 뭔가 책을 읽는다거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찾아보고 싶어서 좋아 보이는 그런 카페들을, 스팟들을 저장해두고 있었습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이곳 유원지. 이곳 유원지 가보신 분들 많죠? 대구 시민분들이라면 많이들 가보셨을 것 같고, 저는 이곳에는 이런 추억이 있어요 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 0931번입니다. 동촌 유원지 그리고 남촌 유원지 중에 선택하셔서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전문점에서 이용 가능한 컵빙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은 역시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김원준이 부르는 너 없는 동안 듣고 올게요.

김원준 너 없는 동안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동촌유원지였습니다. 대구 동구의 동촌유원지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촌유원지 트리워크 공중산책로라고 하는데요.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높은 나무의 윗부분을 옆에 두고 아래로 낸 금호강을 내려다보면서 산책하는 그 기분이 너무 색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말고 오늘 낮 기온이 40.5도가 찍혔거든요. 그래서 한낮에는 여러분, 한낮에는 말고요. 밤에 해가 다 지고 조금은 그래도 시원해졌다 하는 그때에 다녀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찬바람이 슬 부나? 이럴 때 아침 일찍 이럴 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님이 곰 너구리 지금도 동물원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달성공원에 가면 아직도 동물원이 있죠? 유원지가 자꾸 새로워지네요. 라고 그러니까요. 유원지가 자꾸 새로워지고 날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주봉님께서 동촌유원지 하시면서 동촌유원지 생각하면 여름에 아이스커피 생각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들고 트리워크 걸어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의 정답인 동촌유원지 보내주신 분들 좀 살펴볼까요? 노코아빠 요한님께서도 동촌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수성못엔 오리 타는 거 없어졌죠. 저는 갔다가 인파가 많아서 다시 왔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직 있대요. 제가 이 빵톡 보고 한번 찾아봤는데 수성유원지의 남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리배 타는 거. 오리배가 인기가 많아서 인파가 많아서 갔다가 그냥 오셨던 걸까요? 그리고 오늘의 정답인 동촌유원지에도 오리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배를 좀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촌유원지 또 수성못 찾아보셔도 좋고 오리배는 근데 뭐랄까 오리배는 누군가를 위해서 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인이면 나의 연인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재밌어 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타는 거고 그걸 열심히 돌려야 되는 누군가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전동 오리배 이런 건 안 나오나? 그거는 그냥 모터보트일 뿐일까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다 자동으로 되는 시대에 오리배도 좀 전동으로 가고 창문 같은 거 좀 설치해서 그 안에 에어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갑작스레 대뜸 해봤습니다. 자, 4023님도 정답 1번 동촌유원지 하고 보내주셨고요. 1166님도 대뜸 퀴즈 1번 동촌유원지 하고 보내주셨고 3604님이 동구주민 1번 정답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신랑이랑 데이트하러도 가고요. 여기에서 양줍 간택당에서 가족이 된 우리 집 고양이 망고 내일 아기랑 같이 트리워크 구경 가야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나 여기서 양줍 하셨나요? 고양이 망고 해주셨는데 망고 사진 궁금해해도 되나요? 3604님 망고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름부터 지금 너무 귀엽잖아요. 이게 고양이한테 간택당하면 별 수가 없어요.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모시고 집사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3604님 진짜 다 같이 트리워크 구경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

4693님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평화방송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바로 동촌유원지였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그 컵빙수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컵빙수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그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기한 내에 해주셔야 돼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세호님이 저도 오리배를 타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내일 서울 가시잖아요. 서울에도 오리배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에 한강 수상버스가 생겼잖아요. 그것도 꽤 색다른 경험이라고 하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리배도 물론 좋은데 한여름에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수상버스는 자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르는 한 잔의 추억 듣고 올게요.

0: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잔의 추억 듣고 왔습니다. 116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리배가 철거됐다 합니다 라고 해주셔서 제가 또 급하게 다시 찾아봤거든요. 철거됐대요. 제가 이제 본 글이 좀 옛날 거였어서 아직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최근에 2024년까지 운영을 했고 그리고 수성못의 오리배는 철거됐다고 합니다. 근데 동촌 유원지에는 아직 오리배가 남아있고 제가 오리배는 왜 자동으로 가는 거 없을까요? 했는데 전동 오리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전동 오리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동 오리배 너무 있어요, 여러분. 있으니까 고생 안 해도 되는 오리배가 생겨났으니까요. 연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모두가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오리배 동촌 유원지에 가서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헐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저와 소소한 승부 해보시죠. 승부욕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시간입니다. 매주 다른 게임 하는 시간,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시작합니다. 오늘의 랜덤 게임은요, 바로 단어찾기 게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에 단어들 뒤에 들어갈 공통된 한 글자는 무엇일지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단어를 쭉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단어들 뒤에 한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단어를 찾아주시는 건데요. 희천님께서 게임이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단어찾기 게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공통된 단어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같이 들어보실게요. 일단 강 이것. 강 이것입니다. 강 이것은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 이것. 회 이것은 원래 상태로 되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운동 이것은 운동할 때 입는 옷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리고 양 이것. 이것은요, 서양식 옷입니다. 우리 흔히들 면접 볼 때 양 이것 입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불 이것,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거고요. 정 이것, 다른 나라를 복종시키는 일을 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이것, 이거는 음식인데요.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해산물을 전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 강땡, 회땡, 운동땡, 양땡, 불땡, 정땡, 전땡까지 이 뒤에 땡에 들어갈 한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요. 문자 번호는 샵 0931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스피드! 정답이 나오면 여러분의 승리, 정답자가 없으면 설디의 승리. 지금부터 단어를 찾아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면서 힌트를 또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베이비 복스가 부르는 노래 우연 듣고 올게요.

베이비복스 우연 듣고 왔습니다. 희천님께서 힌트 주세요라고 했는데 힌트 드렸잖아요. 베이비복스에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걸요. 복, 복입니다. 복. 보세요. 강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강복, 회땡, 회복.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복, 운동할 때 입는 옷입니다. 양복, 서양식 옷. 불복, 정복, 전복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어려웠을까? 어려웠을까요? 노쿠아빠 요한님이 제가 이긴든요? 라고 초땡, 중땡, 말땡 이거죠? 해주셨는데 맞아요. 초복, 중복, 말복. 그러니까요.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이 이기는 게임이걸랑요. 제가 오늘 두 판 다 하고 어떤 분이 각각 1등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한 번 더 갈 건데요. 똑같이 단어 찾기 게임입니다. 다음에 단어들 이번에는 앞에 들어가는 걸. 지금은 강복처럼 뒤에 들어가는 공통된 단어였잖아요. 이번에는 앞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단어를 찾아주시는 건데요. 이것 구리, 땡구리, 올챙이적 생각 잘 못하는 존재입니다. 땡발, 토지나 천연자원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땡방, 문이나 어떤 공간을 열어서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것입니다. 땡별, 여러 중에 하나씩 따로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땡떡, 못생기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것 같다고 하죠. 아, 이거는 예시로 제가 들긴 했지만 못생기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땡떡 같아 이렇게 이런 말 잘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땡봉, 봉한 것을 여는 겁니다. 자, 과연 공통적으로 맨 앞에 들어갈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 글자입니다. 땡구리, 땡발, 땡방, 땡별, 땡떡, 땡봉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다 되게 이상하게 들린다. 근데 한 글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빠르게 빠르게 보내주시고요. 1등에게만 저희가 컵빙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라의 노래 듣고 올 건데요. 한 글자가 제목에 숨어 있어요. 날개 잃은 천사 듣고 올게요.

룰라 날개 잃은 천사 듣고 왔습니다. 정답 맨 앞 글자는 바로 개였습니다. 개구리, 개발, 개방, 개별, 개떡, 개봉 여기에 다 들어가는 단어가 개였고요. 그리고 노크아빠 요한님께서 너라고 맨 처음에 보내주셨는데 구리만 듣고 너 하신 거죠. 너구리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정답은 개였습니다. 오늘 개 보내주신 정답 1등으로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컵빙수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 재밌는 것들 좀 읽어드릴까요? 4815님께서 퇴근합니다. 정답 보내주시면서 덕분에 즐겁게 들으며 갑니다 하고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즐거운 문자였어요. 4815님 퇴근하시나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즐겁게 들으며 퇴근하신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1166님께서 땡! 이라고 그냥 약간 1166님께서 땡! 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땡구리 땡발 땡방 막 이랬더니 에이 모르겠다 땡! 하고 그냥 보내주셨고 4022님은 약간의 자신감을 잃은 상태로 보내주신 게 개하고 물음표를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왜요? 자신감 있게 보내주셔야죠. 개 정답이었고요. 아까 우리 복 1번으로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은 8530님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개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은 제가 근데 이 물음표까지 인정해드립니다. 4022님 1등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두 분께 저희가 컵빙수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저희가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받으시면 사용 등록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공사님이 아까 그 동촌 유원지에서 양주 팼어요 해주셨던 분인데 사진 제가 혹시 보내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친절히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3604님이 망고예요 하시면서 고양이 이름이 망고래요. 망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우리 예쁜 고양이 미묘라고 하잖아요. 진짜 미묘다. 귀가 너무 쫑긋 예쁘게 서 있고 눈은 땡글한데 고양이 털은 연한 갈색이고요. 근데 너무 예쁜 게 뭐냐면 앞가슴 쪽의 털은 하얀색이에요. 그게 되게 뭔가 이렇게 반사판을 된 것처럼 미모를 빛나게 해주는 망고네요. 3604님, 너무너무 예쁜 고양이의 집사라 행복하시겠어요. 망고야, 건강만 해!

오늘의 비타민 5시. 호텔의 베란다 문에요, 이런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동 잠김 주의. 바깥쪽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호텔은 베란다뿐 아니라 객실 문도 그렇죠. 안에서는 쉽게 열리고 밖에서는 제한적으로 열립니다. 호텔은 더더욱 안에서는 쉽게 열리게 돼 있는데요. 화재나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안에서 여는 게 바깥에서 여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을 잠그지는 마세요. 마음도 안에서 열어야지 바깥에서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너무 굳게 잠가두지는 마십시오.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일도, 이웃에게 마음을 여는 일도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저는 월요일 5시에도요 안쪽으로 활짝 문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도 활짝 열어두면 좋겠죠? 다음 주 저도 활짝 마음 열고 여러분 기다릴게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30년 넘게 시간 강사였던 프랑스어 전문가 정일영 박사가 드디어 교수가 됐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스스로를 교수가 되지 못한 이무기라 칭했던 정일영 박사는 65세 정년 퇴임 한 달을 앞두고 인하대학교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 초빙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초빙교수는 한 분야에서 전문 실력과 강의 역량을 겸비한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년 트랙 교원제

0: 제도 중 하나로 재계약 여부에 따라 정년에 관계없이 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권유로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파리 제8대학교에서 1995년 박사학위를 따고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교수 임용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강사를 시작했고 사정이 안 좋을 때는 한 달에 20만원 강의료로 버텼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왔습니다. 시간 강사 월급만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기에 자존심을 접고 사설 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EBS에서 수능 프랑스어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그 사이 펴낸 책이 40여 권입니다. 힘든 시기를 버텨낸 정일영 교수의 생존법은 남 탓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다. 그게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탓은 세상에 대한 비관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무엇이든 도전하는 자세. 그게 박사학위 40년 만에 교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취업이 안 되어 좌절하는 2030 세대. 조기에 은퇴하고 일거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5060 세대. 경력이 단절되어 우울한 엄마들. 모두 힘들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탓하며 버티되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은 언제 꽃필지 모르니까요. 7월 24일 금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알고 계시죠?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둥근단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를 맴돌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전국과 민심의 변화들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추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론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네. 당론으로 하기로 했고 그래서 7월 30일 이번 달에 마지막에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는 완벽하게 하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좀 더 가다듬고 이쪽으로 이제 당의 가닥을 잡은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는 수사하지 못한다. 이 원칙에 따라서 보안수사권도 폐지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저도 이제 현장을 지켜보면서 생각보다 이제 비공개 의총이 빨리 끝난 걸 이제 보면서 예. 그 전에 뭐 물밑에서 많이 또 조율이 됐구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그런 방안 또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하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을 강화를 했습니다. 개정안에 담기로 했던 게 민주당의 설명인데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 관련된 범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들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0: 예.
1: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7대 범죄에 대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이런 7대 범죄에 있어서는 이걸 중수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중수청법 개정을 신속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이런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가겠다는 예.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0: 그렇군요. 뭐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뭐 필리버스터를 재개하겠다 예고를 한 네. 상황이고 일각에서도 그냥 보안수사권 남겨두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뭐 이렇게 또 왜 중수청까지 가냐 그냥 검사가 하면 되지 옛날에 원래 해동하던 건데 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지층이나 이쪽에서 또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을 하나라도 주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고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이.
1: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럼 결국에는 지지층, 민주당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좀 맞물린 면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용희 사건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여러 건의 사례에서 봤듯이 수사 기소가 완벽히 분리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이런 걸 민주당이 더 이제 강하게 반영을 하면서 이게 당론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김용신 대표님. 일단 그동안의 예. 여론을 봤을 때는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는 게 좀 더 이제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비슷하게 나온다든지 뭐 더 존치가 높게 나오는 여론 조사도 있었고 이제 궁금한 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은 이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에 좀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비슷하게 갈 것인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2: 글쎄요. 비슷하게 갈 거라고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0: 예.
2: 그 이유는 사실상 보안수사권 폐지가 사실 그런 보안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정부 여당이 이거를 제대로 어떻게 프레임 전쟁에서 뭔가 이렇게 힘있게 뭐 그립감 있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0: 예.
2: 마치 이렇게 되다 보면 다수의 이제 중도 성향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니 그럼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만약에 허술하게 뭐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또 수사를 하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제어하려고 이러느냐라고 하는 공포가 상당했죠. 그게
0: 예.
2: 나타나면은 여론에서 60 이상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결정했다라는 것은 내부 조사가 아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사실상 그러니까 검찰으로부터 보안수사권을 좀 박탈을 해서
0: 예.
2: 다른 기관에게 좀 이양을 하는 이런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찬성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또 반영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것 때문에 대통령 긍정률이 확 빠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는 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갤럽 발표가 됐는데 민주당이 오르고 국민의힘이 빠졌어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김봉신 대표님.
2: 예예예. 예, 예. 오늘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0에서 44, 4% 포인트 좋아졌습니다.
0: 예.
2: 한 주만에. 그런데 국민의힘은 26에서 23. 그렇게 3% 포인트 빠졌습니다. 격차가 이제 확 벌어진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 예.
2: 이 44 정도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지방선거 직전에 45를 거의 회복한 거거든요.
3: 그렇네요. 예.
2: 예. 그렇게 보면 전고점 48보다는 4%포인트가 아직 덜 왔지만 그렇지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또 예비 경선도 있고 했으니까 지지하시는 분들의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강화되는 어떤 기미가 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전당대회까지 쭉 갔을 때 굉장히 그 뭡니까 파묘대전 식으로 너무 심하게 서로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면
3: 예.
2: 이러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징후입니다.
3: 예.
2: 그런데
3: 근데 엄청 예.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2: 그렇죠.
3: 그런데도 어쨌든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구나.
2: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번 예비 경선에서 특별하게 그 당원 투표의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진 않았었는데
3: 예.
2: 그렇게 따지면 본 경선 가면 여론조사에 더 세게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효과는 당장 어찌됐던 간에 당대표가 뽑히면 높아진 정당 지지도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전국을 좀 주도할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은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3: 예.
2: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 29까지 취소됐던 갤럽에서요. 국민의힘은 지금 23까지 빠졌습니다.
3: 29, 27, 26, 24, 다시 26 될 때가 23으로 이렇게.
2: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기 하락세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신승을 거둔
3: 예.
2: 그 효과는 지금 거품이 됐고 그래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때 그 동력을 살려서 무엇인가 30% 선을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힘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3: 예. 자, 뭐 국민의힘이 잘하는 게 없나 보네요.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박정희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도 너무 이제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간의 투톱 간의 호흡이 좀 잘 안 맞아요.
3: 예.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계속 이제 장애로 돌면서 이 뭐 참정권 훼손에 대한 항의하는 장애 집회를 참석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지금 이 선관위 관련 특검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 문제 참정권 훼손 문제도 다 다뤄볼 텐데 왜 국회에서 일은 안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느냐 이런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국회의원들 세비도 많이 받는데 뭐 하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컸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원내로 복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3: 예.
1: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그 선거 이후에는 좀 높았다가 거품이 또 빠지고 봤더니 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3: 예. 방금 소개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21일부터 23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제가 이제 그게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게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여당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조화를 해서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지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올랐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이나마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하락세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봉신 대표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2: 예,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전당대회로 인한 일부 그 여당 지지하시는 분들의 여론사 응답 적극성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대폭 좋아지진 않는다. 오히려 지금 많이 빠져서 51까지 왔다가 54 회복된 이후에 53, 52, 다시 51입니다. 이렇게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당의 컨벤션 효과가 대통령 긍정률을 밀어올릴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3: 예.
2: 그러면 여당은 컨벤션 효과를 받아서 44가 된 건데요. 일단은 그거보다는 높잖아요. 대통령 긍정률이. 그러니까 이걸 못 올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긍정률을 올리려면 최소한 중도라든지 뭐 중도 보수라든지 이쪽에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됐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더라. 아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대통령의 어떤 외교 행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정책 부문 중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증시 이 관련해서는 지금 중도나 중도 보수 쪽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지지를 해야겠다, 긍정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 예.
2: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씀 주신 그 요 횡보 있지 않습니까? 50% 초반대 횡보. 이거는 위험하죠. 50%가 깨지면 그럼 이거 하향 돌파되면 40%가 되는 겁니다.
3: 40%대 뭐
2: 49%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정률은 올라가서 5점이 이내에서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여당 지지도 요거 빼고는 독자적으로 갖출 수 있는 플러스 알파 개념에 있어서의 고유의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도 보게 됩니다.
3: 그렇군요. 오, 일단 갤럽 기준으로는 40%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저 제일 낮은 게 지금 이 51% 정도, 요 정도이니까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상당히 청와대도 긴장을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지금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요인들을 이제 갤럽에서 한 거 보면은 긍정 평가 1위는 외교. 그리고 부정 평가 중에 지금 눈에 띄는 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 평가가 확 올랐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대토론에 그것도 조금 반영이 됐겠지만은 사실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게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그 매각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야권을 통해서 또 언론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정평가 요인으로 많이 좀 꼽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매매를 그러니까 이 권리를 넘겨야 이번 달 말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이제 계획 인가가 나오기 전에 고시가 되기 전에 그걸 넘겨야 조합원 지위를 넘겨갈 수 있으니까.
3: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수자가
1: 맞아요.
3: 이번 달 안에 이거 등기를 해야지 이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은 현금 청산해야 되는
1: 그렇습니다.
3: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그런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들 취재해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지역에서 다 이런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 그 일요 신문이 보도한 거 보니까 7월 달에 23건의 분당 양지마을이란 곳인데 여기에서 23건이 거래가 됐는데 그중에서 9건이 근저당이 설정됐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게 불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왜 나는 대출이 안 나와서 이사를 못 가고 집을 못 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집을 넘기고 파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걸 안 팔면 나중에 시세 차익을 더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보면 재건축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어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1주택인데 그것도 팔아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너무 막혀 있다 보니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사금융 하듯이 사 파이낸싱 뭐 시스템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심정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비판적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걸 지금 보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야권의 공세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또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서 보니까 이게 방어가 안 된 부분도 좀 있어 보인다. 이게 또 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 이걸 팩트체크를 해주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도 좀 없었다. 이런 부분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3: 뭐 지금 뭐 친명과 뭐 반명 혹은 친청 약간 이런 대결 구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스탠스 잡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김봉신 대표님 어제 이제 토론회 좀 보셨을 다 보시지는 못하시더라도 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토론회가 국정수행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장기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2: 아, 글쎄요. 토론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반응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이제 반응이라든지 그렇죠. 언론의 반응 이런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는 않다. 아, 이게 만약에 반등의 모멘텀이 돼서 이 51이라는 긍정률을 60을 훌쩍 다시 뛰어넘게 만들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대통령이 나 내 집 팔겠다라고 했을 때는 67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긍정률. 그리고 부동산 정책 잘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51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역대 모든 대통령 중에 거의 정말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3: 긍정이 부정보다 높았어요.
2: 그렇죠.
3: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처음 부동산 정책이 긍정이 높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2: 실제 근데 그때는 팔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팔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을 때 많은 국민분들이 거기에 신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 판이

0: 가지고 있는 입소문 효과는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좋을 게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포커싱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갤럽 조사에서 분야별 평가에서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가 46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 59입니다. 예, 서울에서 인구 밀집되어 있는 예, 20대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51, 30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30대 청년들 중에서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0: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팔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팔았을 때 요 갭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실제로 나도 팔거나 사고 싶은 사람들 관련된 그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부정평가 요거는 좀 청와대에서는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1: 예.
0: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세금 논쟁으로 가는 것들은 앞으로 더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이번 토론회를 보면은 사실 보유세에 관련된 세제 개편 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한다. 다주택자는 강화한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읽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거래세는 어떻게 할 거냐. 아, 이렇게 거래세, 양도세 부분은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 그리고 공급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공급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
1: 예.
2: 그럼 내가 갈 집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청년들의 우려 이거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 이게 함께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민심은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예, 뭐 공급이 원래 뭐 하루 아침에 레고로 집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2: 그렇죠.
3: 시간이 걸리는 건 맞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공급 얘기가 너무 적게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만 좀 많이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7월 말에 지금 세제 개편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여론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보유세 그게 종부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이게 강화됐을 때 그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들의 반응이 또 한번 나올 텐데 그때 추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국민의힘 저도 이제 약간 그 분위기 국민의힘 분들도 만나고 하는데 뭔가 제 느낌은
2: 네.
3: 박정욱 기자
2: 예.
3: 겉과 속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입으로는 매우 성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2: 네.
3: 분들은 진짜 성토를 하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영혼이 없이 성토를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떻습니까, 박석희 기자?
2: 일단은 뭐 이제 친윤계 쪽 이제 반응, 그러니까
3: 네.
2: 이게 성토하는 메시지는 당차에서 나오고 있는데 친윤계 쪽 반응은 글쎄요. 이제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가 워낙에 각을 세우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3: 네.
2: 이른바 당권파 쪽 반응은. 좀 뜨뜻 미지근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게 도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3: 당권파 쪽에서 하는 게 그래서 오세훈을 지난번 후보에서 떨어뜨리려고 한 게
2: 그렇죠.
3: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였다라는 얘기 또
2: 봐라
3: 거예요.
2: 뭐 이런 얘기까지 예, 예.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친한계 쪽에서도 사실은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이러려면 장동혁 체제 무너뜨리려면 한동훈 오세훈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도
3: 예.
2: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상고심까지 확정이 돼서 서울시장에서 낙마하게 되면 대권 가도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분간은 그럼 한동훈 의원한테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3: 예.
2: 그러면은 뭐 보수 진영에서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분야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심 이런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2: 예.
3: 그 뭐 차기 뭐 대선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기는 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이 야당의 차기 권력 지형 뭐 이런 것들은 좀 김홍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따져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5선을 성공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차기 이제 주자로서 굉장히 각광받았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각광받았을 때가 또 과거에 있었습니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이재명 그 당시에 대표가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그 낙선되기는 했지만
3: 예.
0: 이재명 주자 전 후보와 사실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유일한 보수의 주자로서 오세훈 시장이 이 당시에 꼽혔습니다. 그런 그때 두 자릿수 나왔었죠. 근데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 약하지가 않거든요.
3: 예.
0: 저는 지금 이와 같이 시장직을 상실하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가 터졌을 때 이게 가지고 있는 파장은 예, 잠룡 대전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모든 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3: 예.

0: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항만식이라고 해서 오세훈과 싸우는 누구냐가 아니고 이제 그러면 보수에 누가 또 나오면 그 사람과 싸울 때 더 유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1: 예.
0: 예, 지금은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될 텐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잠룡들이 나도 좀 스포트라이트를 나한테도 좀 비춰달라 이러고 다들 지금 등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뭐 최근에 이제 안철수 의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하고 각을 세우면서 약간 뭐 여론조사마다 보면은 약간 존재감이 좀 더 드러나는 상황도 나오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뭐 우주의 기운이 지금 장동혁에게 모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일단은 타사건건 당대표를 없애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던 오세훈 시장이 약간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선관위에서 네. 투표율 수치 실시간 집계하는 그 수치를 일부 조작을 해가지고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다 최종적으로 맞았지만은 중간에 이제 오기한 거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부정선거론에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동익 대표의 장애 집회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과정마다 하나하나 딱 맞아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맨 처음에는 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물으면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컸었는데 뭐 당장 그게 안 돼서 풀이 죽은 면도 있고 그리고 정말 선관위 정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구나. 참정권 해소 문제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또 여론이 조금씩 나오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히려 공고화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전체적인 여론의 지형을 봤을 때는 뭐 지지율도 그렇고 오르지 않고 있다. 중도층에서는 별다른 뭐 긍정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숙제로 볼 수가 있겠죠.
1: 그렇습니다. 좀 뭐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야당 주도 특검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장동혁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협상 과정에서 또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컷오프 이제 누가 본선에 올라갔는지는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는데 당대표는 고민정, 김범희 후보가 탈락을 했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최고위원은 박선원, 서미와 김영호, 임미애, 김용 다섯 명이 올라갔고 친청계에서도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박성준 의원이 떨어진 게 좀 의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2: 네.
1: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당대표 선거 대표님
2: 예.
1: 최근에 그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나 아니면 KSOI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강세예요. 이게 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김민석 후보가 좀 압도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역전 혹은 이렇게 다 따라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0: 글쎄요.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원래 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총리 정도로 해서 출마를 하면 그리고 이제 상대가 정청래 후보가 지방선거를 이제 압승을 거뒀다라는 평가는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다면
1: 예.
0: 사실 이것보다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예, 사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우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더 이게 약간 좀 제한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차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내외에서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 미디어 토마토 여기에서는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1: 예.
0: 약간 더 세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수치 그러니까 전국 평균 수치 말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속에서도 정청래 39.4 김민석 37.5입니다. 이렇게 막 극히 미세하지만
1: 예.
0: 정청래 후보가 5점이 내에서 약간 앞서는 그런 결과죠.
1: 그런데
0: 이게 민심으로 따지면 30% 반영되는 민심으로 따지면 무당층하고 평균을 내야 되거든요.
1: 예.
0: 그런데 무당층이 그 명수는 더 적지만 정청래 19.5 그다음에 김민석 17.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미세하게 이게 높다면 그러면 민심에서 정청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무당층이라는 민심에서 미세하게 그럼 앞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결과가 ARS 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사실이고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조사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약간 좀 좋아진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라도 뒤집어 엎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이 따라붙었다.
1: 예.
0: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1: 다만
0: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달리

0: 봐야 될 것도 있다. 왜냐하면 KSOI 조사에서는 호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좀 많이 앞섰다라고 하는데
1: 예.
0: 그거는 호남에서 한 100명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 조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호남을 1,000명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1: 예.
0: 호남만. 그러면 호남 출신 그 분들도 굉장히 그 수도권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호남 향후회로 이 호남 민심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호남에서 민주당 플러스 무당층으로만 따지면 한 800명 정도 돼요. 803명. 여기서 따지니까 김민석 40.5에 정청리 24.3입니다.
1: 예.
0: 게다가 여기는 고민정, 김보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3명만 남는 컷오프 이후 상황을 보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호남 민심에서는 그러면 격차가 상당하다.
1: 예.
0: 예, 800명 조사에서. 더군다나 이 조사에서는 권리당원이냐 아니냐를 물어서 또 이거를 봤는데요. 권리당원 304명 중에서도 김민석이 44.6 나왔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예. 종합해보면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온 여론조사도 있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여전히 강세고 뭐 이런 거네인데 이건 다 읽어드려야 돼요. 아 힘들다. 일단 예.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올해로 7월 20일부터 21일에 만 18세 이상 1030명 대상으로 무선 ARS KSOI가 20일부터 21일까지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내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 ARS 조사 한 거고요. 그 짧게 시간이 네네. 남지 않아서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온 거 요인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 뭐 이 논쟁이 오히려 당원들의 마음을 좀 불안해서 강성인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게 했다. 유시민 작가의 참전이 도움이 됐다. 약자 프레임이 도움이 됐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다 이제 조금씩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 예.
3: 어떻게 보면은 이 당원들 특히 권리 당원들은 정치 고관여층인데 선명한 모습을 또 이제 바라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예.
3: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기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예. 뭐 초반이니까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지율 변동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심전국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노래로 이어갑니다. 진추아와 아비의 One Summer Night.

0: 세상이 효율과 속도에 열광할 때 무려 21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한 사람의 궤적을 쫓는 데 바쳤습니다. 한국인문학의 거목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의 삶과 철학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 이 작품은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이관왕 등 세 개의 찬사를 받은 데 이어 7월과 8월 현재 문화, 학계 인사들의 자발적인 대관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전석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천국에서는 수승의 깊은 사유를 따뜻한 영상으로 번역해낸 뚝심의 연출자 최정단 영화감독 모시고 삶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김우창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김우창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짧게.
1: 우리 지성사에서 김우창 선생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학자들은 없다. 직간접적으로.
0: 예.
1: 그렇게 말할 정도 인문학의 거목이시고 2022년에 금관문화훈장 받으셨죠.
0: 예.
1: 그리고 400년 된 암브로시아나 아카데미 정회원이 되셨어요. 2018년에는.
0: 예.
1: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학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고 노벨 문학상 작가인 오에 겐자브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0: 예.
1: 피에르 부르디에나
0: 철학자 부르디에
1: 네네네 예.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도 굉장히 존경한다고 많이 표현을 했었죠.
0: 그렇군요. 김우창 교수님이 이제 1936년생이시고 올해 이제 뭐 90살, 91살 이 정도 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1: 네
0: 아직 생존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 예예. 예.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고려대에서 이제 강단에 있었고 그때 이했느냐 명예 교수신데 그 교수님 아니 그 감독님도 그러면은 그 고대 영문과를 나오신 거죠? 이게 고대 영문과 교수님이셨잖아요.
1: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예, 예. 대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만났고
0: 예.
1: 대학원 때 뭐 계속 들었기 때문에
0: 예.
1: 선생님을 거의 뭐 한 38년 정도를 선생님 곁에서 강연을 듣고 있죠. 예, 선생님은 일상이 강연이기 때문에 놀러 가도 계속 강연하시니까
0: 예.
1: 38년 동안 여전히 학생 같은 느낌입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저도 이제 이거 처음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이제 제가 읽었고 뭐 이제 굉장히 이제 감명 깊게 이거를 봤는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21년 동안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
1: 처음부터 나 20년 찍어야지 시작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찍은 건 아니고요.
0: 아, 그건 아니었어요. 예.
1: 네, 스님을 이제 말씀을 계속 기록해서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기록에서 시작했는데 계속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건 좋아하시는데 왜냐하면 사회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지금도 90세인 지금도 여전히 많으시거든요.
0: 예.
1: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 3, 4시간 강연은 하셔도 우리가 촬영팀이 들어가면 사생활 찍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강연만 갖고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0: 예.
1: 그럼 유튜브 보죠. 좋은 강연 넘쳐나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 김은창을 에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김우창 선생님이나 아내분이신 설순봉 선생님이나 극도로 그걸 싫어하셨기 때문에
0: 예.
1: 설득하는 시간이 21년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설득이 21년 걸린 거예요? 사실상?
1: 네.
0: 근데 항상 그 김우창 스승을 만났을 때면은 카메라를 들고 뭐 크든 작든
1: 네.
0: 들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그때 근데 이제 보면은 촬영이 꽤 오래 전부터 된 것 같던데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허락을 안 받고 그때는 찍으신 건가요? 그러면?
1: 그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제자들하고 모인다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적인 살아가는 모습이라기보다 공적인 거죠. 제자들이 뭐 몇 명씩 둘러싸여 있고
0: 예.
1: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선생님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선생님의 모습으로서의 그 앉아서 또 제자들 둘러앉아 있으면 시인낭송하시고 강연하시고 항상 그게 루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으로는 영화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선생님의 그 인간 김우창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절대 사적인 생활을 노출하고 싶어하지 않으셨고
0: 예.
1: 찍는 거를 그냥 싫어하신 정도가 아니라 촬영팀이 쫓겨나기도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런 것까지 찍느냐 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 편집을 8년 했습니다.
0: 아 편집을 8년 하셨어요?
1: 왜냐하면 이제 사적인 걸 못 찍게 하시니까 강연만으로 그리고 제자들하고 둘러앉아서 말씀하시는 거 그게 다 말씀뿐이거든요.
0: 예.
1: 물론 심오한 말씀이지만 그것만으로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8년 동안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봐도 영화가 안 됐어요.
0: 아 이게 얼마나 괴로웠을지가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결국은 이런 그러니까 김우창이라는 이 거두 이 인문학 이 철학의 거두 이 사람의 사상을 온전히 보여주는 게 강연만으로 안 되고 이 사람의 인생과 삶과 평소의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잘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네. 우리가 좋은 저자도 많고 좋은 책들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을 만나면 실망한다고 해요.
0: 실망해요? 그
1: 책 속에서 감화를 받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0: 예.
1: 책하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데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그 글에 쓰신 것과 자기의 삶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은 이렇게 정말 본인이 쓴 글대로 사시는 분이구나.
0: 예.
1: 그것이 이렇게 감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선생님을 그냥 스승으로 뛰어난 지성으로서 그 글을 좋아하고 강연을 좋아해서 쫓아다녔지만 선생님을 곁에서 뵙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실천해 내려는 그 의지 그리고 그 한결같은 그 구도자와 같은 학문을 향한 자세 이런 것들이 좀 놀랍고 저도 감동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이게 영화가 좀 심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뭐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 조그만 낡은 단독주택에 있는데 김우창 교수가 나와가지고 눈도 쓰고 꽃도 보고 고양이도 만나고 뭐 이런 게 상당한 내용이잖아요.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김우창이라는 인간과 철학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결국 보신 거고 그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상도 받게 된 계기가 된 거네요. 그러면 예.
1: 네. 만약에 선생님의 사상만으로 이 영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면 그 뛰어난 사상 자체로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선생님이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없었을 때 이 영화는 반쪽짜리 영화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리고 모스크바 영화제나 몬트리올 아시아 영화제에서도 굉장히 감동하고 많은 관객들을 제가 만났을 때 국내와 국외 선생님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런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뭐 오공 시절 뭐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굉장히 단촐한 삶으로 굉장히 또 어떤 지성 한국 지성의 족적을 남겼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김우창 교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건 알고 있는데 감독님은 도대체 이 영화로 뭐를 전달하고 싶었던 건지, 네, 어떤 부분이 김우창 교수님의 알려진 부분이 잘 부족하게 알려져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1: 네. 제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아까 구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리고 기이한 생각의 바다를 홀로 항해하는 자 우리 모두가 선생님처럼 학문을 하는 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도 홀로 떨어져서 기이한 생각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항해의 과정에서 선생님처럼 꿋꿋이 90세가 된 지금까지도 어떤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픈데도 그 길을 가는 어떤 고독한 순례자 같은 모습, 진리의 순례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좀 자폐적이고 좀 이상한 삶, 저렇게 부모님 쓰던 뭐 가구, 의자, 옷을 막 50년, 70, 80년 된 것들 다 집안에 쌓아두고 사는 이상한 사람,
0: 예.
1: 90세가 돼서도 저 불편한 계단이 있는 모든 가족이 위험하다고 말리는 저 집을 끝까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삶, 남들이 볼 때 우리가 이제 편리함과 편리하고 편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기이한 삶이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 혹은 공동체에 던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을 이 영화를 통해서 던지고 싶었습니다.
0: 그 모스크바 영화제 2관왕이 됐는데 심사위원단이 극찬을 했네요. 영상에 담긴 시적인 미학과 이미지 너머에 존재하는 철학적 깊이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수상을 그러면 가서 하신 건가요, 감독님이?
1: 네.
0: 아,
1: 네.
0: 예.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1: 일단은 러시아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더라도 개폐박작을 다 초대하고,
0: 예.
1: 또 제일 큰 상영관에서 경쟁작의 경우 상영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스 이제 사실 이제 이 상이 두 가지 상으로 나뉘는데, 심사위원 이제 특별 언급상이 있고, 그 영화 전문가들, 다큐멘터리 영화 TV 길드상, 영화 전문가들이 뽑은 상, 그게 두 가지를 받았는데 각기 다른 이유로 받았는데,
0: 예.
1: 인터뷰도 많이 했고 방송과, 그리고 그들이 제가 상을 이제 받고 들어올 때 굉장히 이 영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느낌? 분위기를 네. 많이 느꼈습니다.
0: 그렇군요. 제가 기억하는 건 사실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고 강수연 배우가 아재아재 바라아재, 베니스 영화제에서 시바지였나? 그리고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아재아재 바라아재 이제 받았던 기억이 나고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었다라는 건데, 사실 몰랐어요. 저도 나중에 이거 찾아보고, 아, 이제는 상, 대한민국이 상을 받는 게 이렇게 크게 뉴스가 되지 않는 시대가 왔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은 대서 특필이 되고 막 호들갑을 떨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그냥 이 정도 상은 받을 수 있지 뭐,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도 막 휩쓸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영화가 막 되게 보편적이고 많이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고 싶어도 이거를 보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되고 있나요?
1: 현재 이제 저희는 판시네마라는 배급사를 통해서 정식 이제 극장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0: 예.
1: 근데 그 보통 아시다시피 독립예술영화가 마케팅비를 뭐 수십억 이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극장 개봉을 하더라도 관객들은 이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개봉관에서 내려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 개봉 전에 시사회를 통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이 영화를 알리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사랑하셔서 자비로 극장을 빌려줘서 릴레이 후원 시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 시사회마다 다 매진이에요, 전석.
0: 아.
1: 그래서 그 김우창 영화보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0: 예.
1: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0: 저희
1: 영화는 전체 관람가 영화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온 가족이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이 영화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추진위원회 들어와 계신 분들이다. 이영준 한국연구원 원장님이 이제 공동 김우창 영화보기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데,
0: 예.
1: 그분이 한강 작가를 하버드 계실 때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예. 데뷔시키신 분이죠.
0: 그렇군요.
1: 숨은 공로자죠.
0: 예.
1: 그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번에 또 8월 5일 날도 이영준 한국연구원 원장님, 김우창 영화보기 추진위원회 이제 공동위원장님이 추진하시는 상영이 있습니다. 예. CGV 용산에서. 그런 식으로 릴레이 상영회를 하고 있고요. 이 영화를 많은
0: 그러면 그런 거를 검색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어디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1: 저희가 지금 어떤 신분 이제 교수님이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 주시겠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네. 좀 제작 중입니다.
0: 아, 아직 제작 중이군요.
1: 네네. 예, 그래서 예. 아마 일반인들은 어디서 하는지를 검색해서 찾으실 수는 없으실 거고
0: 예.
1: 저희 이제 영화보기 추진위원회 내에서 자기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그리고 감독님의 21년간의 집념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정단 영화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7월 24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2: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6: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7: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6: 구원사의 영과 함께.
7: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부하고 5분 쉬는 방법을 반복했더니 눈에 띄게 학습 효과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후 이 방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다양한 교육과정에 사용됐는데요. 무조건 길게 이어가는 것보다 중간중간 휴식이 있어야 놀라운 집중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잠시 멈춘다고 절대 뒤처지는 거 아니고 멈춰선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멀리 갈 힘이 생기겠죠? 몸과 마음 잘 쉬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7월 24일 금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하이케 여름이었다 들려드렸습니다. 어느덧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이번 주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보낼 계획일지 아유 너무 궁금하네요. 80년대 후반 이탈리아 대학생에 의해 정립이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공부법, 25분 공부하고 5분 쉬는 방식을 뽀모도로 공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어로 뽀모도로가 토마토잖아요. 이 토마토 모양의 타이머를 사용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공부할 때 왜 우리 예전에도 최소 1시간 이상,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쭉 해야 뭔가 이렇게 진득하게 공부 좀 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25분 공부하고 5분 쉬는 방식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걸. 공부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중간중간 쉬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불독맨션의 데스티니 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음작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 메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여기에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여행 고흥으로 여행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811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쫑디 아이들 방학의 시작과 함께 부산 해운대 왔습니다. 아까 튜브 빌려주는 곳에 가서 반납 시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지칠 때까지요. 라고 하셔서 전 두려웠는데 두 아들은 원 없이 신나게 놀았어요. 이제 전 팔다리 들어올릴 힘도 없네요. 아, 그 튜브 가게 저도 가서 꼭 빌려보고 싶네요. 가서 꼭 물어봐야지. 언제까지 반납하면 돼요? 지칠 때까지요. 즐거운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5877님께서 아까 직장 동료들이랑 분식집에 갔었는데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계란찜을 가져다주면서 스무스하게 익었어요 라고 하는데 40대에게는 없는 그 발랄함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늘 사연들이 왜 이래? 무슨 작정했나? 웃기려고? 스무스하게 익은 건 어떻게 익은 거예요? 계란찜이 스무스하게 익은 건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하네. 자, 이 분식집도 어딘지 정보 주시면 저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1042님께서 근데 저 어릴 때 엄마가 꽃 고무신을 사주셨는데 제가 밭에다 묻고는 뒷짐지고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이랬대요. 엄마가 나중에 밭 가는데 그때 나왔다네요. 혼낼 수는 없으니 웃으셨다 하시더라고요. 이선희님의 한바탕 웃음으로 신청합니다. 아이고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이랬으면 일단 등짝 스매싱한 데 맞고 시작했을 텐데 어머니가 아주 그 딸의 이 유머 감각을 한껏 살려주셨네요. 자 그러면 노래를

제가 두곡 들려드릴 텐데, 먼저 104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있어요.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그리고 이어서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하죠. 오늘은 두 아티스트가 함께 완성한 새 노래들인데요. 먼저 전율을 일으키는 가창력의 소유자죠. 가수 소향씨가 멜로망스의 멤버 정동환씨와 함께 새로운 싱글 신기루를 발표했습니다. 소향씨와 정동환씨는 작업실에서 함께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를 듣고 있다가 그 애틋한 분위기를 타고 정동환씨가 멜로디를 완성했고 소향씨가 가사를 붙였는데요. 한여름처럼 뜨거운 사랑이 단지 신기루가 아니길 바라는 간절함이 물씬 넘치는 곡입니다. 정동환씨의 피아노 연주와 박보경님의 첼로 연주 그리고 소향씨의 노래가 한자리에서 동시에 녹음을 해서 완성한 곡이라고 하네요. 기대됩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기라고요. 두 번째 새 노래는 강남씨의 신곡인데요. 기안84가 함께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제목은 치킨과 그녀인데요. 강남이 직접 작곡하고 프로듀싱한 세련된 시티팝 사운드에 기안84 특유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가사가 더해졌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에 배우 하지원 씨가 출연을 해서 반가움이 더해지며 조회수는 또 높아지는 중입니다. 예능인이 아닌 본업인 가수로 돌아온 강남 씨의 노래 궁금해지는데 자,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멜로망스의 정동환이 피처링한 소향의 신기루 그리고 강남과 기안84가 함께한 치킨과 그녀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번 주 신곡 소향 씨의 노래 그리고 강남 씨의 노래 만나봤는데요. 자, 먼저 소향 씨는 뭐 가창력으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분인데 멜로망스의 정동환 씨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또 이렇게 절절한 노래를 들려주니까 아우 너무 좋네요. 여운이 더 오래 가는 것 같고 강남 씨는 예능에서 더 많이 보이는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내인 이상화 선수 또 유명하고 그리고 그 예능 속에서 이상화 선수에게 맨날 혼나는 그런 모습들 재미있고 참 사랑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가수잖아요. 노래도 잘해요. 이렇게 작곡까지 해서 또 이렇게 활동 가수로 활동 다시 하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고 응원하게 되네요. 강남 씨는 결혼 후에 한국으로 귀화했다고 하죠. 네, 활동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민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를 좋아한 적은 많지 않고 노래만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가수 중에 형중님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이오스 시절부터 좋아했거든요. 김형중 검색했다가 라디오 프로그램이 나와서 음저풍 알게 됐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유, 늦게라도 제 라디오 알게 돼서 이렇게 와주셨으니 환영합니다. 제가 반성해야 돼요. 제가 열심히 더 활동하고 뭐 하고 있는지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3007님께서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마주치는 건물 청소 아주머님이 계시는데 항상 밝게 웃어주셔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도 안 보이시던데 휴가 가신 것 같아요. 네, 3007님 그 건물 그 청소해 주시는 어머님도 그러시는구나. 저희 아파트 그 건물 청소해 주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아유 그분들도 그렇게 만날 때마다 너무 환하게 인사를 건네주셔가지고 저도 막 덩달아 웃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힘드실 텐데 이 더위에 청소하실 때 너무 힘드실 텐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5389님께서 중대 오늘 초딩 4학년 아들이 방학하고 와서는 학교에서 봉숭아 잎으로 손톱 물들이는 거 있다고 배웠는데 그거 왜 하는 거냐고 묻네요. 엄마 어릴 땐 그렇게 놀았다고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5389님의 사연. 사실 저도 5389님 사연을 이렇게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거 왜 하지? 이거 왜 하는 걸까? 어릴 때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 여자아이들은 왜 어른들도 왜 봉숭아물 드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매니큐어 같은 거 발라서 손톱을 꾸미는데 그런 거보다 봉숭아물로 빨갛게 물들이는 손톱이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여성분들이 하는 건 뭐 인정, 이해돼요. 남자애들한테도 그렇게 봉숭아물을 드려줬던 것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함께 들을까요? 정태춘, 박은옥의 노래입니다. 봉숭아.

오늘 하루를 음자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986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쫑디, 저는 함열에서 익산으로 매일 언니와 출퇴근을 함께하는 근무 3년차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어르신들 계신 곳에 방문을 했는데 다 같이 TV를 보고 계셨어요. 트로트 가수들이 여러 명 출연을 했는데 50살인 저는 잘 모르는 가수들 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이정님과 모세님이 천록담 춘길이란 이름으로 출연을 하신 거예요. 제가 반가워서 저분들 아는데 저 젊었을 때 활동하던 가수예요 라고 큰 소리를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84살이신 어르신 두 분이 저를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으이구 지금도 젊은 사람이 젊었을 때라니 라고 하셨답니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눈치 없이 얘기했나 봐요. 깨갱 하고 가정용 혈압계로 혈압 측정만 해드리고 왔어요. 듀스의 The Message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9865님의 신청곡 듀스의 The Message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9865님께서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체한다고 어르신들하고 좀 친밀감을 형성해 보려고 한번 내뱉은 말일 텐데 아무래도 조금 경솔하셨네요. 그 어르신들 앞에서 저 젊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지금 그 이정 씨하고 모세 씨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해서 활발히 활동 중이시잖아요.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어린 젊은 트로트 가수 오빠들 느낌일 텐데 두 분의 활동 너무 보기 좋고 항상 응원합니다.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9865님은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을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지난번에 유현미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거든요. 자, 저희가 잘 보관해 놨다가 틀어드린다고 그랬죠? 오늘 틀어드릴게요. 동자의 나쁜 여자.

네, 유현미님이 신청해주신 동자의 나쁜 여자 듣고 왔습니다. 참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모르던 노래, 새로운 노래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재밌네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지난번에 또 류영진님께서 신청해주셨던 곡 있어요. 그것도 잘 기편했다가 오늘 1부 끝곡으로 틀어드립니다. 도경수의 별 떨어진다. 자 오늘 2부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이제 아이들 방학이 시작돼서 해외로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찾아가면 아니 언제부터 공항이 이렇게 미술관 같아졌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천국제공항 곳곳에선 독특하고 신선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공미술 기획 전시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공항에서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영상 작품 10점과 조각, 설치 작품 3점이 공항에 배치돼 있는데요. 미디어 영상은 제 1, 2 여객터미널 일반 구역에 대형 디지털 전광판 6곳에서 상영이 되고요. 조각, 설치 작품은 보안 구역 내 전시 공간 3곳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에선 오유경 작가의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설치 작품 드림 라이크를 만날 수 있고요. 박재범 작가의 살아있게와 함희윤 작가의 소문의 진원지는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여객터미널에서는 지구 환경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 펼쳐지는데요. 염인화 작가는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한 가상의 밴드 공연을 담은 영상을 선보이고요. 한윤정 작가는 우주로 이주한 생명체의 새로운 생태계를 상상한 도착한 그곳엔이란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망 작가들의 작품을 공항에서 만날 수 있다니 아, 이 순간이 또 하나의 색다른 피서가 될 것 같은데요.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펫샵 보이스의 Go West였습니다. 저는 공항 가본 지가 꽤 오래돼서 요즘 공항 분위기를 알 수가 없네요. 이 공항은 아무래도 여행 전에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공항이라든지 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공항 등 세계 곳곳의 공항들이 미술관 같은 분위기로 꾸며놓은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국내 유명 작가들의 신선한 작품을 이렇게 선정해서 여행객들이 자연스럽게 무료로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니까 뭐 인천공항 하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장 아름답고 편리하고 친절한 공항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런 멋진 작품들까지 감상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를 찾는 전 세계 모든 관광객들에게 너무 좋은 인상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항 이용해서 또 휴가 떠나시는 분들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라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 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도 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내일 중복인데 재밌는 드라마, 영화도 더위를 잊게 해줄 든든한 보양식이 되어줄 겁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과 듣고 싶은 OST 있으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CD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먼저 저의 추천작들 만나봐야죠. 오늘은요, 흥이 넘치는 방학과 휴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댄스 영화 두 편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음악도 들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인 1978년에 개봉됐던 존 트라볼타 주연의 토요일 밤의 열기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흥행작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 현상을 일으킨 작품이고요. 이 영화 때문에 언더그라운드의 클럽 문화였던 디스코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존 트라볼타는 영화 속 토니 역할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고요. 일약 슈퍼스타가 됐는데요. 음악이 시작되면 그가 한 손을 하늘로 쭉 뻗는 그 포즈는 지금도 디스코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또 나팔바지에 화려한 셔츠도 이 영화 때문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토요일 밤의 열기는 비지스가 참여한 OST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전 세계 약 4천만 장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Stayin' Alive, Night Fever, How Deep Is Your Love까지 전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요. 막막한 청년의 현실을 담았고요. 주인공들은 댄스 대회로 그 돌파구를 찾아갑니다. 힘겨움을 춤과 음악으로 이겨내고 넘어져도 또 도전하는 그 마음은 지금의 우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어지는 영화이기도 하네요. 자, 이 토요일 밤의 열기가 디스코의 시대를 열었다면 뮤직비디오의 시대를 열었던 댄스 영화가 있죠. 바로 플래시댄스. 제작비 700만 달러의 저예산 영화였는데요. 무려 2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면서 1983년 개봉 당시 최대 이변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낮에는 용접공, 밤에는 댄서로 일하며 발레리나를 꿈꾸는 18살 소녀 알렉스가 주인공인데요. 이 특히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편집 때문에 80년대 영화 문법을 바꿨다는 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플래시댄스의 주제곡이죠. 열정과 도전의 메시지가 담긴 아이린 카라의 What a Feeling. 이 곡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 빌보드 6주 연속 1위 그리고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그래미상을 석권했던 메가 히트 곡입니다. 자, 그럼 저의 추천작 OST들 두 곡 만나볼까요? 먼저 토요일 밤의 열기 OST 비지스의 Stayin' Alive 준비했고요. 이어서 플래시댄스 OST 아이린 카라의 What a Feeling.

신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졌수다. 오늘은 댄스 영화 중에서 디스코의 시대를 열었던 토요일 밤의 열기, 또 뮤직비디오 시대를 열었던 플래시댄스의 음악들 만나봤는데요. 토요일 밤의 열기, 이 영화 개봉 당시 기록이나 이야기를 찾아보면 이 존 트라볼타의 인기와 열풍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존 트라볼타의 춤을 다 따라하고 디스코 음악에 몸을 맡기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겠죠. 이 토요일 밤의 열기는 또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었습니다. 또 플래시댄스의 주인공이었던 제니퍼 빌스는 당시 4,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었다고 해요. 1963년생인데 그 뒤에 간간이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플래시댄스 속에서의 춤, 패션 모두 대단한 화제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 주 OTT에서는 이동욱 배우 주연의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공개가 됐는데 시즌1에 대한 반응이 대단했어서 이 시즌2 기다린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삼촌이 남긴 위험한 유산 때문에 표적이 된 조카의 생존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시즌2는 이동욱 씨의 액션이 더 강렬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 배우가 등장하는 새로운 토일 드라마가 시작을 했던데요. 오싹한 연애라는 작품인데 귀신을 보는 상속녀와 귀신을 무서워하는 변호사의 로맨스라고 합니다. 역시 여름 시즌엔 이런 그 공포 관련 장르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자,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OST 중에 이 노래 많이들 좋아하셨죠? 함께 듣고 가죠. 선우정아의 상상.

엄청 오래된 영화죠. 이 로버트 드니로가 젊었을 때 열연했던 그 작품인데, 저 예전에 봤던, 아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요. 아, 이 작품도 참 좋은 작품으로 기억하는데, 자, 이곡또 준비해 보죠. 그리고 2471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쫑디, 우리 어릴 적 스타 마이클 제이 폭스가 등장하는 하이틴 영화가 80년대에 있었어요. 틴 울프라는 작품인데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비치보이스의 서핑 USA 신청합니다. 와, 마이클 제이 폭스는 저도 너무 좋아했던 배우인데, 그 타임머신 영화, 아, 그 영화 제목이 뭐더라? Back to the Future. 아, 정말 그래도 빨리 생각났다. 그 Back to the Future의 주인공으로 유명하잖아요. 틴 울프라는 작품은 저한테도 좀 생소한 작품이긴 하네요. 하지만 이 노래 Surfing USA는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자, 그럼 두 분의 추천곡들 함께 들어보죠. 먼저 7932님이 추천해주신 영화 분노의 주먹 OST 프랭크 시나트라의 Come Fly With Me, 그리고 2471님의 추천곡 영화 틴 울프 OST 중에 비치보이스의 Surfing USA.

음악 있는 채널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그리고 그 OST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33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 20대 시절 싱글일 때 싱글즈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엄정화 언니 너무 예쁘셨고 그리운 배우 장진영, 김주혁 두 분이 등장해요. 영화에 등장하는 러브홀릭의 놀러와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작품 저도 참 재밌게 봤던 작품인 걸로 기억이 되네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배우들 너무 그리운 분들입니다. 그곳에서 잘 지내고 계시겠죠? 다음은 36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 정연희에 나왔던 노래 조웅의 목포의 눈물 오랜만에 들려주세요. 네, 참 김태리 씨가 주연했던 정연희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 많이 기대 안 했었거든요. 야,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재밌게 봤던 그 드라마입니다. 자, 그 속에 나왔던 노래, 자, 저도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자, 그럼 두 분의 추천곡들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7336님의 신청곡 영화 싱글즈 OST 러브홀릭의 놀러와, 그리고 3663님이 신청해 주신 드라마 정연희 OST 중에 조웅의 목포의 눈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그 OST들 만나보도록 할까요? 5810님이 보내주셨는데 007 스카이폴의 OST 아델의 스카이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007 스카이폴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혹시 안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뭔가 영화 보고 나면 속 시원해지는 영화 찾으신다면 이 007 시리즈 이 강추입니다. 강추. 특히 스카이폴 OST도 너무 좋은데 아유 저도 또 5810님 덕분에 다시 한번 또 듣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정민님께서 여름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OST 앤디 윌리엄스의 A Summer Place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추천곡들 함께 들어볼까요? 5810님의 추천곡 영화 007 스카이폴 OST 아델의 스카이폴 그리고 이정민님의 추천곡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OST 앤디 윌리엄스의 A Summer Place

자,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이번에는 0506님이 추천해 주신 곡인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눈부신 미모가 강렬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은 종종 꺼내보는 작품인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더 카디건스의 러브풀 신청해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종종 꺼내 보셔야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흐뭇해지시죠? 자, 신청해주신 노래, 카디건스의 러브풀 함께 들으시죠.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수다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덧 이제 끝곡 들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 끝곡으로요, 저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알라딘 OST 중에 로빈 윌리엄스가 불러준 프린스 알리 들려드릴게요. 자,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자풍으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도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8월 첫 주까지 여름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멀리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몸과 마음의 쉼이 더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어떨까요? 책 속 여행은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어디든 떠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음속 책 한 권 정하셨나요?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첫 곡 들으시면서 내 마음을 쉬게 해줄 책 한 권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17이다가 부른 성경 읽으세요.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곳은 한여름에도 13도에서 18도를 유지하는 아주 서늘하고 특별한 공간입니다. 배 밑바닥을 닮은 골짜기라는 의미를 담아서 베론이라 불리는 곳, 바로 베론 성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베론 성지를 대표하는 작은 토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큼 좁고 어두운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황사형 알렉시오는 조선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장의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흰 비단에 쓴 편지라 해서 백서라고 불리는 이 기록은 제가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상훈 작가가 쓴 역사소설 백서이고 또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추천사가 담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베론 성지의 토굴은 비록 작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전해지는 가장 큰 울림은 공간의 온도가 아니라 황사형 알렉시오가 지켜낸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던 순간에도 하느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믿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베론 성지를 찾아 기도하는 거겠죠? 예, 혹시 지금 나도 삶의 토굴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어서 힘겹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마음에도 담아주지 마시고 지금 오솔길 가족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조금 늦어서 여는 말씀을 놓치고 노래가 나올 때 들어왔는데 순간, 응? SNS인가 했어요. 물론 그 즉시 이 성가인 줄 알고 와하하 웃었답니다. 예, 아주 신나는 곡이었죠? 성경 읽읍시다. 네, 유치칠리아님, 휴가 때 밀린 책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김혜라님의 바깥은 여름 소설과 영적 독서도 읽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들으니 신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김혜란 작가의 책도 참 좋죠? 네. 2037님, 일주일간 기도요술길 방송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 7855님께서 자매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남겨주셨고요. 2037님께서는 자매님 얼마나 힘든지 짧은 사연 속에서 느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예, 잘 모를 때가 있어 많이 안타깝네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자매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잘 풀리고 밝은 빛이 보이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티나님께서 익명의 자매님 힘든 일이 있나 보네요. 하느님 믿고 힘내세요 남겨주셨어요. 예, 어떨 때는 이 어려움에 그 끝없는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일까 언제 끝날까 할 때가 있고 또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살아가노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니까 우리 익명의 자매님 힘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시간 그래서 더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티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저희 본당 보나 형님이랑 모세 형제님 가정에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형님 부부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저를 버리시진 않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음을 열면 도와주실 분들이 또 계십니다. 어, 이런 분들이 계셨어? 예, 우리가 마음의 문만 닫지 않는다면 예, 정말 도와주실 분도 계시고요. 하느님은 결코 정말 버리지 않으시죠. 네. 제가 이어서 준비한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몰라 마음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답을 찾으려 했을수록 더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두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자매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미처 보지는 못하는 길도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성모님, 불안한 마음을 당신께 맡겨드려오니 언제나 자매를 아드님께로 이끌어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나정신님이 부른 주님께 맡기세요 였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CB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팅겨벨님께서 기도 청하시는 자매님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저도 또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남겨주셨고요. 병원이어서 이어폰 끼고 듣다 이제 인사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말 어떤 말일까요? 도와줘 라는 말이랍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것도 큰 용기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던 말입니다. 네, 유채칠리아님, 익명의 자매님, 사연 속에서 힘듦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외롭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8875님, 하나뿐인 남동생의 아내 올케가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김진주 자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김진주 자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유방암은 의료기술이 참 좋아서 저희 수임들도 쾌유하신 다음에 지금 사도직도 열심히 하시고 기쁘게 사시거든요. 지금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 기도하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니 클라라님, 늘 듣지는 못해도 같은 마음으로 듣고 또 찾아오고 있어요.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카타레나님, 수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사랑하고요. 언제든 기회만 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1838년, 명년이 제주에 온 지 38년이 지났다. 고왔던 손은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박혀 이제는 영락 없는 노비의 손이었다. 명년의 머리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60 가까이 되자 이제 제주 사람들은 명년을 한양 할망으로 불렀다. 명년은 한양으로 떠나는 대정 현감의 배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외고 노비로 인정받아 초가집에서 혼자 살며 전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명년의 외딴집에서 전해진 성경 말씀은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섬사람들의 마음에 마른 수건에 물이 스며들듯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명년의 친구 간난이가 아주 열심히 전교활동을 하여 명년을 따르는 신자들이 200여 명에 이르렀다. 이상훈 작가가 쓴 역사소설 백서, 정명년이 아들 황경안을 만나다 중 한 대목을 만나봤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유배지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정명년 마리아의 삶을 통해 백서라는 기록 뒤에는 한 사람의 신앙뿐 아니라 한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깊은 고통과 믿음의 시간이 담겨 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명년은 정난주 마리아로 알려진 황사영 알렉시오의 아내이자 정약용 세례자 요한의 조카인데요. 남편 황사영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정난주 마리아 역시 죄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린 아들과 함께 제주로 유배됩니다. 명년, 정난주 마리아는 빼앗긴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아들과도 헤어져야 했으며 낯선 제주 땅에서 노비의 신분으로 긴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픔 안에 머물지 않고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황서영 알렉시오가 토굴 안에서 백서를 통해 믿음을 기록했다면 정난주 마리아는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써내려간 것이지요. 어쩌면 신앙이란 거창한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겨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터굴 속 어둠은 깊었지만 그 안에서 쓰인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황사영에게 토굴은 절망의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토굴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황서영 알렉시오가 토굴 안에서 믿음 하나로 한 줄 한 줄 백서를 써내려갔듯이 믿음으로 우리의 막막함과 두려움까지도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희망의 한 줄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의 오솔길 가족을 위해서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끝곡으로 달빛마을이 부르는 오직 믿음으로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6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학교 1학년 무렵 한티 영성관에서 1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1년간의 신학교 초학년 생활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배추의 머리를 묶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름철 배추가 자라나기 시작할 때 배추의 머리를 묶어주는데 그렇게 해야만 가을이 될 때까지 배추의 속이 잘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배추의 머리를 풀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였던 밭은 농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풀면서 조마조마해왔습니다. 그 속이 꽉 찬 배추가 되느냐 아니면 배추가 작을 때부터 배추벌레가 함께 있어서 그 속이 텅 비어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결정하시는 바로 그러한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신 땅으로서 우리들은 우리 마음과 영혼의 돌이라든가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어내는 좋은 땅이 되었다 하더라도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막바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인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더라도 그 열매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심어졌다 하더라도 그 맺어지는 열매를 많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의 열매를 맺도록 결정하셨느냐, 어떻게 관장하고 계셨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자기 자신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실제로도 우리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질 때 나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들은 다른 이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또 내가 맺는 30배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의 30개의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 다른 이들보다 덜 소중히 대하셔서 100개의 열매를 가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몫이니만큼 우리가 30배의 열매를 내든 60배를 내든 100배를 내든 벌레 먹은 배추가 나든 속이 꽉 찬 배추가 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100배 열매가 아니라 내 30배의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심어주시기에 이러한 열매가 났다라는 사실, 바로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제 16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인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문을 닫아도 이해할 만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속초의 한 작은 서점은 비가 오는 날에도 문을 연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묻자 사장님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서점은 바다 앞에 의자를 놓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이동식 서점인데요. 비가 오면 책도 젖고 사람도 젖어서 장사가 쉽지 않을 텐데도 찾아오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손님들의 마음도 비슷해서 불편한 날씨를 탓하기보다 오히려 더 특별한 추억이 됐다며 웃으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추억은 완벽했던 날보다 예상 밖의 하루에서 만들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으니까요. 오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너무 아쉬운 날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바이브의 Promise You 듣고 오셨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게 사실 좋은 사람은 없죠. 하지만 살다 보면 계획은 항상 틀어지고는 합니다. 제가 가장 크게 경험했던 것은 9개월 정도 되는 장기간의 여행이긴 했는데요. 제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기다림이라는 거를 조금 배웠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MBTI를 검사하면 P가 아주 살짝 높게 나오는데 제가 저를 바라봐도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때로는 즐기기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어떤 곳을 목표로 가려고 하다가 문득 마음이 바뀌어서 가는 길에 다른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생긴 문제는 제 마음이 혹시 바뀔까봐, 어딜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다른 걸 하고 싶을까봐 결정을 되게 늦추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좋지만 또 그 안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만난 체험들이 또 그렇게 우연히 태어난 것 같은 우리를 또한 살아있게 해주니까요. 좋은 추억은 완벽한 날에만 만들어지진 않죠.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조금 젖기도 하고 조금 예상 바뀌었기에 더 오래 기억되는 하루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계획대로 된 게 없다고 해도 너무 아쉬운 날이었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월 24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제니퍼 로페스의 Brave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7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11년 전 처음으로 사회에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준 동갑내기 사회복지사분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예쁘다고 생각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께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용자와 사회복지사라는 명확한 관계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그분이 일을 그만두시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사실 성인이 된 이후로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늘 짝사랑만 하며 지내다 보니 제 인생에서 나를 가장 다정하게 대해줬던 그분이 불쑥불쑥 생각나더라고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고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조금도 변함없이 다정한 말투로 답을 해주니 거기에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1년에 서너 번 안부를 주고받게 됐는데요. 매번 제가 먼저 연락하고 문자는 제 톡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솔직히 저는 그저 가끔 안부를 묻는 예전 이용자일 뿐이라는 걸 이성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이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마음이 멈추지 않고 이제 와서 끝난 인연을 그리워하는 스스로가 때로는 미련하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안 될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잊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정리를 하지 못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신학생 때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 같은 것을 좀 했었는데요. 옆에서 보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보람 있고요. 근데 다만 사회복지사 분들이 그렇게 급여가 높지가 않아서 그게 힘들지 일하는 것에선 참 보람도 크고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느끼던 직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너무나 참 아름답고 너무나 참 좋은 직업이다 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도 그렇게 옆에서 보고 또 경험하면서 그런 좋은 점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회복지사와 또 이용자의 간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의 관계로 엮여있다기보다는 정말 직업 윤리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사연을 읽으면서 참 사연자님께서 마음이 착하신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정말 잘 대해주고 너무나 잘 받아줬던 것 그런 분에 대한 기억이 더 소중하게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마음이 오랫동안 남아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탓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절 나를 귀하게 대해준 사람을 오래 기억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다만 지금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 역시 지나간 그 시간의 관계에 이어지는 관계이긴 하니까요.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뜻일 수는 있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표현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싶고 나는 또 어떻게 사랑받고 싶은지 그려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용자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 관계도 이어질 수는 있는 관계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연애를 안 해보셨다는 것, 여기서 계속 우리는 그런 연애를 해보는 게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연애를 해봤을 때 내가 무엇을 바꿔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맞춰가야 되고 또 나는 어떻게 사랑받고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우리가 또 성숙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거든요. 지금 정말로 그 11년 전의 관계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것, 그거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것을 지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또 여러 가지 모임에도 가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장점이 있는 사람인지 또 나는 무엇이 약한 사람인지를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체험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그래서 내가 어떤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감사의 마음을 겪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기입니다. 필립피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는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오늘 현재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의 것이 나를 붙들지 않도록 소중하게 또 간직하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임영주의 행복하길 바래.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0997님, 3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원하는 조건이나 수준의 기업들에서는 면접까지 가기도 너무 어렵고 그냥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 회사들은 최종 면접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네요. 지치기도 지치는데 첫 시작부터 눈높이를 낮추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아서 최종 합격했는데도 안 간 회사들이 자꾸 요즘엔 아쉽고 그냥 다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3년이면 천일이죠. 천일 동안 준비하시는 게 참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네요. 기준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중요한 기업들이 있고 지금 나에게는 쉽게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선 안에서 내가 언제까지 준비를 하는 게 맞는가, 이게 누가 쉽게 말해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 계속 미련이 남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냥 빨리 들어가서 내 커리어를 쌓고 나중에 올라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래도 내가 만족하는 그런 기업에 입사를 잘 준비해서 가는 게 좋을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나 지치는 이 시기에 조금 마음속에서 평화를 가지고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857님, 직장만 지역도시에 있으면 정말 서울살이 끝내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고 싶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제 마음이랑 너무 똑같아서 반가웠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다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어서 경쟁도 심하고 힘든 것 같아요. 자취하면서 일하는데 돈 모으기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약간 강북 쪽에, 강북구 쪽에 산 적이 있는데 아, 여기는 청년들이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의 다 대기업들은 남쪽에 있으니까요. 사실 요즘에 중요한 거는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을 어떻게 거주를 할 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지역 개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직업보다도 다른 게 우선 됐었는데 지금은 일단 직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서울에 있으면 너무 번잡하고 시끄럽고 한데 또 직장은 다 서울에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학교는 지역에서 다니더라도 또 일하려고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아, 참 자취하면서 일하기도 돈 모으기도 어려운데 또 마음속으로 작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7982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들을 정리하는데 고풍스럽고 평소 애지중지하시던 벽시계는 차마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가 가지고 와서 시계에 약도 갈아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시간이 잘 맞는 시계를 보고 있으면 저 시계의 시간에 맞춰 열심히 사셨을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답니다. 콜드플레이의 클락스 될까요? 네, 예전에 집을 생각해보면 저희 집에도 큰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한 시간이 될 때마다 딩 하고 울리는 어떤 그런 시계들이죠. 예전에는 참 그런 시계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소리도 나고 어떤 나무의 냄새도 나고 어떤 그런 과거를 추억하다 보면 그런 시계가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시계들이 참 너무나 소중한 매체들이었는데 또 우리가 과거를 지금은 떠올리면서 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새로운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콜드플레이의 클락스.

여유 있게 한 걸음 오늘 함께 가볼 곳은요.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덕봉산 해안 생태 탐방로입니다.

덕봉산은 높이 54m에 불과하지만 맹방해수욕장과 덕산해수욕장 사이에 둥그스름하게 자리잡은 후덕한 모양새가 인상적인 산인데요. 산 모양이 물독을 닮았다 하여 더멍산으로 불리다가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덕봉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섬이었던 이곳이 훗날 모래가 쌓이며 육지와 이어졌고 군사시설로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됐다가 2021년에 개방되면서 삼척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탐방로는 해안 절경을 따라 걷는 해안 코스와 대나무숲 사이로 정상에 오르는 내륙 코스로 나뉘는데요. 경사가 완만해 두 코스를 합쳐도 30-40분이면 가볍게 돌아볼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덕산 해수욕장 쪽에서 탐방로에 들어서면 구불구불한 외나무 다리가 덕봉산까지 이어지는데요.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산의 풍경이 그야말로 장관이라 특히 해질녘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로 꼽힙니다. 해안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짙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크고 작은 기암 괴석이 눈앞에 펼쳐지고 바위 사이에서 고둥을 잡는 사람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내륙 코스로 접어들면 예전에 화살대로 쓰였다는 신우대 숲이 우거져 있고 가파른 오르막길 끝에 닿은 정상에서는 맹방 해수욕장과 덕산 해수욕장이 양쪽으로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마치 덕봉산이 두 해변을 날개처럼 품고 있는 셈이죠. 탐방로를 다 돌고 나서도 발길이 남는다면 맹방 해수욕장의 드넓은 곰솔 숲을 거닐어 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솔 향기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그 길을 걷다 보면 삼척의 바다가 한결 더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소박한 산책의 여유까지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곳, 삼척 덕봉산 해안 생태 탐방로였습니다.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여행지 생각해보니까 제 군대 있을 때 화산 유격장이 있던 곳이 떠오른데 거기도 군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기억이 드네요. 여유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고의 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루시드 폴의 고등어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7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습니다. 깐깐하고 무섭기로 소문난 분이라는 이야기는 미리 들었는데요. 같이 일을 해보니 소문보다 더한 분이더라고요. 성격 자체가 워낙에 예민하고 업무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체크하는 스타일이어서 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서로 업무 스타일을 맞춰가는 적응 기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꾸 삐걱거리는 일이 생기고 팀장에게 대차게 깨지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지치더라고요. 깨지고 나면 처음에는 다 내 잘못이지 싶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했어야 했나, 미리 확인을 했어야 했나, 자책이 먼저 올라오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정말 나만의 잘못일까 하는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멘탈을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예스만 외치며 맞춰가자니 그러면 줏대가 없다고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상황을 버텨야 좋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대차게 깨졌을 때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떠오르는데요.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세력에 들어간 앤디가 미란다의 높은 기준과 빠른 속도 앞에서 매일 깨지고 내가 정말 무능한 사람인가 하고 흔들리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사실 그 전에 사연자님께서 사셨던 회사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는데 또 새로운 팀장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것을 맞춰가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내 잘못인가 싶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정말 내 잘못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변명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또 팀장 탓으로 돌릴 수는 없죠. 내가 빠뜨린 것이 있다면 그러한 빽빽한 일정 안에서 또 배우고 또 다른 업무 기준이 있으면 또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라고만 할 필요는 없지만 또 오히려 팀장이 원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잘 적응해 나가면서 내가 틀린 게 있다면 배우고 내가 맞는 게 있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나를 존중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가져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한두 달 동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그래서 팀장에게 지적받은 일을 두 칸으로 나누어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는 내가 다음에 수정할 것을, 하나는 내 책임이 아닌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양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

나를 1위 때 가운데로 보낸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나중에는 더 큰 나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4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상은의 벽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Earth, Wind and Fire의 Fantasy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입니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하면 천 가지 고민을 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만 고민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도 건강이 그만큼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바쁜 일상에 치여서 건강을 챙기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네, 한번 아프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여러 고민 가지고 있다는 건 건강한 덕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 하루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건강을 위한 시간 잠시라도 가지시길 권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내 힘을 받아라. 리시부터 파워 띄워드렸습니다. 어떻게 힘 좀 나셨을까요? 여름 되면 괜히 처지고 그래서 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 주위에도 많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나 요즘 젖은 빨래 같아. 너무 무거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평소에는 이렇게 바빠서 건강 챙기지 못할 때 많지만 조금 이렇게 더운 날들 더 신경 써서 건강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의 건강 위해서도 나를 위한 시간 오늘 5분, 10분이라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보면서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합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샵 1053, 우물정 1053 통해서 유료 100원이고요. 문자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무료로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435님이 굿모닝 멜라니아님 아침 준비하면서 매우 부드러운 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느껴지시나요? 다행입니다. 제가 또 가끔 막 이렇게 본성이 나와가지고 평소처럼 얘기할 때 좀 딱딱하거나 너무 툭툭툭 얘기하거나 톡 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끔 하는데 이렇게 부드럽다는 메시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나눠주시고 또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네 제가 꼭 모아서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은 함께 성경 읽는 시간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하는 날이죠.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갑니다. 더 위드가 부르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고 박명선 수산나 우리의 도움은 두 곡 듣고 올게요.

조상들에 대한 칭송. 이제는 훌륭한 사람들과 역대 선조들을 칭송하자.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광을 마련하시고 처음부터 그분의 위엽을 이루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에서 다스리던 이들과 권세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 지각으로 좋은 자가 된 이들과 예언을 선포한 이들이다. 그들은 백성의 통치자가 되어 바른 의견과 지각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말로 백성을 교육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내고 이야기를 글로 남겼으며 어떤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자기 집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렸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당대의 명예를 얻었으며 그 시대의 자랑이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름을 남겨 아직도 칭송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존재한 적이 없었던 듯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태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되었으며 그 뒤를 이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자비로워 그들의 의로운 행적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은 자손과 함께 머물고 그들의 유산은 후손과 함께 머물리라. 그들의 자손은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그들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러하리라. 그들의 자손은 영원히 존속하고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들의 몸은 평화롭게 묻히고 그들의 이름은 대대로 살아있다. 뭇 백성이 그들의 지혜를 기리고 회중이 그들을 칭송하리라. 에녹. 에녹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뒤 하늘로 옮겨졌다. 그는 만대의 회개의 모범이 되었다. 노아. 노아는 완전하고 의로운 이로 드러나고 분노의 시대에 세대의 교체를 이루었다. 홍수가 닥쳤을 때 노아로 말미암아 땅 위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영원한 계약이 세워졌으니 모든 생명체가 홍수로 다시는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아무도 그의 영광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켰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자기 살의 계약을 새겼고 시련 가운데에서도 충실한 이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시기를 민족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가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며 그의 자손이 별들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상속받으리라고 하셨다. 이삭과 야곱. 주님께서는 이삭에게도 그의 부친 아브라함을 보시어 똑같이 맹세하며 약속하셨다. 그리고 만민에게 내리신 복과 계약을 야곱의 머리 위에 머무르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복을 내리시어 야곱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주셨다. 그분께서는 야곱의 몫을 나누어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셨다. 모세.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자비로운 사람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는 모든 사람의 눈에 꼭 들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우리 함께 성경 읽는 시간 집에서 44장의 말씀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주비루스의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4676님이 요즘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힘을 주세요 하셨는데요. 이러면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상하게 힘든 일이 왜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씩이면 좀 어떻게든 버텨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를 할 텐데 한꺼번에 훅 오니까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그리고 확 갑자기 힘들어지는. 그래서 뭔가 고민이 많고 그럴 때가 오히려 별 걱정 없는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힘내서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혼자서만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내 어떤 짐들은 또 하느님께 도와주세요 청하고 하느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바라면서 한국 가톨릭 청년 성령쇄신연합의 내 모든 짐을 이 곡 잠시 후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7736님은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신청해요 하셔서 성밴드가 부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한국 가톨릭 청년 성령 쇄신연합의 내 모든 짐을 4676님께 띄워드리고요. 성밴드의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7736님께 보내드립니다.

한국 가톨릭 청년 성령 쇄신 연합에 대해 모든 짐을 들었고요. 이어서 성밴드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 성녀 크리스티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의 부유한 귀족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크리스티나의 아버지는 이교도였지만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크리스티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며 앞으로 겪게 될 고통에 대해 말해주었대요. 크리스티나는 용기를 얻어서 아버지가 집안에 놓아둔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부쉈고요.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 당연히 화가 났겠죠. 벌을 줬지만 크리스티나의 신앙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 순교의 월계관을 쓴 성녀입니다. 크리스티나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니콜라오, 성 사르벨리오 마클루프 등 25분입니다.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도 진심으로 모두 축일 축하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백채환이 부르는 자유가 옵니다 듣고요. 이어서 박하얀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네, 백채환의 자유가 옵니다. 이어서 박하얀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복음 들을 때면 내가 몇 배의 열매를 내는 땅인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모든 이가 저마다 마음 밭을 갖고 있다면 내 밭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밭을 잘 일굴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밭도 잘못 가꾸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누는 친절과 사랑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가꾸는 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함께해 주시고요. 그 시간 함께하면서 또 마음 밭을 일구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용현 신부의 씨 뿌리는 이의 비유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25일 성 야고보 사도 축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작은 형제회 양우석 마테오 마리아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25일 토요일 성 야구보 사도 축일입니다. 입당 성가 29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오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도 합당하게 거행하도록 잠시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복된 야고보 사도가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게 하셨으니 그의 영광스러운 증거로 교회를 튼튼하게 하시며 하느님의 보호로 교회를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1 독서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함께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1: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0: 가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1: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0: 그때 민족

0: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1: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0: 주님, 저희의 귀향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1: 할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2: 우리는 늘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의 근심 걱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또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은 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또한 죄를 지으며 넘어지기를 우리는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결핍과 죄성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부족함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거룩한 성인들로 추앙받는 예수님의 사도들 또한 부족함을 지니고 있던 그러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더 인정받고 더 명예롭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했던 그러한 마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고 또 잘 받아들였던 것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이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열고 또 믿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고자 자신의 마음을 열고 또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을 저는 되새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러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저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면서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비록 이해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믿고자 하는 마음 속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노력했지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들에게도 닥쳐올까 두려워 결국 도망가고 또 숨기까지 사도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체험하면서 이제 성령의 은총을 또 충만히 받았고 인간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겁 많고 두려움 많던 이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 따라 낮은 자로 또 섬기는 자가 되고자 자신의 삶을 봉헌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도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들의 초기 모습처럼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서 늘 활개치는 그러한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모습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노력 없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함이 너무도 많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단죄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성심 안에 더 온전히 머물고자 힘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몫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한 삶입니다. 저는 힘들더라도 다시금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서 반복해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고해성사를 통한 용서의 은총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받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미사 성제를 정성껏 봉헌하고 예수님의 성체를 거룩하게 영하면서 하느님 사랑과 자비하심의 초대에 우리 마음 열고 겸손한 모습으로 응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0: 예물 준비 성가 220번입니다.

0: 주님, 복된 야고보 사도가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성자께서 마신 순환의 잔을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를 기억하며 바치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성자의 순환으로 마련하신 구원의 세례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0: 우리
1: 올립니다.
0: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도들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어 지상에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표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와 영원히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승리와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재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피리신 성 요셉과 성 야고보, 그리고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이 화요일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을 터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0: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야고보 서도 축일에 천상 양식을 기쁘게 받아 모시고 비우니 그의 전구로 저희를 지켜 주시고 마침내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미합시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2: 파견성가 6번입니다.

0: 있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0: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0: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구원사의 영과 함께.
2: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0: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미국의 주교 로버트 베런은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영적인 훈련은 닮은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언어를 수용하는 것처럼 영적인 훈련도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맞추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언어도 하느님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만 하는 대상이죠. 그런 배움의 과정이 어렵고 지난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길 바라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시작했고요. 첫 곡으로 권성일의 그분께로 한 걸음씩 띄워드렸어요. 그분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길 정말 어렵기만 한것 같아요. 하느님을 배운다는 것, 영적인 훈련을 한다는 것, 이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닮았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그리스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 흔히 우리가 히라버라고 얘기하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학생 때 영어를 배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나이 먹고 또 새로운 언어, 그것도 요즘 쓰지 않는 고대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배운 기억이 있는데, 영적인 훈련 이만큼 어렵다고 생각하니, 안 하고 싶다 싶지만 우리가 또 피할 수 없잖아요. 하느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느님의 언어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또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또 배워나가야겠죠. 그대에게 평화를도 그런 하느님께 가는 길의 어떤 사다리, 어떤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메시지는 우물정 1053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유료 100원이고요. 샵 1053으로 사연과 신청곡 적어서 보내주시고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른 성가의 노랫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노래의 날개를 달고 준비되어 있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제노의 내 마음에 오시는 주 듣고요. 글리클럽 주여 나를 받으소서까지 두곡 이어드립니다.

주님은 아침에 부는 바람과 같고 따스한 오후의 햇빛처럼 세상의 모든 것 안아주시네. 아름다운 손길로 날 감싸네. 어느 날 비바람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며 내어주신 손, 그 손길 지금도 잊지 못하죠. 어둠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 사랑도 자유도 행복도 당신께로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 저를 낮추고 낮추고 낮춰야 그때 다시 세우시는 분. 비우고 비우고 비워야 그때 나를 다시 채우시는 분. 사랑도 자유도 행복도 당신께로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은 해음의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곡은 또 작곡을 최은영 작곡가가 하셨고 그리고 작사는 이형진 가브리엘 형제님이 하셨어요.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사거든요. 근데 정말 작사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모든 거를 진짜 나를 막아주시는 그런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이라는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낮추고 이런 부분도요. 너를 저를 낮추고 낮추고 낮춰야 그때 다시 세우시고 비우고 비우고 비워야 나를 채우신다.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신앙 체험에서 나온 그런 가사가 아닐까 싶어서 이 노랫말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아끼고 아끼고 아껴뒀던 곡인데 오늘에서야 소개를 해드립니다. 멜로디도 너무 아름다웠고 또 목소리도 신보현 자매님 목소리죠. 해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창작성가제 15회에 출전했었는데 목소리도 잘 어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고요. 힘들 때 제가 많이 듣는 곡이기도 해서 이 곡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 중에도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가사에 더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노래의 날개를 달고 이 시간에 항상 가사에 염두를 두고 노랫말에 염두를 두고 이렇게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는 해음의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이었습니다. 야생화님이 지난 주일미사 성당 가는 길에 차 접촉 사고 나서 어머 화요일에 입원했어요. 옆에 암환우 형님 태우고 가다가 그랬는데 많이 다친 건 아니라 내일 퇴원 예정인데요. 합의가 안 되었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으세요? 일단 안 다치셨다니 많이 다친 건 아니시라니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또 합의가 안 되었으니까 요것도 또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 저도 기도 중에 꼭 기억하겠습니다. 야생원님. 아우 마음고생도 심하시겠어요. 몸도 그렇지만. 어여쁜 세실리아님은 아침부터 무덥습니다. 수해를 당해서 어려운 곳도 많지만 저는 경주인데요.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텃밭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할 정도예요. 하늘바라기에 생명의 물 신청해 봅니다. 아주 딱 맞는 곡으로 잘 선곡하셨네요. 이곡 준비해 놓고 있을게요. 사영이로님은 라우다떼 너는 특별하단다 신청하셔서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어여쁜 세실리아님 신청곡 하늘바라기 생명의 물 그리고 사영이로님 라우다떼 너는 특별하단다 두곡 이어드릴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라우다떼 너는 특별하단다, 하늘바라기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12사도 중 한 사람인 대야고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베데오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다가 에스파냐 북부의 갈리시아 지방까지 갔는데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유해를 갈리시아 지방으로 옮겼는데 무어족의 침략을 당했을 때 유해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았죠. 그 지방에 살던 은수자가 별빛에 이끌려서 기적적으로 야고보 사도의 무덤을 발견했고요. 그 자리에 그 유명한 콤포스텔라 성당이 건립됐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녀 발렌티나, 성녀 올림피아 등 19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네요. 우리 김지연 야고보 아나운서. 야고보 축일이네요. 축일 축하하고요. 또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도 축일이시죠?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태진 신부님이 부르는 순례의 길, 산티아고 파티마 성당에서 산티아고 성당까지 듣고 올게요.

김태진 신부의 순례의 길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우리 아들들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세요라고 청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모성이 드러나는 장면이지만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알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자주 주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에 할수 있는 기도지만 그러면서도 또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말씀 한번더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저는 자케오 나무의 세상 걱정과 하느님 나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다.

0: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1: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0: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2: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0: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야고보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베도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의 원조격이었으며 이 성조 야곱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지닌 이가 두 사람이나 있었으니 말입니다.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전자는 보통 대야고보, 후자는

0: 소야고보 혹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념하는 야고보 성인은 대야고보로 제베데오의 아들이며 동생인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많은 사목자분들께서 이때의 복음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자세로 가족과 재산을 남겨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강론하시면서 성소자들의 우상으로 이 형제를 많이 거론하실 겁니다. 가족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느님의 일에 투신하는 삶, 그것이 성소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야고보 사도, 그리고 요한 사도의 모습입니까? 참고로 저도 사도 요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이 다시금 가족이라는 정에 휘말려, 권력이라는 욕심에 휘말려, 어머니와 함께 부당한 청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가족조차 버리고 떠나왔지만 이두 형제는 다시금 가족에게 돌아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느님의 뜻보다 내 것을 앞세우려는 욕망은 성소자로서 정체성을 깨닫는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기를 결심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두 잘라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당장은 희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혹은 우리 생애 전체 동안 계속해서 찾아오곤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자신의 마음을 따르려다 예수님께 큰 가르침을 받았던 오늘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도들의 삶은 죽음의 위험이라는 큰 시련 앞에서 한번 크게 깨졌다가 다시 회복하였던 그런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달아난 전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 뒤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게 된 사도들은 더욱 굳건해졌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닥쳐오는 유혹들, 내 뜻을 먼저 채우고 싶은 유혹들을 직시하면서 이 욕심과 유혹들을 극복하려 발버둥치는 우리들을 통해 더큰 일을 이루실 바로 그 하느님의 섭리를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성 야고보사도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옥수성당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와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의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복이다 싶더니 오늘이 벌써 중복이고 이러다 말복이 지나면 올 여름도 굿바이인 건가요? 하루는 유난히 긴데 한 달 그리고 1년은 빠르다고들 하죠. 분명 얼마 전에 여름이 시작됐다고 한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을 훌쩍 넘었고요. 여름도 반을 지나왔습니다. 제철에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비도 더위도 푸른 나무도 마음껏 누리다 보면은 선선한 가을이 오고 또 숨 쉴 틈이 생기겠죠? 아침부터 지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 또 새로운 아침이잖아 선물처럼 받은 소중한 아침이잖아 하면서 시작해보자고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겐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0: 나비엔.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CPBS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026년 7월 25일 토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곡은 폴킴의 뉴 데이였어요. 한때 이런 글이 유행을 했었죠. 매일 아침 당신의 계좌에 $86,400가 입금되는 은행이 있습니다. 다만 그날 쓰지 못한 돈은 모두 사라집니다. 내일로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돈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 86,400초, 하루를 의미하는 거였죠. 오늘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의미인데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이 지나가버리면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알차게 보내야지 하는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알차게 꾸려나갈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토요일 1부는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 주주인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보기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소개하지 못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함께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우리 보기들 신청곡의 행여화에서 한 곡 더 얹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노래 선물을 배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분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그 중에서도 여운이 남았지만 못 나눈 이야기들을 더 깊게 나눠보고요.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선곡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시작할게요. 써니힐 통화 연결음, 에이트 잘가요 내 사랑.
6: 내 휴대폰에서 그 사람의 번호를 지우며 그 사람과의 지난 3년을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 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 꾹꾹 눌러담아 전하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선곡으로 배당해 드릴게요.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버스에서의 추억 이야기를 나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날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버스 안 추억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9990님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다가 여학생이랑 우산이 서로 엉켜서 한 정거장을 지나쳤었는데 비 오는 그 낯선 거리가 너무 예뻤던 기억이 있네요. 가만 보자. 예뻤던 게 그 낯선 거리였을까요? 여학생이었을까요? 한 정거장 지나쳤는데 어떻게 예쁠 수가 있지? 내가 지금 늦었는데 내려야 되는 곳이 아닌 곳에서 내렸는데 어떻게 예뻤을 수가 있죠? 금사빠네. 벌써 그 사이 정거장 하나 사이에 사랑에 빠지셨네. 너무 상상만 해도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4826님. 저는 이동수당 만나면 잘 자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약속 끝나고 택시비 아끼자고 버스 탔다가 결국 종점 가서 택시 탄 경험 많고요. 몇 정거장 더 가서 내려서 걸어오거나 반대로 탄 경험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내리는 시간 알람 맞춥니다. 꿀팁이에요. 복디도 그렇고요. 이 대중교통 타면 그렇게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복디도 그래요. 복디 버스 타면 잘 자고요. 심지어 누가 태워주는 차 타도 정말 잘 잡니다. 택시? 정말 잘 자요. 아가씨, 아가씨도 아니지. 이봐요, 이봐요, 일어나세요 하시는 택시기사님 목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좀 막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정류장 지나치면 진짜 곤란하고 귀찮잖아요. 알람 맞추고 내린다는 꿀팁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우효 청춘 알레프 No One Told Me Why.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놓치기 아까운 사연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우북총회 감사보고서 우효 청춘 알레프 노원 톨미 와이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보기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멋진 시 한 편을 남겨주신 보기님이 계셨어요. 심지어 자작시라고 하셨는데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4236님 기억이란 지워지고 희미해지는 것. 하지만 기억이란 공간에 좋은 추억은 삶의 활력소.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길. 어제 불현듯 쓴 시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억은 지워지고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다. 그 기억이라는 공간에 좋은 추억은 삶의 활력소다. 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스튜디오 그리고 청취자분들 우리 보기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좋은 추억, 삶의 활력소를 주는 공간이자 기억으로 남게 되겠죠? 4236님의 기억 속에서도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이 오래오래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이 시의 답시 대신 답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시 주셨으니까요. 저도 기억에 대한 노래로 준비를 했는데요. 현진영,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0: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번 주 못다한 이야기 알차게 챙겨왔습니다.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현 시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해지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1226님, 방금 아내와 아들 공항에 데려다주고 왔어요. 이틀 동안 가족들 없는 시간, 집안 청소, 정리 모두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아니 그 유명한 CF 있었죠. 그 아내와 그 집에 나 혼자만 있을 때 올레 막 이랬던 CF 있었잖아요. 광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올레를 외친 게 아니라 집안 청소 정리를 하신다고요? 크, 이런 사람 또 없다. 이틀 동안 가족 없이 혼자 있는 자유시간을 집안 청소와 정리를 하시겠다는 결심을 하신 1226님. 어떤 이틀을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 청소 빨리 끝내시고 꿀맛 같은 자유시간을 누리셨는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실패하셨는지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 이틀 만에 만나는 가족 반갑게 또 맞이하셨는지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 즐거운 시간

시간에 제가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신청곡 안재욱의 친구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한 사연들 가운데 그날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복종의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8573님, 오늘도 행여와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6일째 출근. 가끔씩 있는 일이지만 오늘은 왠지 더 힘들어요. 그래도 행여와 덕분에 힘을 내봅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유, 일주일에 6일 출근이요? 너무 힘들죠. 그래도 우리 할 수 있는 일 함께 한다는 거에 감사를 하면서 쉬엄쉬엄 해나가시길. 복디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마침 8573님께 힘이 되는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부석순 화이팅 듣고 싶다고 6609님께서 문자하셨거든요.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 그리고 방탄소년단 퍼미션 투 댄스 두 곡입니다.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1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 함께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 잠시 후 2부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바의 댄싱 퀸 들으면서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5: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6: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안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둥근 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네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의 첫 곡은 고유진 걸음이 느린 아이였어요. 토요일 2부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오프닝의 여운을 한 번 더 나눠보고요.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까지 들어보는 시간.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슈가 샤인 VOS 보고 싶은 날은.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봅니다.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지난 월요일 우리는 이미 어딘가에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모든 걸 잘 알아내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잘하고 있다.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자고 말이죠. 우리 보기들은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확실한 내 편이 있으신가요? 문득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나에게 가장 인색하게 대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바로 나 자신. 아마도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건 무조건 괜찮다고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리지 않는 일 아닐까요? 세상에 내 편이 많으면 참 좋겠지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오래오래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백일인 레스트, 소수빈 난 행복해, 치즈 오늘의 기분 함께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내디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달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초승달, 보름달, 손톱달, 달이 따미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스트로베리 문이다 뭐다 블루문이다 해서 막 달의 색깔도 달라지잖아요. 과학이 많은 것을 설명해주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자연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마음껏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보기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세 곡 띄웁니다. 정준일 솔 첫사랑, 최용준 아마도 그건, 이소라 처음 느낌 그대로.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회색 돌멩이 이야기요. 모든 말과 상황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가끔은 무덤덤한 회색 돌멩이처럼 그냥 나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워리스톤도 있대요. 여러분들 아세요? 말 그대로 걱정 돌. 엄지손가락으로 돌의 움푹 파인 부분을 천천히 문지르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거죠. 무덤덤한 돌이 되어 나를 지켜라 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 반면에 이 맨들맨들한 돌을 만지면서 나를 다독이라 라고 하니까 돌이 그냥 보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회색 돌멩이처럼 무덤덤해도 좋고 또 머리스톤으로 나를 다독여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날도 꼭 필요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보기들에게 워리스톤 같은 시간, 걱정을 잊게 하는 워리 라디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규선 담담하게, 린 마이 데스티니, 김보경 혼자라고 생각 말기.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사느라 휙 지나간 행복한 순간들의 조각들을 모아서 딱 맞춰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까지 함께 했고요. 마지막 곡은 양다일 편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어?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5: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4: 문자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5: 뭐라고요?
4: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6: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7: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8: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가는 것. 그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원활하게 돌아가던 것에 작은 오류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노화가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데서 더위의 스트레스도 시작되니까요. 오늘이 바로 더위 한가운데 중복입니다. 더위 중에서도 가장 덥다는 때인데요. 비가 오면 습해서 더 덥죠. 여름이니 더운 게 당연하고요. 그 더위의 새 고개 중에서도 절정이 바로 오늘 중복입니다. 이럴 때는 뜨거운 보양식으로 이열치열하는 것보다 더 시원한 것이 있습니다. 더울 때니까 당연히 덥다. 여기서 오는 여유로운 마음가짐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